말을 하자면 내 인생인데 나는 딜러리인 거고 본그 본석에 참석하는 건 엄마 아빠뿐일 수도 있다라는 인생 설계에 있어서 오늘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학교 배정부터 진로, 학원 선택까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해야 할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누구 목소리를 듣고 선택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무겁지 않고 가볍게 화요일 아침부터 부모 마음에 숙제 하나 더 얹어드리면 안 되잖아요.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 안에서 뜻밖의 좋은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겠습니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네,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왔습니다. 제목부터 오늘의 주제와 좀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또 봉이가 그런 거 선곡을 또 잘하잖아요. 아이 키우는 일이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분명 계획을 세웠는데 또 아이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 그러지 않나요? 나는 계획을 잘 세웠는데 뭔가에 펑크가 툭툭툭 나던가 아니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 아이의 기질과 친구 관계, 학교 생활이 탁탁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워드 작업이나 엑셀의 표, 줄맞춤, 이런 것처럼 탁탁 맞아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냐, 많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주제. 초등학교.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의 처음 고민을 할 때, 뭐, 유치원, 어린이집, 영유아 보낼 때, 요럴 때 많이 고민은 들어가긴 할 텐데요. 초등학교 보낼 때, 우리 아이가 어느 학교를 선택할까? 그런 거 의미 없죠. 우리 집 주소로 학군에 정에 따라 아이 초등학교 통학 구역에 따라서 배정 통지서가 나오죠.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전주 교육지원청에서

정한 통합구에 따라서 초등학교 취학이 이루어지는 구조인 거죠. 그렇죠. 우리 동네, 우리 행정구역에 따라서. 근데 우리 행정구역에도 다양한 초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다양한 초등학교라기보다는 그 반경 안에 초등학교가 좀 있죠. 그래서 초등학교 첫 입학할 때 별로 우리가 선택을 할수 있는 상황은 안 되죠. 아이도 물론 마찬가지죠. 아이가 선택하라기보다는 가족들이 살아가는 동네와 연결되는 선택인 셈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은 이사할 때도 학교를 보게 되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입학 전에 7살 때까지는 보통 8살에 취약 통지서가 나오니까 입학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닐 때그 학군으로 보통 이동을 하죠. 그리고 우리 아이가 학교까지 걸어서는 몇분 정도 걸어야지? 그리고 큰 길은 얼마나? 몇 번을 횡단보도를 거쳐야 돼? 몇 차선의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지? 그리고 또 돌봄은 그 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방과후는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부모들이 보통 유치원 졸업하고 아이들을 보낼 때 이런 다양한 면모를 많이 보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저 역시도 그랬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많이 이렇게 생각하고 보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니는 배우자의 남편의 직장하고 얼마나 거리가 가까운지 먼저 우선순위로 좀 해두고 그 안에서 학교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 근처에 학교가 요만큼 이 학교가 있네. 이 학교는 뭐 걸어서 갈수 있겠네. 뭐 횡단보도는 어떻게 되겠네. 그리고 입학한 다음에 방과후라던가 뭐 돌봄이라던가 그 당시 한 20년 전에는 돌봄의 기능이 없 돌봄보다는 1, 2학년 돌봄이 있었죠. 근데 지금 같이 뭐도 다함께 돌봄, 늘봄 요런 개념이 아닌 거죠. 그 전에 요즘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학군 전주로 따지면 과밀 학교가 어디 있는지, 온도심, 구도심의 학교가 몇 개가 있는지, 그 학교가 유명한지, 왜 유명한지, 뭐 그리고 학교 자체에 스포츠 클럽이 있는지, 그다음에 주력하고 있는 아이들이 보고 있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교육관이 있는지 요즘 학부모님들은 그런 걸좀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뭐 아이비 정도도 많이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온도심 안에서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학급의 학생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선생님들은 몇 분이 계시는지. 늘봄, 돌봄, 다함께 돌봄, 요런 것들은 어떠한 시스템인지, 방과후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매일 웃으면서 다닐 수 있을까? 요 생각을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학부모님들이 그말 그대로 극성인지, 안극성인지, 요런 것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직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부모님들의 관심도, 학교에 대한 관심도, 자녀에 대한 관심도도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인지, 뭐, 학교 선생님이라던가 그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시절 아이에게는 학교 순위보다는 등굣길에서 마주치는 친구. 맞아요. 그 친구들 애들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운동장에서 같이 놀 친구들. 근데 운동장에서 요즘에 노나요? 뜨거워서 못 놀죠. 날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운동장보다는 같이 학원을 다닐 친구들? 방과후를 하는 친구들, 도서관을 같이 가는 친구들이 있는지, 선생님께 이름을 불릴 때 느끼는 안정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하고 부모들이 초등학교 보낼 때좀 마음을 가다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은 가끔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웠는지 물어보면서 학교에서 어떤 기분이었는지는 잘 묻지 않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오늘 선생님한테 뭐 배웠어? 이런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기분은 어땠어? 누구 친구들이랑 노는데 재밌었어?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숙제 있니? 받아쓰기 있어? 알림장. 그리고 받아쓰기 또 한대? 초등학교 저학년이면 1, 2, 3학년 국어 띄었는지 한글 띄었는지 요런 상황이 나오면 질문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그 사이에 이 질문 하나 살짝. 오늘 학교에서 내 마음이 제일 편했던 순간이 언제였어? 라고 물어보는 순간 아이가 나 편하지 않았어. 아니면 또는 나는 불편했어. 라는 말을 서슴없이 부모한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가 대답할 수도 있고, 몰라! 하고, 그냥 게임, 핸드폰을 할 수도 있죠. 그래도 괜찮아요. 부모가, 점수를 묻는 사람만 아니고, 우리 아이의 감정의 신호를 읽어준다라는 생각을 하면, 초등학교 선택 집중? 어디에 우리가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지 보이지 않나요? 보이는 학교의 이름보다 그 학교에 다니는 내 아이의 하루,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심박한 질문 한번 남겨드릴게요. 내 아이에게 골라주고 싶은 학교는 정말 아이가 행복한 학교일까요? 근데 초등학교는 내가 고를 수 없다는 거. 우리 집이 이사하지 않으면 골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근데 요즘에는 어울림 학교라던가 다른 다양한 또 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문이 또 열려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아이가 행복할 학교인지 아니면 부모인 내가 안심하고 싶은 학교인지 그 생각을 조금 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은 오래 남아 생각을 움직이니까 이 질문에 바로 답은 나오지 않았대요. 아이의 가방은 정말 자기 몸집보다 작지 않아요. 크거든요. 등굣길이 세상에서 제일 큰 여행이 되는 그런 시절이 초등학교이다. 동네 길을 산뜻하게 걷는 기분으로 초등학교를 입학을 하면 좋겠다. 초등학교를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다음 곡 페퍼돈슨의 공원 여행 듣고 오겠습니다.

네, 페퍼존스 공원 여행 듣고 왔습니다. 아이마다 걸어가는 길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초등학교 근거리에서 다닐 때는 뭐 내가 룰루랄라 하면서 친한 친구랑 막그 삼형제 막 독수리 오형제 하면서 막 마피아 게임 하고 막 신나게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면 이제 중학교 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는 약간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집 가까운 초등학교에서 친구들과 하루하루를 쌓아가면서 놀았던 누군가는 자신에게 더 맞는 배움의 환경에서 고민하기도 합니다. 학교를 택해가지고 멀리 이렇게 셔틀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는 홈스쿨링, 요즘에는 홈스쿨링도 많이 해요. 그리고 대안학교도 많이 다니기도 하는 요런 시스템이지만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배정된 학교 안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수업을 듣고 자기만의 관심사와 방향을 찾아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학교는 초등학교 넘어서 중학교에서는 어느 학교를 자유롭게 고르기보다는 배정된 학교 1순위, 2순위, 3순위를 쓰고 그 3순위 안에서 우리 집과 근거리 배정이 진짜로 되기 때문에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끝까지 해보고 싶은지 어떤 사람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학교는 배정받을 수 있지만 학교 생활까지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죠. 중학교 3년 동안 우리 아이를 보내면서 공부 습관 하나는 제대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요. 동아리 들어가는 거, 인터뷰, 면접 보는 것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아리 하나 마음을 좀 주면서 아이들이 마음 붙일 곳을 찾을 수 있을지. 좋은 친구 관계를 좀 가질 수 있게 관계 형성에 조금 집중을 시킬지.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실패해도 괜찮은, 그럴 수 있어. 라고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 역할이 좀 필요한 시기가 중학교 시기.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하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이의 선택과 가족의 응원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중학교는 부모 입장에서는 중학교 입학과 동시에 마음속에 경보음을 딸랑딸랑 띠띠띠 뿅뿅뿅 이렇게 달리 들릴 수 있어요. 이제 공부 습관을 좀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막 뿅뿅 빨간불 들어오는 거죠. 선행해야 된다는데? 영어는 어떻게 하지? 수학은 어떻게 하지? 국어는? 과학은? 아니, 진짜. 일부 초등학교 때 얘기했죠. 나는 그냥 들러리가 되는 거죠. 아이의 부모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회장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하는 거지, 아이는 정작 그 회의장에 참석을 하지 않는. 그래서 중학교 3년이 오지 늦으면 안 되는 걸로 귀결이 되어진다면 아이는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학교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부모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한테 중학교 딱 들어가는 순간, 네가 선택해야 할게 뭐고 집중해야 할게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들은 머리에 멘붕이 올 거예요. 점수만 끌어올리면 돼. 집중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는 어떻게 숨 막힐 것 같아요.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 하나, 끝까지 해보고 싶은 활동 하나, 나를 편하게 해주는 관계 하나,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경험 하나쯤 꼭 남길 수 있는 중학교의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이의 중학교 3년을 점수 말고 단 한 줄로 기억해야 한다면 어떤 경험이 적히길 바라실까요? 봉이가 감히 말을 할것 같아요. 친구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운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하고 좀 다름이 있을 것이고요. 좋아하는 활동 하나를 발견한 아이가 나의 진로나 앞으로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좀더 좋은 경험을 쌓을 것이고요. 실패를 해도 다시 경험하는, 다시 도전하는 아이가 뭐든 세상으로 도전하는 큰 힘을 키우는 아이로 성장을 할것 같아요. 또한 가지,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아이. 야, 그런 것도 몰라? 라고 하는 순간 아이는 의기소침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아이. 요 아이로 성장한다고 하면 3년 내내 앞으로의 또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모두 내가 도움을 요청을 하지만 또 어떤 누군가가 요청을 할때 나는 서슴없이 다가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3년을 아이한테 선택을 할수 있게 하고 집중할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아이의 학교 이름보다 오래 남는 것은 어쩌면 그런 경험들이 아이한테는 큰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새 교실, 새 친구, 새 활동,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써내려가야 할 다음 장면을 응원한다면, 다음 곡으로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네,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수 있게 듣고 왔습니다. 중학교 3학년, 3년이 오직 늦으면 안 되는 것들로 채워진다면 아이는 언제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부모가 선택과 집중할 수 있게 친구와 잘 지내는 법을 배우는 아이, 좋아하는 활동 하나를 발견하는 아이, 실패해도 다시 해본 아이, 모르는 것을 질문할 줄 아는 아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줄 아는 아이. 그래서 학교 이름보다 오래 남는 것은 어쩌면 경험일 수 있으니 중학교 3년 동안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가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좋아하는지, 어떤 활동의 눈빛이 달라지는지를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가지면 아이는 조금 더 성장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과 있을 때 편안한지를 발견해 보는 시간이기도 해요. 근데 고등학교 학교를 앞두는 순간부터 그 발견을 가지고 조금 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그리고 이때부터 부모들은 검색창에 빠져들죠. 검색창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의 사람들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요. 어느 학교가 분위기가 좋다더라. 거긴 내신이 어떻다더라. 통학 시간은 몇 분이지? 대학 진학 결과? 입결은 어떻게 됐어? 기숙사는 있어? 급식은? 근데 아이들은요, 교복도 신경 써요. 급식? 좋죠. 그런데 학교의 매점이 아니면 그 앞에 편의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도 아이들은 굉장히 신경이 쓰인답니다. 그리고 학교의 교복 신경 쓰이죠. 예뻐 보이게. 어느 순간 컴퓨터 화면에는 학교 홈페이지와 맘카페, 지도, 삼자대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은 엄청 바빠.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죠. 그리고 대학교 입결까지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선택은 좋다는 학교를 찾아 줄 세우는 일만 하는 건 아니죠. 전북에서도 고등학교 진학의 길은 평준화, 일반고만 있는 게 아니라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대안계열 학교 등 다양한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거치다 보면 우리 아이의 진로가 명료해질 때가 있거든요. 명료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아이의 관심과 진로 방향에 따라서 아이가 원하는 방향을 설계해 주는 게 우리의 몫인 거죠. 그래서 전주 기준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는 평준화 지역으로 일반고를 선택하는 경우가 다수의 아이들이 있죠. 학교 희망을 적고 배정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1순위부터 14지만까지 그 학교 이름을 곧 아이의 수준이나 감성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착각이 하나 있어요. 학교의 순위를 고민하다가 아이에게도 순위를 매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왜그 학교를 1순위로 적어? 왜 2순위로 적어? 아니, 왜 이 학교는 1순위가 안 돼? 거기 가면 괜찮고 저기 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아이한테 어느 순간 부모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이는 학교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모의 기대 안에 들어가는지 시험을 받는 기분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고등학교 선택은 중요하죠. 내 아이, 그리고 내가 이 학교에 가서 얼마만큼 적응하고 대학교 아니면 또 나의 진로, 장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아이의 제일 큰 고민은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 잠을 얼마나 잘수 있는지 그것도 큰 고민이에요.
그래서 중학교보다 수업은 깊어지고 진로와 연결된 활동도 많아지는 이런 시기. 친구 관계와 통학거리, 학습 분위기도 아이의 하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이가 셔틀을 타고 다니게 되면 하루에 정규 시간 8시 40분부터 시작을 한다 손치면 집에서 움직이는 시간은 거의 1시간 반 전에 움직여야 되는 거죠. 셔틀을 타야 되니까. 기숙사를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6시에 기상을 해요. 6시에 기상을 하고 점호를 하고 아침에 급식을 먹고 다시 그 기숙사 짐 챙기고 교실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이들에서 제일 큰 고민은 잠이 제일 큰 고민일 거예요. 대학교의 입결 상황도 제일 중요하지만 대학교를 얼마만큼 가느냐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충분한 잠이 숙면이 제일 큰 도움이 되었어요.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통학거리만큼 숙면이 연결이 돼 있다. 수면 엄청 중요하죠. 고등학교 아이들 보면 무슨 과목이든 간에 거의 반절 이상은 엎드려 있는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학원을 다니니까 힘들고, 학원을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혼자 열심히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그래서 정규 수업 시간에는 낮 시간에는 엄청 힘들어서 엎드려 있는 친구들도 거의 대부분 있다라는 거. 굳이 봉이가 얘기 안 해도 대충은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부모가 집중해야 할 것은 어느 학교가 더 유명한가 보다 우리 아이는 어떤 환경에서 자기 힘을 잘쓸수 있을까 에 집중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아이인지 직접 만들고 실습하며 배우는데 힘이 나는 아이인지 특정 분야에 이미 관심이 깊어진 아이인지 아직은 여러 경험을 하며 찾아갈 시간이 필요한 아이인지 우리 아이를 직접 부모가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보고, 우리 아이는 어떤 아이인지 파악을 해서 좀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제공을 해주면 아이가 좀더 많은 힘을 받지 않을까요? 학교 이름부터 정하면 아이에게 맞는 신발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유행하는 신발을 일단 사, 발을 맞기를 기도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막 메이저 그냥 한정판 신발을 사가지고 아이한테 그거를 입히고 뭔가의 옷을 맵시를 만들어가서 맞추는 격이면 아이하고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사실은 파악은 하진 않아요. 예쁘긴 한데 아프면 오래 못 사용하죠. 옷도 마찬가지고 신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고민할 때는 부모가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뭐야? 통학 시간? 친구? 공부 분위기? 동아리? 진로 활동 중에 너에게 중요한 순서를 세워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순간 아이가 아이 자신에게 집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면 중학교 3학년 네, 여러 번에 거쳐서 학교에서는 그 고등학교 한세번 이상은 이렇게 순위를 이렇게 매기거든요. 순위라기 하면 1순위부터 아이들 14순위까지 이렇게 적는 희망 순위를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고 말고 다른 길도 알아보고 싶니? 아이에게 선택지를 여러 군데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학교 이름 말고 그 학교에서 보내고 싶은 하루는 어떤 모습인지, 그냥 공부하고 앉아 있는 교실 안에 처박혀 있는 요런 모습인지, 아니면 학교 안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인지, 어떤
상황으로 누비고 다닐 것인지 아이한테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중학교 3년 내 3학년 때 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좀 열어주면 제안을 해주면 아이는 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전향하기 전에 아이의 기준을 먼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부모들은 질문을 하자마자 바로 반박하시는 경우가 있죠. 아이가 저는 친구들이 있는 학교가 좋아요 라고 합니다. 바로 곧바로 친구 따라 강남 가냐? 그러면 친구가 서울대 가면 너도 서울대 갈래? 이렇게 진짜 그 아이를 떨어뜨리는 정말 사기 저하의 말인 거죠. 친구가 강남 가면 강남, 좋죠. 서울대 가면 서울대 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친구 따라 학교 가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야. 보통 이렇게 애둘러 말하죠. 이렇게 받아쳐서 부모가 얘기하는 순간 아이는 그 다음부터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가 원하는 순위에 맞춰서 쓰는 순간 아이의 고등학교 3년은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냥 눈치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학교 순위를 매길 때 처음에 저도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는데 왜 그러냐라고 아이가 반박을 해요. 그럼 너는 왜 그러냐라고 반박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은 아이가 원하는 대로 그럼 순위를 적어라 라고 하고 너의 1순위의 선택은 뭐였어? 통학 시간이었어요. 잠을 엄마 고등학교 가면 잠을 정말 못 잔대.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잠을 제일 많이 잘 수 있는 그 학군의 학교가 순위 안으로 제일 먼저 들어간다라는 거죠. 아이마다 약간씩 달라요. 친구만 보고 학교를 정하지 않고 나의 상황을 보고 학교를 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낯선 환경이 불안한 것인지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친구가 있는 것인지 학교 생활에서 관계가 큰 힘이 좀 필요한 아이인지 그 일을 좀 듣고 나면 부모가 뭔가의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 때 조언하는 방향도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 대신 고등학교를 결정해주는 심사위원, 배정위원이 아니에요. 아이의 마음과 현실적인 조언이 정말 필요한 동료, 조력자의 역할의 진행자에 가깝다라는 거죠. 진행자라니까 갑자기 좀 사회자 같은? 진행을 잘하려면 한 사람만 계속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레크레이션 강사들이 이렇게 막 흥을 돋구면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의 호응을 하지 않으면 마이크도 필요 없고 정말 그 안에서 녹여나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정말 1타 강사들이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마이크도 필요 없고 아이의 마이크도 필요 없고 학교에 대한 정확한 정보만 아이한테 좀 알려주고 셋이 함께 나와야 그 아이의 삶이 좀 바뀌어질 수 있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정보를 같이 찾아줄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도 같이 좀 따져봐 줄게. 한번 고른 길이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야. 바꿀 수 있어. 언제든지 아이한테는 선택에 따라서 네가 책임져라기보다는 아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덕분이야 라는 말을 이런 마인드를 좀 해주면 아이가 좀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나는 학교의 이름을 먼저 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아니면 그 학교에서 살아갈 아이의 하루를 먼저 그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순간 내 아이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좋다고 소문난 학교인 건지 아니면 자기가 선택한 길에서 끝까지 해볼 용기를 찾을 수 있을지 일반고든 특성화고든 마이스터고든
또 다른 배움의 길이든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아이를 남과 비교하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아이 자신을 더 알아가기 위한 선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꼭 거창한 꿈이 지금 당장 정해져 있지 않아도 됩니다. 친구들이 정한 결과 조금씩 달라도 괜찮잖아요. 남들이 보기 좋은 꿈보다 내가 한번 살아보고 싶은 하루를 찾아가는 것, 그렇게 아이들한테 희망을 주는 그 마음과 잘 어울리는 곡입니다. 악무의 후라이 앳

네, 악동 뮤지션의 후라이의 꿈 듣고 왔습니다. 아직 꿈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잖아요, 아이들이. 모두가 같은 꿈을 꿀 필요도 없고. 당장 멋진 직업, 이름 하나를 내놓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이 곡을 들어봤는데요. 제목부터 후라이. 누구나 거창한 꿈을 미리 빨리 정해서 하기에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나도 꼭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도 있죠. 고등학교를 선택했다고 해서 진로가 완성되는 건 아니죠. 일반고를 간다고 해서 대학 진학만이 유일한 길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처럼 관심 분야를 살펴보는 길을 택했다고 해서 아이의 미래가 그 자리에서 딱 멈추는 것도 아닙니다. 진로는 한번 찍으면 수정할 수 없는 도장이 아니라 살아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이에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뭐할 거야? 이러죠. 가볍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인생 최종 목표, 발표, 뭔가의 거창한 거를 요구받는 느낌일 것 같아요. 꿈이 아직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은 있는데, 아직 직업, 이름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제는 요리사가 되고 싶었다가, 오늘은 영상 만드는 일이 재미있고, 다음 달에는 동물을 보는 일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건 변덕이라기보다는 탐색이라고 하죠. 진로에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직업, 이름 하나를 빨리 고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아이 안에서 반복해서 나타내는 관심과 강점을 발견하는데 부모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할때 시간이 빨리 가는지, 언제 과제를 할때 스스로 더 찾아보는지, 친구들이 아이에게 무엇을 자주 부탁하는지, 어떤 문제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건지, 그 안에 진로의 단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건넬 질문도 조금씩 바뀌어가죠. 성찰을 하죠. 무슨 직업을 가질 거야 보다는 요즘 내가 자꾸 궁금해서 찾아보게 되는 게 뭐야? 너무 심오한가요? 돈잘 버는 직업이 뭐래? 보다는 힘들어도 한번더 해보고 싶은 게 뭐야? 좋은 질문 같죠? 그걸 해서 어디에 쓰려고 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걸 할때 네가 재미있어? 보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라고 하면 아이는 꿈을 아직 직업 이름으로 적히지 않았다 해서 아이의 꿈이 우리는 너무 빨리 빈칸을 채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어쩌면 그 빈칸은 아직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 가능성이 들어올 수 있는 열려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활동을 경험하게 하고 자기 마음을 알아가며 아이들이 길을 조금씩 모양을 갖추어 갑니다. 정답을 향해 달리는 길이라기보다는 직접 보고 느끼, 응? 나에게 맞는 방향을 발견하는 여행자처럼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는 늘 더 좋은 길을 골라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은 아이의 하루를 좋은 것들로 가득 채우는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은 기다려줘도 되는지, 무엇은 아이가 직접 골라보게 할지를 함께 살피는 일이 아닐까요? 학교는 정해질 수 있어도 학교 생활까지는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요. 진로가 아직 선명하지 않다고 해서 아이의 가능성이 비어있는 것도 아닙니다. 학원을 하나 더 고르기 전에 아이에게 쉴 시간이 남아있는지, 고등학교를 고민하기 전에 아이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지, 진로를 묻기 전에 무엇을 할 때 즐거운지 먼저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훗날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갔어요 라고 할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내가 내 길을 골라 볼 수 있었어요 라고 기억을 할까요? 꼬미티 천천만만, 오늘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정보공유 전공 DJ 구슬붕이었고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 93.5MHz 본방송은 매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재방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함께합니다. 아이도 부모도 남보다 빠른 길,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목적지를 너무 빨리 재촉하기보다 아이와 함께 지금 보이는 풍경부터 바라보자라는 마음으로 볼빨간 사춘기 여행 듣고 이 시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린 앞으로 이렇듯 이렇게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think about you. Let's keep the introductions right.

6월 8일 월요일 오늘 놀자 날씨가 희끄무레하다 날에 시작했습니다. 날씨가 이래도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은 놀자

예, 익숙해치 산다는 건다 그런 거 아니겠니? 오늘은 놀자 문을 열었습니다. 저번 주에 선거, 지방선거 끝났죠? 우리 지역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근데 뭐,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또 재미가 없다고 노래 가사처럼 나오는데요. 준비한 만큼. 그리고 정말로 원하는 것은 전주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거니까요. 이번에 소임을 맡으신 분들, 권력을 이양받으신 분들, 정말로 노력을 해서 살기 좋은 동네 만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더 클래식 여유야, 그리고 브로콜리 너마저, 앵콜 요청 금지.

벌거리나 맞아. 앵콜 요청 금지. 더 클래식의 여우야 듣고 왔습니다. 최근에 더 클래식의 김광진 씨가 독특한 패션으로 많이 회자가 되고 방송도 많이 출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끔 듣다 보면 제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멘트들이 걸리는 부분들이 젊게 보인다라는 말이거든요. 젊게 보인다는 것이 뜻이 좀 제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젊게 보이는 것이 마치 좀 진리인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정말 멋있는 건 젊게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젊게 보인다는 것은 그게 좋은 뜻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멋있게 보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뭐 젊게 보이는 거하고 다른 이미지로 그 나이에 맞게라는 표현도 좀 그렇고요. 나한테 어울리는 그리고 무언가를 했을 때 멋있게 보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요조 좋아해.

네, 모던 주스 사랑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들으신 곡은 요조의 좋아해였습니다. 플라워, 눈물.

FM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지역 서출력 방송입니다. 너튜브 전주 공동체 라디오 채널에서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장미죠. 칠방국도 듣고 왔습니다. 날씨가 저번 주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른 여름이 벌써 왔나 할 정도였는데, 어제 오늘은 뭐 평균이 한 2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제일 많이 찾아오는 손님이죠. 감기. 차가운 것도 좋지만 따뜻한 차를 드시면서 건강을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팝송 두곡좀 듣고 올까요? 포로라이다, 로우, 애니맨, Without Me.

애니맨 Without Me 프로라이더 라오 듣고 왔습니다. 제 영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사죄의 말씀을 드리는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네요. 아, Without Chum이라고 제가 노래를 소개를 했었네요. I'm a boy, you're a girl. Good morning,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암기로 영어를 배운 세대들의 아, 특징이자 실수를 했습니다. 인서의 길고양이, 미유, 종로에서.

네, 인서 길고양이 미유 정로에서 두곡 듣고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네, 청량함이라고 하죠. 아, 원티드 이정희 같이 부른 노래죠.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그리고 우효입니다. 민들레.

헌티드 이지영의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우효의 민들레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해올리 은하수님, 민영 21세기님 저희 홈페이지에 주소 남겨주시면 나루 역사 문화연구소 강영훈 대표께서 선정하신 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놀자.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영화를 통해 우리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음의 필름을 붙여드려요입니다. 오늘도 영화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는 모르지만 이번 시간에도 특별한 작품을 만나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해요.

0: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영화와 드라마를 좋아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에 진학하며 배우고 있는 대학생 준PD입니다. 이 라디오에서는 여러분과 영화 이야기를 나누며 놀아볼 것인데요. 전문 평론가처럼 어렵고 무게감 있는 영화 이야기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이야기를 나누는 마치 영화관 불이 켜지고 나서 친구랑 야 아까 그 장면 봤어? 하면서 웃고 떠드는 것처럼 가볍고 익숙하게 이야기 보려고 합니다. 영화의 숨은 뒷이야기를 꺼내보기도 하고 내가 사랑한 캐릭터를 마음껏 추앙하기도 하며 가끔은 진지하게 해석도 해볼 테지만 결국은 즐기기 위해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영화를 좋아해서 시작한 이 여정이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 여러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게 참 기쁘고 설렙니다. 어려운 단어보다는 일상의 언어로, 분석보다는 공감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 스크린 뒤, 여러분과 영화 사이에 살짝 기대앉은 준PD입니다. 본격적인 영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소개해드릴 친구가 있는데요. 무려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같이 오게 된 저의 벌써 15년째 친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준PD 친구 민친구입니다. 저는 추리 오컬트 장르의 영화를 좋아하지만 편식 없이 거의 모든 장르의 영화를 준PD와 즐겨봅니다. 그러던 중 같이 라디오를 해보지 않겠냐는 준PD의 제안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하는 게 부끄럽고 나의 해석이 틀리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라디오 출연을 꺼리기도 했었는데요. 준PD가 부담없이 누구든 즐기며 들을 수 있는 라디오를 만들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말해줘서 이렇게 같이 앉아 오늘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말을 더듬더라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저희 모두가 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영화 평론 직업을 가진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닌 그저 영화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대학생들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가볍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화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1: 네.
0: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코코입니다.

0: 승승장구했습니다. 이는 개봉 6일 만에 50만을 넘었던 주토피아와 원보다 빠른 속도이며 개봉 4일째인 14일에는 신과 함께를 밀어내고 2위에 올랐고 오전 예매율은 1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시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개봉 2주차인 1월 24일 누적 관객 수 200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이는 2018년 국내 개봉작 중 최초의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회자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랑을 받고 있는 코코는 제75회 골든글로브상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하였으며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을 수상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이렇게 코코에 대해서도 들어봤으니 이젠 본격적으로 영화 속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1: 네.
0: 뮤지션을 꿈꾸는 주인공 미구엘은 증조할머니 코코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구엘의 가족들은 그의 꿈을 극구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미구엘이 태어나기 한참 전 뮤지션이었던 코코의 아빠는 가족과 함께 노래하고 춤추면서 행복하게 살았지만 온 세상에 노래를 들려주고 싶어한 아빠는 어느 날 기타를 메고 아내 이멜다와 딸 코코를 두고 떠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 이멜다는 혼자 코코를 키우기 위해 구두장이 일을 시작했고 가업이 되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미구엘의 집안 사람들은 구두장이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음악은 금기어가 되었습니다.
1: 하지만 미구엘은 여전히 뮤지션에 대한 꿈을 접지 못했고 구두닦이 일을 배우며 틈틈이 몰래 기타 연습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미구엘은 구두를 닦으며 손님에게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는데요. 그때 손님은 식구들에게 뮤지션이 되고 싶다고 당당하게 말하라고 얘기하지만 미구엘은 집안이 난리가 날 거라며 거절하는데요. 이때 손님은 최고의 뮤지션 델라크루즈가 그 재능을 숨겼다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을 거라며 오늘 밤 죽은 자의 날 음악 경연대회에 나가보라고 권유합니다. 그 광경을 그만 할머니에게 들키게 되고 할머니는 내 손자에게 바람을 넣지 말라며 손님을 쫓아버립니다. 한껏 풀이 죽은 미구엘의 눈에 띈 죽은 자의 날 음악 경연대회 포스터. 몰래 한 장 챙겨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들에게 한껏 잔소리를 들은 미구엘은 할머니와 재단을 꾸미러 가고 또 이어지는 할머니의 잔소리에 몰래 집을 빠져나옵니다. 몰래 꾸며놓은 아지트로 간 미구엘은 델라크루즈의 영상을 보며 기타 연습을 하는데요. 기회를 잡으라는 TV 속 델라크루즈의 말을 듣고 괘씸한 미구엘은 음악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로 합니다.
0: 미구엘은 가족들 몰래 광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가족들이 지나가는 걸 보곤 황급히 제단 밑에 기타를 숨겨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합니다. 가족들은 미구엘이 신발 만드는 가업을 물려받길 원하는데요. 앞치마를 매주며 내일부터 공장에 나오라고 합니다. 미구엘은 신발 만드는데 소질이 없다며 거절하지만 아빠는 손님들이 도와주실 거라며 기특하게 보곤 방을 나섭니다. 그때 미구엘과 친하게 지내는 떠돌이계 단테가 나타나 제단 위에 음식을 먹어치우기 시작하는데 놀란 미구엘이 단테를 말리다 그만 제단 위 사진 액자를 떨어뜨리고 맙니다. 깨진 액자 속 접혀있는 사진을 발견한 미구엘은 사진을 조심스럽게 펼쳐보는데요. 접힌 사진 속에는 델라크루즈의 기타가 있었습니다. 그때 코코 할머니가 파파? 하며 말하고 미구엘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진짜 파파가 델라크루즈냐며 묻는데요. 코코는 사진을 가리키며 파파! 라고 말합니다. 미구엘은 가족들에게 뮤지션이 되겠다고 선언하며 뛰쳐나오는데 기타와 지금까지 모아온 음반들을 들키게 되며 할머니는 화가 잔뜩 났고 미구엘의 기타를 망가뜨려버립니다.
1: 미구엘은 울며 집을 뛰쳐나왔고 죽은 자의 날 음악 경연대회는 곧 시작을 앞두고 있었는데요. 미구엘은 악기 없이 참가가 가능하냐고 묻지만 돌아오는 말은 악기는 필수이니 시간이 있으니까 빌려오라는 말뿐입니다. 악기를 빌리러 다니는 미구엘. 하지만 음악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사람들 모두 악기를 빌려주지 않는데요. 풀이 죽은 채 돌라크루즈 동상 앞에 선 미구엘은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고의 보관된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훔치는 것. 미구엘은 델라크루즈에게 할아버지의 손자의 손자라며 잠시만 빌린다고 말하는데요. 기타를 튕기는 그 순간 기타 소리에 사람들이

0: 몰려오기 시작하고 숨을 곳이 없던 미구엘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던 순간 사람들이 미구엘을 그냥 통과해버리는데요. 엄마도 아빠도 미구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혼란스러워하던 미구엘 앞에 해골이 등장하고 미구엘은 그 해골이 제단 위에서 보던 조상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고조 할머니가 산자와 죽은 자의 다리를 못 넘어오고 있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미구엘은 함께 다리를 건너가기로 하는데요. 미구엘은 너무나 황홀하고 아름다운 죽은 자들의 세상을 보게 되죠.
1: 미구엘은 다리를 건너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게 되는데요. 이승과 저승을 자유롭게 다니기 위해서는 제단 위에 사진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잠시 후 고조 할머니 이멜다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멜다는 사진을 가져온 미구엘 때문에 다리를 건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미구엘을 돌려보내려고 하는데요. 메리골드를 들고 축복을 해주어야만 돌아갈 수 있다는 말에 이멜다는 평생 음악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말과 함께 축복해줍니다. 일단 집으로 돌아오게 된 미구엘은 해골이 더 이상 보이지 않자 기뻐하고 이멜다의 말을 무시한 채 기타를 들고 뛰어가려는데요. 기타를 들고 달리는 순간 다시 저승으로 오게 됩니다. 이멜다에게 잔소리를 듣지만 미구엘은 뜻을 굽히지 않고 다른 조상들에게 대신 축복해달라고 하지만 모두들 거절합니다. 그러자 미구엘은 이곳에 있을 델라크루즈를 찾기로 마음먹고 화장실을 간다며 그곳을 빠져나옵니다. 자신을 찾으러 온 경찰을 따돌리고 우연히 어떤 방으로 들어가는데 그 방에서 델라크루즈와 친구라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0: 미구엘은 그 해골을 따라가 델라크루즈의 친구인지 물어보고 델라크루즈를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 남자의 이름은 헥토르. 헥토르는 제단에 사진이 올라가 있지 않아 늘 산자의 땅으로 가지 못하는 슬픈 해골이었죠. 헥토르는 손을 돕자고 말하는데 그때 따라오는 조성들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우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기로 하죠. 헥토르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다리 밑으로 가 미구엘을 해골처럼 분장시켜주고 델라크루즈를 만나러 가게 해준다고 하는데 과연 미구엘은 델라크루즈를 잘 만날 수 있을까요? 헥토르는 진짜 델라크루즈의 친구가 맞는 걸까요?
1: 네, 이렇게 코코의 줄거리를 들어보았는데요. 민 친구는 코코 어떻게 보셨나요?
0: 저는 이 코코를 진짜 인생 영화라고 대학교 초반에 진짜 많이 말했거든요.
1: 맞아요.
0: 제가 진짜 인생 영화를 뽑는 영화 세 가지 중에 들어가는데 탑3 안에 들어가는데 진짜 이 영화가 딱 감동 포인트가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딱 눈물 다섯 번 흘리면 그 감동 포인트가 이제 행복한 기뻐하는 장면을 바뀌어서 제가 항상 아 이 영화는 눈물 5개짜리 5방울짜리 영화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그 OST가 너무 좋아요.
1: 맞아요.
0: 진짜 리멤버미 너무 좋아하고 뭐 그 나머지 노래도 좋아하는데 이 리멤버미를 그 용준호 씨님이 부른 버전이 있을 거예요.
1: 오.
0: 근데 그게 너무 좋아서 진짜 그때 한때는 제가 또 돌려듣기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 맞아요. 한 곡에 꽂히면은 그 곡만 듣잖아요.
0: 맞아요. 한 빠지면 100번 이상 듣는 게 기본인데 그 네. 노래는 한 200번 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게까지 푹 빠져 있었군요.
0: 그렇습니다.
1: 저도 이 영화가 생각보다 개봉한 지 엄청 오래됐더라고요. 이게 2018년도에 저희 한국에서는 개봉을 한 거니까 엄청나게 오래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된지 몰랐어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0: 맞아요.
1: 네, 전 정말 그렇게 오래된지 몰랐는데 이렇게 또 세월이 참 빠르구나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또 오랜만에 이 영화 주제를 잡으면서 코코 영화를 다시 한번 슬쩍 봤는데 아, 역시나 그 영상미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특히 그 미구엘이 그 델라크루즈의 기타를 훔쳐서 경연대회에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때 그 기타를 몰래 이렇게 꺼내서 조심스럽게 짱 치는 부분이 있어요. 짱 치면 밑에 그 메리골드 꽃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그냥 거기 죽은 자의 날 그 행사? 그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명절 행사를 하는 동안에는 그 꽃이 여기저기 엄청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도 많이 활용되는데 밑에 깔려있는 그 메리골드 꽃이 그 기타 짱 소리와 함께 이렇게
0: 맞아요.
1: 촤악 이렇게 하면서 불빛이 번쩍번쩍 나거든요. 그 장면의 영상미가 진짜 너무 이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미구엘이 그 에고를 보게 되면서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에 있는 그 다리를 건너가면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이 사는 그 세계를 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거기가 되게 황홀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되게 화려하고 번쩍번쩍거리는데 정말 우와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 죽은 자들의 땅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0: 맞아요. 약간 메리근드 입이 빛날 때나 아니면 그 죽은 자들 사는 그 저승의 그런 약간 형광빛이라고 해나? 그런 그 색감이 너무 예쁘게 뽑힌 것 같아요. 진짜.
1: 맞아요. 그리고 코코 영화의 줄거리 또한 전 진짜 탄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되게 반전도 있고 슬픔도 있고 감동도 있고 이런 그 영화여서 이게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라기보다는 코코가 정말 어른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민 친구는 어떠신가요?
0: 저는 아직도 좋아할 만큼 진짜 레전드 작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그때 나왔을 때가 제가 중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좋아했고 지금까지 좋아하는 거 보면 모든 세대를 어울 수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1: 맞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코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봐보시는 걸 추천하고 아까 민 친구가 말했던 것처럼 눈물 다섯 방울 정도 흘릴 수 있으니까 휴지는 한두 장 정도 꼭 챙겨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0: 맞아요. 사무라치는 감동보다 와 진짜 기분 좋은 감동이기 때문에
1: 완전 코끝이 찡해지고 눈물이 또로록 흐르는 정도의 그 정도의 마음 찡한 감동이 몰려오는 그런 영화입니다.
0: 맞아요. 그리고 가족끼리 다 같이 봐도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이게 또 가족 영화다 보니까 가족끼리 보기도 좋고 또 커플들끼리 보기도 좋고 친구들끼리 보기도 좋고
0: 그냥 다 같이 보세요. 다 같이.
1: 다 같이. 명절 때 볼까요?
0: 명절?
1: 아, 명절 때 TV에서 해줬으면 좋겠다.
0: 그러니까요.
1: 네, 저의 바람이었고 이렇게 또 저희가 코코에 대해서 후기도 남겨보았는데요. 그럼 저희는 이만 코코의 OST죠. Remember Me를 비롯한 또 다른 대표 OST들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립.

0: 다음으로 컷 다시 찍겠습니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 오!
0: 컷 다시 찍겠습니다는 영화의 줄거리를 넘어 비하인드 스토리, 숨은 의도 등을 찾아보는 코너입니다. 먼저 코코의 제목에 대해서부터 얘기해볼까요? 원래 코코는 제목으로 죽은 자들의 날이라고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영화사의 제작 단계 시기에서 디즈니는 미리 죽은 자들의 날이라는 문구에 대한 저작권을 갖기 위해 요청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영화 개봉과 맞춰 나올 다양한 상품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멕시코인들에게 비판을 들었는데, 디즈니가 멕시코 문화에 대한 저작권 획득을 위해 돈을 벌려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을 하였다고 합니다. 비판이 일자 바로 일주일 만에 디즈니는 저작권 요청을 철회했고, 새 제목 코코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픽사는 멕시코인 스태프를 비롯해 멕시코 성우들을 고용하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 코코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지 않은 나라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브라질에서는 코코의 제목이 비바로 개봉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데 코코가 포르투갈어로 똥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바는 만세라는 뜻으로 영화와 관련은 없지만 할머니의 이름이 코코라서 코코로 개봉한 것처럼 만세, 비바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 개봉을 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코코 할머니의 이름도 이네스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름이 똥이면 조금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사실 코코는 중국에서는 개봉하지 못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코코에 사용되는 몇몇 음악과 어떤 비트들이 중국에서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공개되지 않은 이런 몇몇 요소들로 인해 중국에서 상영 금지를 받을 뻔했지만 중국의 심의위원회가 영화를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상영을 허락했다고 해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이 코코를 안 보셨다면 꼭 보셔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이 중국의 심의위원회 분들도 영화를 보고 감동을 해서 개봉하게 해주었다는 영화를 놓칠 순 없으니까요.
1: 명작, 명작.
0: 그리고 픽사 디즈니 하면은 숨어있는 이스터에그들을 안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모든 영화에 이스터에그를 넣어놓는 아주 디테일하고 어쩌면 소름까지 끼치는 그런 곳이 디즈니 픽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코코에서도 많은 이스터에그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초반에 미겔 할머니가 집과 가족 주변에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 버리거든요. 음악은 안 돼! 음악은 안 돼! 이러면서 창문을 닫고 사람을 내쫓고 이러는데 그 장면에서 집 앞에 피자 플래닛 트럭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 피자 플래닛 트럭은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그런 어떠한 그 장소인데 피자 플래닛이라는 이름답게 피자 행성이라는 뜻으로 거기 안에서는 피자도 먹고 오락실처럼 게임도 하고 이러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노는 건데 이제 그게 토이스토리 영화가 이 코코에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죽은 자들의 세상의 사무실 문에 A113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픽사 작품들에서도 아주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숫자예요. 이 숫자는 픽사 제작진이 졸업한 카라츠 대학의 강의실 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코 말고도 픽사 디즈니 드라마가 아니라
1: 영화?
0: 영화를 찾아보게 되면 거기서 이 A113이라는 숫자가 아주 자주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미구엘이 영화 시작 전에 광장으로 막갈때 근처에 이제 멕시코 상인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인분들이 파는 피냐타라는 사탕이나 과자, 장난감들을 넣어놓는 종이 인형을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우디와 버즈 등 다양한 캐릭터 모양으로 팔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몇 가지 이스터에그들을 찾아봤는데 더욱 많은 이스터에그들이 궁금하시다면 영화를 한번 더 보시면서 천천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주인공 미구엘은 영화에서 기타와 노래 실력을 모두 겸비한 소년으로 나오는데 원래는 기타 연주만 하는 캐릭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리 엉크리치 감독이 미구엘 역의 꼬마 성우 안소니 곤잘레스가 노래를 잘 부르는 것을 알게 되어서 미구엘 캐릭터를 노래와 연주 둘다 소화하는 캐릭터로 바꾸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구엘이 영화에서 기타를 치는 모든 장면의 손가락을 보면 실제 노래에 해당되는 코드를 짚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미구엘이 치는 기타를 실제로 보고 따라하면 똑같은 음을 칠수 있을 정도로 손의 코드 모양을 정확하게 따라서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하죠?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만드는 영화는 진짜 픽사 디즈니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1: 진짜 고생이 많네요.
0: 이 코코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히 제작이 이어진 끝에 완성된 영화인데요. 픽사 역사상 가장 오랜 제작기간을 가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랜 제작기간 탓에 원래 미구엘 역을 맡았던 꼬마 성우가 현재 안소니 곤잘레스로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소니 곤잘레스가 성우가 아니었던 것이죠. 원래 성우를 하던 아이가 변성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
0: 그니까요. 교체되기 전 미구엘의 이름은 마르코였다고 하고 마르코의 성우는 후반부에 어네스토 델라 크루즈에게 문을 지나 무대로 가세요 라고 말하는 콘서트 스텝으로 까메오 목소리 출연을 했다고 해요. 그래도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 성우를 맡기로 했는데 안타깝게도 변성기가 와버려서 또한 이 코코의 제작기간 너무 오래 둔 탓에 내가 까메오 출연을 해야 한다니 라는 슬픔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까메오라도 내 목소리가 한 문장이라도 영화에 나온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성우가 되면 어떤 기분일까. 이번에 그 주토피아2에서도 저희 한국 더빙할 때 개그맨 개그우먼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돌 가수분들이 더빙을 잠깐 조금 한마디씩 맡아서 해주셨잖아요. 또 그걸로 많이 바이럴되고 마케팅 되어서 훨씬 더 흥행을 했던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저도 조금씩 영화에 내 목소리가 나온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사는 그 저승에서는 사람들만 죽어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영화를 잘 보면은 80년대 매킨토시와 워키토키, 라디오 등 굉장히 많은 제품들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실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빠른 제품들의 혁명화가 일어나 새로운 제품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재에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즉 죽은 기계들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해요. 또 이렇게 또 기쁜 뜻이 담겨있는지는 몰랐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죽다라는 뜻이 사람이나 어떤 동물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게도 빗대어 표현했다는 점이 약간 또
1: 특이하네요.
0: 네, 되게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저 이 사실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진짜 요즘에는 잘 보지 않는 신문이나 사실 라디오도 사람들이 예전만큼 많이 듣진 않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그런 게 그 죽은 자들의 세상에 존재한다는 게 또 죽은 자들의 세상에서도 계속 기억하지 않으면 저승에서조차도 소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고 써야 되지 않나 거기서도 소멸하면은 정말 사라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약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영화 클라이맥스에서 할머니 코코와 미구엘이 함께 노래를 부르는 감동적인 장면으로 끝나는데 실제로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에 음악이 도움된다는 사례와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조금 찾아봤는데 음악은 치매 환자의 기억력을 회복하고 안정감을 제공하여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악은 여러 뇌의 부위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음악 치료는 환자의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상호 작용을 촉진하면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음악은 환자 개개인의 선호와 경험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으며 악기 연주를 통해 손의 운동 능력을 자극하고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사용하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노인복지관에도 많이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음악치료랑 미술치료 이런 거가 되게 그 시간표에 적혀 있더라고요. 음악이랑 미술로 약간 장애인분들과 노인분들에게 어떠한 큰 도움이 되는 걸까 궁금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렇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코코를 만든 감독님은 코코의 아이디어를 멕시코 정통에 대한 놀라움에서 비롯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감독님은 가족, 사랑, 그리고 자신의 꿈을 따르는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진정으로 멕시코 문화를 기념할 수 있는 영화를 제작하고자 했다고 해요. 그래서 멕시코 문화의 예술적인 섬세함과 정확성을 위해서 영화 제작자들은 직접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의 전통과 음악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연구했다고 합니다. 직접 예술 상담사와 상담도 하고 진정성과 깊이를 영화에 적용하기 위해 멕시코 예술가, 음악가 그리고 배우들에게도 도움을 청했다고 해요. 제작진은 멕시코의 문화, 아니면 사람들, 음식, 정통 등을 조사하기 위해 5번이나 멕시코에 여행을 갔다 왔다고 하고 이는 코코의 스토리와 캐릭터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어보니까 코코에 대한 애정이 좀 더 쌓이지 않는가요?
1: 재밌어요.
0: 그럼 이만 저희는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기 전에 영원이란 건 없지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그럼 다음으로 액션 오늘의 상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코너는 한마디로 TMI를 남발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화와 관련이 있는 상식들을 마구마구 이야기해보는 코너입니다. 이 코너는 민 친구가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다 같이 들어볼까요?
1: 오늘은 죽은 자의 날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의 날은 매년 11월 1일과 2일을 중심으로 멕시코 전역에서 열리는 가장 대표적인 명절이자 축제인데요. 오늘의 영화인 코코를 통해 친숙해진 문화이기도 하죠. 죽음을 슬픔이나 공포로 여기지 않고 떠나간 일들을 기억하며 기쁘게 재회하는 따뜻하고 활기찬 축제입니다. 이 축제는 고대 아즈텍 문명의 전통과 16세기 스페인 침략 이후 들어온 카톨릭의 모든 성인의 날과 유령의 날이 결합하여 탄생했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은 이틀 동안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문이 열리고 사랑했던 가족이나 친구의 영혼이 지상으로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믿습니다. 2008년에는 그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0: 네, 아주 대단한 것 같습니다.
1: 죽은 자의 날의 문화를 자세히 알아보자면 죽은 자의 날이 오면 멕시코 전역은 눈부실 정도로 화려한 색감으로 가득 찹니다. 가장 핵심적인 전통은 집 안이나 묘지에 오프렌다라고 부르는 제단을 꾸미는데요. 제단 위에는 고인의 생전 사진과 함께 그들이 좋아했던 음식, 음료, 술을 올려둡니다. 영혼들이 먼 길을 오느라 목마를 것을 배려해 물 한 잔을 꼭 올려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약간 우리나라에 제사 드리는 것과 약간 비슷하지 않나요?
0: 그러네요. 근데 약간 사진을 올린다는 게 조금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그 프룰르 데 무에토르라고 부르는 주황색 마리골드는 축제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영화에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0: 맞아요. 엄청 예쁜 색감의 꽃.
1: 강렬한 색과 짙은 향기로 영혼들이 길을 잃지 않고 집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제단과 무덤까지 가는 길을 꽃잎을 뿌려주는 겁니다. 코코의 영화에서도 그 주황색 마리골드잎이 중요한 일을 하잖아요.
0: 맞아요.
1: 멕시코는 이 마리골드의 향과 색이 영혼 안내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0: 오, 그렇군요. 근데 약간 궁금한 점. 축제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마리골드 꽃을 바닥에 흩뿌려놓고 이쁘게 장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 조상님이 다른 집으로 가면 어쩌시죠?
1: 그러게요.
0: 아니, 모두 다 같이 함께 와서 함께 즐긴다는 뜻인가?
1: 직접 키워서 우리 집 마리 골드를 보고 오라 이렇게 하나? 아니면 어떻게 하지?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0: 그렇군요. 어쨌든 다 같이 축제를 하고 다 같이 즐기는 거니까 조상님들도 다 같이 오시겠네요. 그럼 그렇죠. 길을 잃을 일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1: 집당 지성을 사용해서 올 수도 있죠.
0: 그렇군요.
1: 그리고 저도 이게 처음 알게 된 문화인데 네. 설탕골과 죽은 자의 빵이라는 게 있답니다. 설탕이나 초콜릿으로 만든 해골 모형은 죽음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멕시코 사람들의 가치관을 보여주는데요. 축제 기간에는 이 해골 이마에 살아있는 가족이나 친구의 이름을 적어 선물하기도 합니다. 너무 특이한데요?
0: 그러니까요.
1: 또한 뼈 모양의 장식이 올라간 달콤한 죽은 자의 빵을 구워 제단에 올려서 나눠 먹기도 한답니다. 되게 특이하죠?
0: 네,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게 멕시코 사람이 아니고 이 전통 있는 그런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면 되게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해골 모양의 이마에는 내 이름을 적어서 빵을 선물한다는 게 제가 받았을 때 제가 아마 몰랐다면은 매우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1: 약간 살인 메시지 같더라고. 널 해골로 만들 거야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근데 또 멕시코에서는 죽음이 그렇게 슬프거나 나쁜 게 아니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한다면서요.
1: 맞아요.
0: 그러면은 이게 진짜 너를 편안한 곳으로 보내줄게라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건가?
1: 무섭잖아.
0: 무서운데.
1: 그리고 카트리나 분장을 하는데 프랑스풍의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깃털 모자를 쓴 상류층 여성 해골 카트리나는 죽은 자의 날을 대표하는 캐릭터인데요. 이게 도인이 많든 적든 결국 인간은 모두 죽어 해골이 된다라는 풍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분장에 대한 그 사진을 봤는데
0: 네.
1: 약간 그 영화에 나오는 이밀다 할머니 그런 느낌이에요.
0: 되게 화려하군요.
1: 맞아요. 약간 프랑스식 드레스에
0: 화려하게 이렇게 그 또 네온 빛깔의 색을 활용해서 분장하나요?
1: 그건 아니고 얼굴엔 해골 모양을 그려서 분장을 하는데 되게 할머니처럼 그런 프랑스식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어요.
0: 약간 그 죽기 전에 살아있는 그 미구엘이 죽은 자의 땅에 가서 그 헥토르를 만나가지고 헥토르가 분장시켜주는 그런 느낌인가요?
1: 네, 그런 분장을 하고 그리고 옷은 프랑스식 드레스 입는 거죠. 이렇게 축제의 날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얼굴에 아름다운 해골 문장을 하고 거리에 나와 퍼레이드를 즐긴다고 합니다.
0: 근데 이 돈이 많든 적든 결국 인간은 죽어 해골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약간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는 것 같아요.
1: 약간 공수래 공수거.
0: 약간 요즘 사람들이 너무 어찌 됐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약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욕심이 누구나 있을 수도 있잖아요.
1: 맞아. 있죠. 근데, 당연히 있죠.
0: 네, 근데 뭐 높은 자리에 있든 돈이 많든 적든 다 어차피 죽으면 똑같은 해골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알게 모르게 약간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느낌? 되게 좋은데요?
1: 그렇죠. 이게 약간 멕시코의 문화가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외에도 그 멕시코의 원주민 문화가 섞인 지역인 오아카와 미추아칸에서는 교회의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아칸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콤파르사라고 불리는 길거리 퍼레이드입니다. 사람들은 해골, 괴물 또는 전통 의상 분장을 하고 밴드의 활기찬 음악에 맞춰 밤새 동네를 행진한다고 합니다. 이 행진은 죽은 이들을 기억하고 공동체가 함께 삶과 죽음을 기념하는 축제적 행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축제 기간에는 모르는 사람이라도 누구나 행진에 합류해 함께 춤추고 전통 술인 메스카를 나눠 마신다고 해요. 그리고 이 오아카 일부 지역에서는 죽은 자의 빵, 아까 말했던 그 뼈다구 빵과 다른 모양인데 둥근 빵 위에 사람 모양을 한 작은 진흙 인형을 박아서 굽는데 이게 고인의 영혼을 상징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러한 빵의 모양을 보이고 있다.
0: 신기하네요. 그 특히나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멕시코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그 늘 흥이 많고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이런 문화랑 엮여져서 나오는 그런 행동과 표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1: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약간 뜨거운 심정일까 지금 멕시코 사람들의 그런 정열적인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약간 남미 하면 그런 게 생각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남미의 그런 어떤 축제 막 땀바 축제 이런 거 굉장히 조금 좋게 보고 있습니다.
1: 맞아요.
0: 신나고
1: 그래서 죽음도 신나게 말아들었나 봐요. 희망적이고 좋은 걸로.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그리고 미추아칸주에서는 그 파츠쿠아로 호수 주변에 있는 원주민 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은 푸레파차족의 전통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오아카보다 훨씬 건건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긴다고 합니다. 그 파치아쿠아로 호수 한가운데 있는 하나치오 섬의 축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데 11월 1일 밤이 되면 원주민들이 그 카누 배에 올라가서 수많은 촛불과 마리골드 꽃을 싣고 호수를 건너 섬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어두운 호수 위를 일렁이는 촛불의 행렬은 영혼들이 물을 건너 이승으로 오는 길을 밝혀주는 안내등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요. 약간 그 다른 지역에서는 그 마리골드 잎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는 촛불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람들은 공동 묘지로 가서 무덤 전체를 황금빛 마리골드와 수백 개의 촛불로 빈틈없이 다 뒤덮는다고 해요. 그리고 밤새도록 무덤 곁에 앉아 고인이 좋아했던 음악을 연주하거나 주행 기도를 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덤가가 공포의 공간이 아닌 가장 아늑하고 따뜻한 가족의 재회의 광장이 되는 순간이 된다고 합니다.
0: 그거 참 좋으네요.
1: 그렇죠.
0: 네.
1: 되게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0: 네.
1: 이 하나치오 섬에 그 카누를 타고 그 촛불을 이렇게 올려두는 그런 장면을 한번 보고 싶어요. 제가
0: 저도요.
1: 이 사진을 봤는데
0: 응.
1: 좀 진짜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0: 어.
1: 그 라푼젤의 그 풍등 축제처럼
0: 네네.
1: 그런 배를 타고 그런 불빛이 이렇게 그 일렁이고 이런.
0: 또그 메리골드 색도 주황색으로 되게 이쁘잖아요.
1: 맞아요.
0: 거기 이제 촛불빛이 비치면 더 화려해 보이겠네요.
1: 그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코너를 준비하면서
0: 네.
1: 그 코코의 대사가 진정한 죽음은 사람에게 서 잊혀지는 것이다라는 게 생각이 났는데요. 멕시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며 매년 돌아오는 이 축제를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그 행복한 기억을 축하하는 날이기 때문에 뭔가 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0: 그랬군요. 좋으네요. 이 멕시코 사람들에게서는 그러면은 사람이 죽었어도 그게 진짜로 죽음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곳에서 살지만 우리 같이 즐기자라는 뜻의 축제를 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흥이 넘치고 항상 기쁘게 살수 있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의 영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1: 네.
0: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볼까 하는데요. 마음에 필름을 붙여드려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우리 또 만나요.
1: 안녕.
0: 안녕.

0: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 오늘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눌 출연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은 한류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음식, 드라마, K-뷰티 등 참 다양한 것들이 떠오르실 텐데요. 저에게는 한류하면 이것이 먼저 떠오릅니다. 오늘은 365일 댄스만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전주 시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저희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네. 네. 주제가 주제인 만큼 힘있게 내줬습니다. 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전주 스튜디오 에서 이제 춤을 가르치면서 춤으로 먹고 살고 있는 캡틴 윤성배입니다.
0: 네, 전주 댄스 스튜디오에서 네, 캡틴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윤성빈님. 네. 반갑습니다. 네, 또 한 분.
2: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댄스 스튜디오에서 댄서로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19살 조나윤이라고 합니다.
0: 네, 댄서로서 성장 중인 조나윤님. 정말 반갑습니다. 윤성빈님.
1: 네네.
0: 그 혹시 전 스켈레톤 국가대표.
1: 네네.
0: 윤성빈이라고 아시죠?
1: 네, 알고 있습니다.
0: 관계가 있으실까요?
1: 아니요, 관계는 없고. 네. 저도 처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실시간 검색에 갑자기 제 이름이 막 떠가지고.
0: 오.
1: 친구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네. 검색을 해봤는데. 또 저랑 친구더라고요.
0: 아, 동갑이세요?
1: 네, 동갑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네. 그냥 웃으면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윤성빈님 본명이시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조나윤님.
2: 네.
0: 제 지인 중에 국나윤이라고 있습니다. 모르시죠?
2: 네.
0: 네, 아, 친근한 이름이셔가지고.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365일 댄스만 생각하며 열심히,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전주 시민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적절한 표현이었나요?
1: 네, 13년 차입니다.
0: 댄스 한길 13년 차.
1: 네.
0: 와우, 대단하십니다. 강산이 한번 바뀐 시기네요.
1: 맞습니다.
0: 네. 나윤님은?
2: 저는 이제 2년 차 정도 됐는데,
0: 네네.
2: 이제 배우는 단계다 보니까, 이제 365일 댄스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364일도 아니고.
2: 네.
0: 365일 정확합니까?
2: 네, 정확합니다.
0: 네,
1: 이번에
0: 좋습니다.
1: 가족들 여행 간다고 했는데.
0: 네.
1: 연습 때문에 또 못 가고.
0: 아, 그래가지고. 뭐 준비하시는 게 있으세요, 혹시?
1: 뭐 이제 대회라든지.
0: 아, 대회?
1: 이런 것들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0: 네. 아, 그래서 가족 여행도 못 가시고.
1: 또 입시여가지고.
0: 아, 입시.
2: 네.
0: 혹시 저기 수강생 중에 이제 함께 오신 분이시잖아요, 나윤님이.
1: 네, 맞습니다.
0: 원탑입니까? 말씀 잘하셔야 되는데.
1: 같이 왔으니까. 원탑이지, 오늘.
0: 이야, 오늘만큼 원탑이다.
2: 어,
0: 좋습니다. 자, 라디오 방송 처음이신가요, 두 분?
1: 네, 맞습니다.
2: 네, 처음입니다.
0: 저희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튜디오 와보니 좀 어떠세요? 분위기랑.
1: 일단 처음이어서 많이 떨리고요.
0: 네.
1: 이게 또 말을 해야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몸으로 말하고 싶은.
0: 댄서들은 몸으로 표현하니까.
1: 네.
0: 그러네요.
1: 근데 이제 말로 해야 되다 보니까.
0: 아.
1: 많이 긴장이 됩니다.
0: 아, 근데 궁금했어요. 댄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무대도 많이 서시잖아요.
1: 네.
0: 근데 진짜 떨리세요? 방송 이렇게 나와서 하시면?
1: 네, 떨리죠. 예. 네, 아무래도. 매번 같은 무대여도 떨릴 때도 있고.
0: 네.
1: 새로운 무대 가면은 환경이 완전 바뀌니까.
0: 아, 그렇군요.
1: 더 떨릴 때도 있고요.
0: 나윤님 어떠세요?
2: 저도 이제 매일 연습하던 곳에서 연습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 무대에 서면은 또 환경이 바뀌니까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0: 아, 무대에는 매번 익숙해도 매번 서면 또 떨리긴 떨린다.
2: 네. 네.
1: 시작하면 한 10초가 가장 떨리는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도. 네. 그래요.
2: 네.

0: 23년 정도 됐고요.
1: 네. 토박이세요? 아니면 타지역에 계시다가?
0: 아, 전주에서 태어났는데, 네. 이제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다시 전주로 이사와서 23년 살고 있습니다.
1: 타지역이라 하시면 어디?
0: 아, 여기 전라북도 진안이요.
1: 진안?
0: 네네.
1: 아, 진안군. 네네. 살기 좋은 고장.
0: 네.
1: 진안군에 계시다가 네. 전주 다시
0: 네네.
1: 유학을 오신 거네요?
0: 유학이요?
1: 어떤 의미에서?
0: 군에서 쉬니까.
1: 네. 네, 아, 그러시군요. 23년. 나윤님은?
2: 저는 전주 토박이로 이제 19년째 살고 있습니다.
1: 아, 나고 자라고 있는 네. 나윤님. 큰 도시 가고 싶지 않으세요, 나윤님은?
2: 네, 그래서 이제 성인 돼서. 네. 이제 실기 잘 보고 서울로 올라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인서울?
2: 네.
1: 아니 우리 저기 인재 청년들이 다 네네. 서울로 가면 어떡해요, 나윤님? 캡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가면 저도 아쉬운데 또 미래를 생각하면 또 모든 그런 게 인프라나 이런 씬 자체가
1: 수도권이 잘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아, 그럼 댄스 전공으로 이제 학교를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2: 네, 맞아요.
1: 이야, 저희가 좀 아쉽긴 합니다만 더 성장하려고 가시는 거니까 뭐라고 못하겠네요. 그렇죠?
0: 성장해서 나중에 다시 내려오겠죠.
1: 어, 맞아. 돌아와야 돼요. 네. 돌아와서 고향에서 큰일 한번 해내셔야죠.
2: 당연하죠.
1: 네, 자, 전주에 살아보니 이것 하나는 정말 좋더라는 것이 있다면 한 가지씩만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캡틴 먼저, 나윤님 먼저.
2: 저는 한옥마을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옥마을은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은 장소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어휴, 국어책에 나와 있는 네. 한옥마을 좋아하기 쉽지 않아요. 청소년들.
2: 네.
1: 그렇지 않아요?
2: 네, 맞아요.
1: 네, 뭐 요즘 현대적인 것만 찾아가는 시대다 보니까
2: 네.
1: 청소년들 중에서 제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서 한옥마을 좋아해라고 들은 지가 좀 오래된 것 같아서 아, 역시 나윤님은 애양심이 있어요.
2: 네.
1: 자, 캡틴 성빈님 어떻습니까?
0: 저는 그냥 도시가 복잡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수도권이나 아니면 광역시권이나 이렇게 가면은
1: 네.
0: 뭔가 복잡하고 높고 막
1: 사람도 많고
0: 네, 그런데
1: 복잡스럽고
0: 정말 복잡하지 않아서
1: 네.
0: 이동이나 뭐 생활하는 데서 편한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1: 자, 그럼 사전에 준비한 뉴스 듣고 돌아와서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 맞춰 시작한 경쾌한 춤사위 아이돌 그룹 못지않은 절도 있는 안무와 차오르는 흥이 무대를 휘감습니다. 1760만 팔로워를 보유한 호주의 댄스 틱톡커입니다.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20개 국가의 K-POP 댄스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에서 경연을 펼쳤습니다.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이들. K-POP이 가진 매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4: The K-pop concepts, there's so many to choose from, and I like to see myself personally in a lot of different styles, so it's like a closet that you can pick out from.
3: 경기 하남시가 K-pop 인기에 힘입어 도시를 알리기 위해 이들을 초청한 것으로 이들은 무대 경연 외에도 사흘 동안 머물며 도시 상징물을 배경으로 다양한 댄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K-pop의 본고장에서 추억을 쌓고 한국 음식도 맛봅니다. 2만석 규모 K-POP 전용 공연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남시는 올해를 시작으로 이 같은 경연 대회를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1: 네, 앞서 자기소개에서 언급이 됐습니다만 오늘 출연하신 두 분은 전주 시민이자 댄서와 댄스 강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해서 오늘 방송은 댄스 관련 궁금한 점을 제가 여쭤보고 두 분이 자유롭게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자, 사전에 여러 개 질문 드렸는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0: 뭐 어렵다기보다는 K-댄스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춤하고 저하고 같이 함께한 여정들 뭐 이런 거 돌아보면서
1: 네.
0: 그냥 추억도 많이 생각나고 공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1: 아.
0: K-댄스 막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찾아보고 이런 적이 없었다 보니까
1: 네. 나윤님은?
2: 저도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찾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질문들로 인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오히려 춤에 대해 더 깊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0: 댄스를 시작하다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두 분 댄스를 시작한 계기, 그리고 캡틴 윤성빈님은 취미로만 할 수 있었을 텐데 직업까지 연결된 이야기가 상당히 궁금해요.
1: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일단 시작을 했었고요. 오, 어릴 때. 근데 네. 이제 저도 좀 늦게 시작한 시기라서 그래서 이제 아이돌 하면은 이제 뭐 노래, 춤 다 해야 되는데 노래보다는 이제 직업을 나중에 생각할 때 그냥 같이 땀 흘리고 나누고 했던 춤이 더 저한테 좋았어서 그래서 이제 춤을 더 직접적으로 추게 됐는데 가르치다 보니까 또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성장하고 이런 걸 계속 보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엄청 크더라고요.
0: 네네.
1: 그래서 이제 교육적으로 일을 해봐야겠다. 춤 관련된.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직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댄스 입문을 그럼 몇 세부터 하신 거예요?
1: 아,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 시작을 했고요.
0: 아.
1: 그때는 이제 열심히 준비해보다가 이제 성인 20살 때부터는 진짜 춤을 여러 가지 배워보면서
0: 네네.
1: 그쪽으로 많이 네, 춤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서 지금 이렇게 직업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요즘 빠르면 초등학생부터도 막 하지 않나요? 막 연습생이라고
1: 네,
0: 해가지고
1: 맞아요.
0: 막 하던데.
1: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다 많이 해요.
0: 아, 그럼 지금 계시는 스튜디오에도 초등학생들도 있나요?
1: 네, 있습니다. 아, 취미로도 있고. 하기도 하고.
0: 네네.
1: 요즘엔 그런 걸 많이 시키시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운동 시킬 겸,
0: 네네.
1: 춤도 시킬 겸. 뭐.
0: 이왕이면.
1: 네네.
0: 그러면 저기 댄스를 하시면서 아 가르치는데 내가 좀 자질이 있다.
1: 네.
0: 뭘 느끼셨으니까 이제 그 학생들 가르치시는 걸 거 아니에요.
1: 네.
0: 나름의 이제 교수법도 계시고.
1: 네.
0: 자 확인 들어갑니다. 나윤님.
2: 네.
0: 잘 가르치시나요?
2: 네. 정말 모든 학원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시는 원장 선생님이시니까.
0: 네.
2: 잘 하십니다.
0: 네. 나윤님은 왜 저기 댄스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2: 저는 이제 중학생 때 동아리로 처음 댄스를 접하고 더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취미로 시작을 했었는데
0: 네네.
2: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취미로만 하기에는 실력이 아깝다고 해주셔서
0: 아, 재능이 있다?
2: 네. 그래서 이제 입시를 권해주셔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뒤에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만 취미로만 할 수도 있는데 재능이 보이면 좀 아깝잖아요.
1: 네,
0: 선생님
1: 맞습니다.
0: 입장에서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캡틴 성빈님도 한번 이걸로 이 길로 한번 가봐라 이렇게 권하신 경우인 거죠.
1: 근데 이게 제가 권했다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0: 아.
1: 네 저희가 이제 그 이쪽 길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0: 네네.
1: 뭐. 어떻게 더 노력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런 수업들 이런 거 커리큘럼이나 이런 걸 더 설명해줘서 이제 같이 네, 케어를 하는 거죠.
0: 그러면 저기 질문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2: 네.
0: 고등학교 때 댄스를 열심히 연마하면 네. 갈 수 있는 학교들이 그래도 제법 있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1: 대학교로 생각했을 때는 많이 있습니다.
0: 아 많이 네. 있나요?
1: 예고로 생각 고등학교로 생각했을 때는 경쟁률이 워낙 세서
0: 아.
1: 거기는 고등학교는 많이 어려운 편이기도 해요.
0: 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댄스로 고등학교도 갈 수는 있는 거군요.
1: 네네.
0: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댄스 더 연마해가지고
1: 네.
0: 대학교를 이렇게 지망한다면 대학교 수는 더 많다.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리고 나윤님은 이제 대학교로 진학하시려는 거죠?
2: 네.
0: 댄스 전공으로.
2: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댄스 스튜디오. 여러 이유로 그 댄스 스튜디오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뭐 운동에 하고 싶다거나 춤을 전혀 뭐 몸치여서
1: 네.
0: 좀 춤을 잘 추고 싶다거나 뭐 이유가 가지각색일 텐데 각양각색일 텐데 어떤 분들이 찾아오시는지 궁금하네요.
1: 예전에는 거의 90% 이상이 다 연예인 아니면 아이돌
0: 오.
1: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찾아왔었는데
0: 아, 지망하고 싶어서
1: 네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바로 오디션 막 이런 걸 한다기보다는 취미로 일단 해보고 이거 해보고 싶은데 더 막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올라가는 단계가 많은데 지금 요즘에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0: 어떻게?
1: 프로 댄서라든지 아니면
0: 아.
1: 이제는 아이돌이 아니어도 유튜브나
0: 네네.
1: 이제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많이 넓어지다 보니까
0: 네네.
1: 더 그런 쪽으로도 많고
0: 아.
1: 운동이나 취미 말씀하신 뭐 성인
0: 예예.
1: 분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버킷리스트처럼 춤을 배워보고 싶다.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0: 아,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그 연예 예전에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네네. 일단 취미로 해봐야 네. 자기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알고 진로를 정할 수 있지 그냥 네.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지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연예인이
1: 네네.
0: 그런 친구들에게는 우선 취미로 먼저 해봐라
1: 네네.
0: 라는 거고 또 두 번째는 그 일반인들 중에서도 이제 뭐 유튜브다 뭐 뭐다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애들이 동영상 만들어가지고 자기 어필의 시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네. 댄스가 좀 자기 장기 자랑 같이 한번 내세울 수 있는
1: 네네.
0: 그런 좀 어떻게 보면 필수 조건도 되니까 네, 배우러 오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럼 시장이 넓어졌다고 봐야 되나요?
1: 네 시장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0: 아
1: 그리고 말씀 뭐 수업화나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런 팬층들도 워낙 많아져서
0: 네네.
1: 그러니까 아이돌뿐만이 아닌 진짜 댄서들을 위한 그런 팬층들도 많아져서 그래서 시장이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0: 스트릿 우먼 파이터 그다음에 남자 스트릿 네, 맨 파이터인가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 TV 방송도 또 그런 춤을 좀 이렇게 접근하기 좀 쉽게 네네. 만들어준 프로여서 어떻게 보면 이제 댄스 스튜디오 입장에서는 좀 감사한 프로일 수도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나윤님 저기 수우파 중에 가장 좋아하는 댄스 한 분만 들려면
2: 저는 이제 수우파 처음 봤을 때 네. 바다 선생님을 제일 가장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0: 시즌 2에 나왔던
2: 네, 맞아요.
0: 키가 크고
2: 네.
0: 아, 저는 아이키 좋아합니다. 아이키. 아, 캡틴 성빈님 혹시 좋아하신 댄서 있으세요?
1: 아, 저요?
0: 네.
1: 저는 허니제이 좋아합니다.
0: 아, 허니제이. 네. 아유, 잘하시죠?
1: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수많은 K-POP들이 있지 않습니까?
1: 네네.
0: 좋은 곡들도 많고 그렇기 네.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사랑받고 있는데 수많은 K-POP이 있는 만큼 K-댄스가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수강생이 좀 많이 배우고 싶어하는 K-댄스곡 또는 율동이 있을까요?
2: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이제 SNS에서 가장 유행하는 네. K-POP 곡들이 아닐까 싶어요.
0: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따라하고 싶어하세요?
2: 이제 아이돌 춤은 이제 일반인들도 따라하기 쉽게 챌린지화 되는 것도 많다 보니까
0: 네네.
2: 그런 챌린지를 배우고 싶어 하신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그 아이돌 원곡 안무를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0: 그 챌린지를 그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직접 또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도 하더라고요. 특히 지코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
2: 네,
0: 자기 곡 오필도 되고 춤도 좀 이렇게 홍보하고 네. 그런 걸 잘 만들더라고요. 챌린지. 네. 그러면 저기 나윤님이 가장 좋아하는 저기 그 연예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기 춤 말고
2: 네.
0: 아이돌 K-POP
2: 네.
0: 그룹 중에 혹시 좋아하시는
2: 저는 이제 방탄소년단의 V를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0: 네.
2: 이제 요즘은 좀 바빠지고 제가 이제 춤을 하다 보니까
0: 네.
2: 이제 막 엄청난 덕질까지는 아니고 그냥 보면서 응원하는 정도로만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저희 세대 B는 레인이었는데 B가 아니고 V죠?
2: 네.
0: 발음도 어렵던데 V 맞습니까?
2: 맞아요.
0: BTS의 V를 좋아하신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 제 삶이 많이 행복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1: 네네.
0: 두 분은 춤을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실 거잖아요. 실제 춤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까?
1: 네,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배우면서 성격도 많이 바뀌는 친구들도 많이 봤고요.
0: 네.
1: 그다음에 끈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안무 하나를 끝내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힘들어도 또 다쳐도 다시 또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많다 보니까
0: 네네.
1: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성장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고 뭐 영화나 이런 것도 많이 봐야 되고 하다 보니까 가장 그런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소확행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배우시는 분들이
0: 소소한
1: 네.
0: 소소하지만 이제, 확실한 행복
1: 네네 그 운동을 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막 복근을 만들고 뭐 이렇게까지 만들기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0: 힘들어요.
1: 네. 근데 춤은 한 곡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한 안무를 완성하거나 이렇게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뭐 챌린지나 이런 거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짧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완성하고 성취를 느끼는
0: 아.
1: 그런 게 많아서 소확행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춤을 추면서.
0: 내가 이 K-POP에 맞는 K-댄스를 목표로 설정해 놓은 다음에 연습을 해가지고 그걸 해냈다라는 성취감.
1: 네네.
0: 3, 4분 동안 노래 이렇게 틀면서.
1: 네.
0: 아, 거기에서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네. 느끼는 분들이 많아지신 거네요.
1: 네. 또 그렇게 이제 공연도 하고 하면은 더 이제 환호도 받고 뭔가 이제 보여주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자신감도 올라가고 많이.
0: 굳이 무대가 아니더라도 네. 뭐 깨톡이랄지 뭐 릴도 있고
2: 네.
0: 또 자신만의 노티브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올리시는 분들 많으니까 쇼츠부터 해가지고
1: 네네.
0: 또 공연 무대가 아니더라도
1: 네네.
0: 그렇게 자기 어필에 시대다 보니까 그런 게 반영된 것 같기도 해요.
1: 네네.
0: 나윤님은 어떠세요?
2: 네, 저도 이제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의 생각으로는 이제 춤을 같이 추면서 받는 에너지로 이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춤을 같이 추면서 그 받는 에너지나
0: 네.
2: 이제 이제 댄서들과의 관계로 이제 많이 행복을 얻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신나는 음악에 맞춰 내가 댄스를 그 음악 한 곡 다 끝나는 동안 그 다 이뤄내면은 그 효율도 대단할 거예요. 그렇죠?
2: 네.
0: 땀을 딱 흘리면 상쾌하고.
2: 네.
0: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해 주셔가지고 일부 이제 주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신청해 주신 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송 다양성을 말하다를 듣고 계십니다.
1: 네, 신청해 주신 곡 듣고 왔습니다. 곡 소개 좀 해 주실래요?
2: 아, 네. 이 곡은 요즘 역주행해서 이제 인기와 유행을 좀 이렇게 타고 있는 있지의 이제 대천 오노라는 곡인데요.
1: 네. 네.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2: 신청한 이유요?
1: 네.
2: 이제 멤버 이제 예지가 네. 학생일 때 제가 가르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1: 아 정말요?
2: 네.
1: 오.
2: 그래서 제가 이제 못다 이룬 꿈을 네. 이뤄준 예지의 와. 노래여서
1: 네.
2: 이번에 이렇게 역주행해서 많이 알려진 만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어서 네. 선곡을 하게 됐습니다.
1: 대단한 선생님이시네요.
2: 네. 5월에 컴백하니까요. 네. 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1: 예, 깨알같은 정보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K-댄스의 매력입니다. K-댄스의 매력은 무엇이길래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일까요? 이것부터 여쭤보겠습니다. K-댄스 왜 인기가 있는 겁니까?
2: 제가 느낄 때는 일단 그룹 가수잖아요. 저희 네. 아이돌들이 대부분.
1: 그러네요.
2: 그러다 보니까 멤버별로 이제 매력도 다 다르고 내 이상형이 다 다른 것처럼 이 사람이 좋아서 이 그룹을 좋아하고 그런 게 이제 팬층이 그만큼 더 두꺼워질 수 있다고
1: 선택할 수 있으니까.
2: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룹이다 보니까 이런 칼군무라든지
1: 칼군무.
2: 더 시각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솔로보다는 많아지면서 그래서 이제 좀 더 바이럴이 많아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다 너무 잘생겼고
1: 잘생기고 또 이쁘고 네. 그게 필수인가요? 너무 외모만 보는 거 아닙니까?
3: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맞고 이제 K-pop 댄스는 아무래도 멋있어 보이면서도 따라하기 쉬우니까 이제 일반인 분들도 많이 따라하면서 더 바이럴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 뉴스에서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요. 이제 외국 분이 하신 말씀 중에 워낙 다양하고 워낙 장르나 컨셉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네. 선택할 수 있는 재미가 있대. K-댄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 곡에 맞춰서 히트시키는 그 안무라고 하나요? 그 네네. 전문용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히트하는 그 안무를 잘 짠대.
3: 네.
1: 곡에 맞춰서
2: 네.
1: 그게 강점이라는 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2: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전보다 지금이 더 그렇게 대중들한테 맞춰진 안무들이 많은 것 같아요. 더 쉽게 따라할 수 있고
1: 네네.
2: 더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안무들을 많이 뽑아내는 것 같아요.
1: 예전에는 노래만 좋으면 됐었는데
2: 네.
1: 지금은 노래는 좋은데 댄스가 아니면 좀
2: 맞아요.
1: 반감되는 게 있어요.
2: 네.
1: 그 반대로 노래는 좀 아니다 싶었는데 댄스가 좋아가지고 또 뜨는 노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2: 네, 맞습니다.
1: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2: 네.
1: 자, 댄스 강사 그리고 댄서로서 이럴 때 K-댄스 인기 체감한다. 언제인가요?
2: 이게 노래 부르듯이 사람들이 뭐 그런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든 어떻게든 뭐 춤을 많이 활용하는 거 보면서 대중들한테 많이 녹아 있을 때 이 춤을 추는 게 그래서 애기들도 뭐 학생들도
1: 네네.
2: 성인들도 이 층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 다양해진 게 보이다 보니까
1: 네네.
2: 그래서 그럴 때 많이 체감을 하는 것 같고 이런 행사들에서 춤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는 빠지지 않는다.
1: 아.
2: 예전에는 노래 뭐 마술
1: 네네.
2: 뭐 이런 게 이제 꼭 있었다면
1: 네,
2: 지금은
1: 맞아요.
2: 무조건 춤이 하나씩은 들어가는 그 행사의 프로그램에
1: 네네.
2: 그런 걸 이제 보면서 많이 많이 알려줬구나 진짜 그런 거 많이 느낀 거
1: 말씀대로 예전에 비해서 행사나 축제장 가면은 댄스 경연 대회랄지
2: 네네.
1: 댄스 팀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분위기 이렇게 고렇게
2: 네네
1: 무르익게 하는
2: 네네.
1: 그런 행사가 많아진 것 같아요.
2: 네네
1: 그렇죠. 나윤님 어떠세요?
3: 이제 아까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SNS에서 이제 보통 자기를 이렇게 알리려고 할 때 춤이 가장 많이 이제 소요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또 댄스 인기를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1: 저 때는 그 수학여행이나 가야
2: 장기자랑.
1: 좀 춘, 네, 장기자랑 때나 좀 춤 잘 추는 애들. 일진이면서 춤 잘 추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2: 맞아요.
1: 그런 친구들이 나와서 이제 춤을 춰야 그때 아, 춤 좀 춘다 하고 좀 구경을 했었지. 지금은 밥 먹으러 어디 패밀리 식당 가면은 아이들이
2: 네.
1: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들이 K-댄스 막 따라서 막 추고 막 그래요. 맞습니다. 식당에서 이제 음악 나오잖아요. K-팝.
2: 네.
1: 그걸 막 따라서 막 춘다니까 진짜 똑같이.
3: 네.
1: 그럼 거기서 야, K-댄스가 이렇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익숙하구나. 그걸 느낍니다.
2: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그런 걸 SNS나 이런 거에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는 게
1: 네네.
2: 그게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1: 거기에서 이제 정말 인기가 있구나 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2: 네네.
1: 그러니까 이 SNS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공중파 방송 안 나가도
2: 네.
1: 뭐 좋은 노래다, 좋은 춤이다라고 하면은 SNS에 금방 퍼지잖아요.
2: 네.
3: 네.
1: 지구 반대편까지 퍼지니까.
2: 맞아요.
1: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최근에 접한 게 한로로 가수 아시죠?
3: 네.
1: 아프리카 사람들이 한로로의 노래를 네. SNS에 올린 동영상에 돌아가지고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저 진짜.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한로로의 노래를 불러가지고 SNS에 올리더라고. 아, 이렇게까지 파급 효과가 있구나. 대단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유튜브에 전주 스튜디오 이름으로 올라오는 동영상이 많더라고요.
2: 아, 네.
1: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봤더니, 그래서 어떤 동영상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건지 한번 동영상에 대한 소개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아, 저희 스튜디오 동영상은 이제 수업 영상 위주로 많이 올라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했을 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결과물,
1: 네네.
2: 완성한 거,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 1년 동안 이제 배운 친구들이 준비해서 발표회를 하는 그런 정기 공연 영상들
1: 네네.
2: 이런 거 위주로 올라옵니다.
1: 네. 수업의 과정이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이제 완성물을 올리는
2: 네네.
1: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근데 저는 그 외부 전문가가 와가지고 촬영을 하는 줄 알았어요.
2: 아, 네.
1: 동영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 움직임도 잘 따라가면서 카메라가
2: 네.
1: 그래서 외부 업체를 쓰시나 했더니 잠깐 음악 나간 사이에 캡틴 상빈님한테 여쭤봤더니 본인이 그걸 찍으셨다고.
2: 네, 맞습니다.
1: 아니 어떻게 그 영역까지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2: 아, 이거를 하려면 우리 이 바이럴을 넓히려면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걸 또 편집도 할 줄 알아야 되고
1: 네네.
2: 뭐 그만큼 또 조명도 봐야 되고
1: 네네.
2: 이런 거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혼자 독학해서 일단 부딪혀보자 해서 시작한 게 여기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1: 독학으로 하셨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이야, 살아남기 위한 전략?
2: 네, 맞습니다.
1: 아, 다재 다능한 분이시네요. 그럼 나유님도 동영상을 촬영하시고 또 올라간 게 있죠?
3: 네, 이제 학원 계정으로 올라간 거는 제가 보통 이제 선생님과 같이 배운 안무들을 춘 영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고요.
1: 네.
3: 이제 저도 이제 SNS를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1: 개인
3: 네, 개인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1: 그러면 그 스튜디오에서 이제 동영상 올리기 위한 준비 과정들이랑 재밌으세요? 좀 어떠세요? 여러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하시는
3: 네.
1: 것도 많던데.
3: 네, 맞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챌린지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유행하는 이제 댄서분들이 만든 춤을 이제 카피하거나 저희가 안무를 직접 만들어서 이제 올리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춤출 때랑 그 완성된 동영상을 볼 때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볼 때 어떤 생각 드세요? 아, 나 연예인 같다. 춤꾼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시나요? 어떠시나요?
3: 근데 이제 저도 관심 받는 거를 좋아해서 이제 제가 찍은 영상 이제 올린 영상들을 보거나 사람들 반응을 확인할 때 가장 행복을 느끼고 이제 아 이제 사람들 반응을 보면서 아 이런 류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1: 아 그게 좋네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올리면 반응이 즉각 오잖아요.
2: 네네.
1: 그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3: 네.
1: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한 번 더 재미난 걸 올리기도 하고.
3: 네.
1: 송비님 저기 얼마 전에 네. 정기 공연 하셨어요?
2: 아, 저희가 1월에 했습니다.
1: 아, 1월에
2: 네.
1: 하셨어요?
2: 네네.
1: 짧은 1분 정도 되는 동영상 올리신 게 있던데 정기 아, 네. 공연 같이 아. 소개인가?
2: 아 그거는 이제 저희 스케치 영상인데 그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1: 네네.
2: 아, 그거는 이제 저희 대표님 고양시에서 네네. 이제 외주를 써서 만든 겁니다.
1: 아 고양시에서 하셨던 공연?
2: 아 저희 전주가 했는데.
1: 네. 정기 공연이신
2: 거예요? 네, 맞습니다.
1: 1월 달에 하셨던. 네네. 아, 그럼 정기 공연이 1년에 한 번씩?
2: 네,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1: 아,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정말 무대 공연이신 거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한 해 동안 준비한 것들을 보여주는
2: 한 해 동안 배운 걸 토대로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1: 많은 친구들이 참여했던데요?
2: 네, 맞습니다.
1: 옷도 이렇게 정말 댄서 같이 입고
2: 그거를 꼭 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네. 꼭 하거든요. 매년 해요. 하는 이유가 이제 대학교에서 무조건 합니다. 그런 발표회 형식의
1: 교육과정으로.
2: 네, 교육과정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미리 다 따라갈 순 없겠지만 대학교 네네. 수준을
1: 네.
2: 여기서 그래도 최소한의 교육을 해보고 이런 경험을 해보고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1: 정기 공연 보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알고 가야 돼요?
2: 아, 저희가 이제 홍보물이나 이런 게 나오면은 그때 이제 업로드를 많이 하거든요. 그때 티켓 예매하시고
1: 네.
2: 보러 오시면 됩니다. 야,
1: 다음 정기 공연 한번 필히 가보겠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올라온 동영상 보니까는 이제 그 앞서 말씀 나눴던 수우파. 수우파 보면 이제 그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춤들도 잘 추고 동영상도 잘 찍어가지고 네 아유 좋은 동영상 감사합니다.
2: 네.
1: 자 그러면 그 2부의 마지막 질문이겠네요. 이게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요. 두 분께 전주 스튜디오 교육 과정 궁금합니다.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2: 우선 저희는 이제 춤을 배우는 목적에 좀 맞게 수업들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입시 때문인지 아니면 전문 프로 댄서가 지망인 건지 오디션이 지망인 건지 아니면 뭐 진짜 취미, 운동, 성인분들이 이렇게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수업을 원하는 건지
1: 네네.
2: 그럼 목적에 맞게 수업을 이제 전문 댄서 강사분들이 장르별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1: 오.
2: 그래서 강사들도 많고요. 배울 수 있는 것도 진짜 내가 왜 배우고 싶은 건지만 알면은 그거에 맞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1: 15분의 강사가 계시다면서요?
2: 네, 맞습니다.
1: 최대 규모 아니에요?
2: 네.
1: 전주에 있는 스튜디오 중에서는?
2: 네, 맞습니다.
1: 그렇죠.
2: 네.
1: 오거리에 있는,
2: 네.
1: 상호는 말할 수 없는.
2: 네.
1: 오거리 쪽에서도 어느 쪽인가요? 대략 저기 위치를 좀 간판이 크게 보입니까?
2: 오거리에서
1: 공영주차장 쪽 아니면
2: 공영주차장에서 이제 객사길로 들어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1: 그쪽에 몇 층입니까?
2: 3층에 있습니다.
1: 3층으로 가면 윤선민님을 뵐 수 있다.
2: 네 맞습니다.
1: 네 교육과정 15분 계시고 그 조금 전에 댄서 프로 댄서가 되고 싶으신 분,
2: 네.
1: 그다음에 연예인 지망하시는 분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코칭이 네. 그럼 잠깐이라도 어떻게 좀 다른지 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2: 프로 댄서가 되고 싶은 친구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대회라든지 네네. 배틀 그다음에 배틀. 이런 공연 그런 것들을 준비를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수업들도 많이 듣고
1: 네네.
2: 여러 가지 장르를 다 배우게 돼요. 뭐 힙합, 락킹, 왁킹, 팝핑, 하우스, 뭐 소울, 코레오그래피, 걸스 힙합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장르가 많은데
1: 네네네.
2: 재즈까지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기 몸에 맞는 수업들을 많이 듣고 그런 경험들을 위주로 많이 하고요.
1: 네네.
2: 오디션 이런 아이돌 지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 관리
1: 네,
2: 체중이라든지
1: 아하.
2: 그런 뾰루지 하나도 신경이 많이 쓰이잖아요.
1: 피곤하겠네요. 네,
2: 그런 것부터 해서 이제 춤을 엄청나게 많이 추다 보면은 근육이 너무 많이 커지기 때문에
1: 네.
2: 추는 양을 늘린다기보다는 기본기를 많이 다지고
1: 예쁜 춤선 위주로
2: 네 그런 걸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1: 네. 네
2: 그래서 카메라 테스트나 이런 걸 많이 합니다.
1: 아 네. 다름이 있네요.
2: 네네.
1: 나윤님은 댄서 쪽이신 거죠?
3: 네 저는 이제 프로 댄서를 희망하고 이제 온 거라서 이제 막 이제 이 학원에 있는 모든 장르들을 다 배우면서 지금 입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소화할 수 있는 장르가 지금 현 시점 몇 개 정도 되나요? 나윤님 같은 경우는?
2: 니가 말해.
1: 자신감 있게 말씀하시다.
2: 니가 말해.
3: 뭐 부족한 장르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소화한다고 생각합니다.
1: 역시 캡틴 성민님 덕분에?
2: 네. 아니, 저희 강사들이 다 잘 가르쳐 주셔서
1: 15분의 네. 또 유능한 강사님 덕분에 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 있으세요? 나윤님?
3: 저는 저는 하우스 장르를 이제 좋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네. 이제 스텝으로만 하는 이제 장르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거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이제 안무까지 네. 제가 다 한 시간 안에 다 배우고 이제 소화하는 걸로 성취감을 많이 느껴서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아, 하우스 댄스?
3: 네.
2: 오, 근데 그게 지금 전공이 아닌데?
3: 네, 그렇긴 하죠.
1: 어? 전공이 뭐세요, 그러면?
2: 전공은 이제 안무, 아까 바다 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런 이제 안무를 창작하는 안무가가 꿈인 친구여서 네네. 안무를 많이 지금 배우고 있어요.
1: 창작?
2: 네,
1: 창작 어렵잖아요. 예술은 창작인데 어렵잖아요.
3: 네.
1: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2: 네, 맞습니다.
1: 안무가 꿈이시군요.
3: 네.
1: 야, 그럼 나중에 몇 년 후에 유명한 K-pop 아이돌의 K-댄스 선생님으로 계실 수도 있겠다.
2: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예지님에 이어서.
2: 네, 응원하겠습니다.
1: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도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마무리할까 하는데 두 번째 신청곡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 네.

0: 네. BTS의 Permission to Dance 네. 신나는 곡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 K-댄스와 전주입니다. 전주라는 도시는 댄스 스튜디오 경영하기에 좋은 환경입니까?
1: 마냥 좋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대도시나 이런 대비 문화 행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K-댄스가 들어가는 게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0: 아, 타 지역에 비해서도 네.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수요에 비해 이제 공급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서 스튜디오가 엄청 많습니다. 전주에.
0: 몇 군데 정도인 것 같아요?
1: 되게 많습니다.
0: 되게 많아요? 아, 참 경쟁 시대이긴 하나 또 참 네. 너무 많으면 또 네. 힘들잖아요, 성장이.
1: 네, 맞습니다.
0: 그렇죠. 차비라도 가져가야 하겠고.
1: 네.
0: 인구는 또 정해져 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전주가 63만? 네. 큰,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광역시가 아니잖아요.
1: 그렇죠. 100만이 안 되니까.
0: 네. 광주가 100만, 네. 대구가 300만, 부산이 230, 250만이 될 거예요.
1: 네네.
0: 전주가 전북에서 가장 큰 도시이기는 하나 네네. 타 지역에 비하면 작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야 뭐 좀 댄스 스튜디오도 잘 될 거 아니에요.
1: 그만큼 춤추는 사람도 많겠죠.
0: 네. 그리고 행사 이제 봄 지금 봄인데 네. 봄 여름 가을 행사 많이 하잖아요.
1: 네네.
0: 전주에서도 좀 많이 좀 댄스 공연 댄스 팀들
1: 네.
0: 이제 성빈님이 운영하신 댄스 스튜디오 같은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축제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1: 네, 맞습니다.
0: 시에서도 이렇게 좀 이렇게 예산 쏘셔가지고.
1: 그럼 너무 좋죠.
0: 지역 경제를 위해서. 그렇지
1: 네.
0: 않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네. 나연님이 봤을 때는 전주에서 이렇게 댄스
2: 네.
0: 배우고 전공으로 좀 이렇게 하기 뭐 괜찮은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2: 이제 서울처럼 큰 도시에 비하면은 아쉽기는 하지만 전주에서도 충분히 이제 잘 하시는 분들도 많고
0: 네네.
2: 이제 전주 출신이셔도 서울 분들보다 잘 나가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0: 예전에는 그 최신의 문물을 접할 기회가 유튜브나 인터넷 매체가 덜 발달돼 있을 때는 서울로 올라가야만 구경하고 배울 수 있었는데
2: 네.
0: 지금은 뭐 동영상으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으니까
2: 네.
0: 언제 어디서든 습득할 수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꼭 수도권만이 최고가 아니다.
2: 네.
0: 전주에도 잘하는 분들 많다.
2: 네.
0: 이 말씀이죠?
2: 네, 맞아요.
0: 네, 좋습니다. 자, 댄스를 바라보는 편견 혹시 있나요, 지금도?
1: 댄스. 많이 없어진 편이지만 그래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이런 상담이나 이런 걸 해봤을 때나
0: 네.
1: 보면은 진짜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간혹 가다 이제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요.
0: 지금도?
1: 네. 근데 오히려 이거는 나윤이가 얘기하는 학교에서 심한 것 같아요.
0: 학교에서?
1: 네.
0: 뭐라고 혹시? 아니, 말씀할 수 있나요? 혹시 괜히 또 말씀했다가
1: 이 나윤이 학교뿐만이 아니고 이제 춤을 전공한다고 하면은
0: 네.
1: 학교가 이제 전주는 대부분 인문계 고교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는 애다. 뭐 이런 식의 편견 그런 게 학교에서 좀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
0: 지금도 아 그래요 진짜예요.
2: 네.
0: 아니. 고등학교 때 자기의 꿈을 찾아가지고 지금 그걸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그걸로 대학을 갈 것이고.
1: 네.
0: 그런데 뭐가 문제란 말이지? 그렇죠.
1: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아니, 국영수만이 최고가 아니잖아요.
1: 네.
0: 또 요즘은 등록금만 내도 대학교 가는 시대잖아.
1: 네,
0: 아무
1: 맞습니다.
0: 대학교나.
2: 네.
0: 자기 전공이 뭔지, 그러니까 자기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등록금만 내고 대학 가서 또 방황하다가 또 전과하기도 하고
1: 네네.
0: 재수하기도 하는 시대인데
2: 네.
0: 지금 나윤님은 자기 꿈이 확실히 있잖아요.
2: 네,
0: 그리고 하고 있고
2: 네.
0: 박수 줘줘야지.
2: 네.
1: 맞습니다.
0: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2: 네.
0: 네, 알겠습니다. 제가 괜히 흥분했네. 네, 자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전주에서 만들어가고 싶은 댄스 문화가 있을까요, 성배님 혹시?
1: 여기에 전주를 댄스 성지로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고요.
0: 네.
1: 근데 이제 전주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댄스 관련된 다양한 볼거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배틀 아니면 뭐 공연 아니면은 그런 퍼포먼스 대회들
0: 네네.
1: 뭐 이런 것들이 문화 행사들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K-댄스나 이런 것들 많이 더 접할 수 있고
0: 그렇죠. 네,
1: 많은 분들 보면서 또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0: 시민들이 전주 가까이에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댄스 행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1: 네네.
0: 그래야 전주에서 댄스 아카데미를 하고 계신 뭐 댄서 분들도 좀 이렇게 성장하고
1: 네.
0: 또 돈도 중요하잖아요.
1: 네,
0: 돈벌이 지역경제 위해서는 중요하니까 전주시에서 좀 예산을 쓰셔서 좀 그런 행사 많이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저 나윤님의 최종 목표는 안무가라고 들었습니다.
2: 네.
0: 그러면 서울에서 성공해서 나중에 전주로 내려오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0: 네.
2: 그래도 이제 전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그래서 자주 내려올 것 같기는 합니다.
0: 네. 서울에서 성공하셔도 전주 잊으면 안 됩니다.
2: 네.
0: 한 번씩 오시면 안 돼요?
2: 네.
0: 네.
1: 성공해서 여기 한 번 더 나오면 되겠네요.
0: 오! 진짜 좋습니다.
2: 좋습니다. 네,
0: 조만간 뵐날 뵐 수 있다고 믿겠습니다.
2: 네.
0: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댄스에 관심 있는 전주 시민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두 분 부탁드립니다.
2: 일단 저는 이제 매체로서 이제 이제 전문 댄서가 많이 알려지기도 하고 예전보다 다양한 장르가 많이 알려진 것 같아서 이제 시도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지신 것 같은데
0: 네.
2: 저는 이제 직접 시도해보시면서 그 춤의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뭐든지 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2: 네.
0: 머리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2: 그렇죠.
0: 몸소 실천하고 있는 나윤님.
2: 네.
0: 오고리에 있는
2: 네.
0: 땡땡 스튜디오.
2: 네.
0: 3층?
2: 네.
0: 공영 주차장에서 저 객사 가는 쪽으로 가면 보인다?
2: 네.
0: 알겠습니다. 네. 간접 광고. 네. 성빈님.
1: 운동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반복하고 또 그거 연습하고 하면은 또 이제 자신감도 많이 올라가고 또 잘하고 있는 또 나를 또 성찰하면서 그리고 이 선순환을 즐기다 보면은 춤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밌기 때문에
0: 네.
1: 아까 말씀 나윤이가 얘기한 것처럼 뭐 두려움보다는 좀 더 다가와봐서 즐겨보고 배워보고 해보고 매력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 장르도 엄청 다양하니까.
0: 네네.
1: 그래서 그리고 춤이 이제 정답이 없잖아요. 뭐 수학 문제처럼
0: 그렇죠,
1: 뭐 1이다, 그렇죠. 0이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만 보고 척의 정답이야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이런 걸 더 뽐낼 수 있는 장르를 좀 찾아본다든지
0: 네.
1: 아니면 그런 걸 배워보면서 즐길 수 있으면은 그냥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뭐 고전무용 발레만 예술인 게 아니라
1: 네.
0: 댄스도 예술이 하나의 영역이잖아요.
1: 네.
2: 네.
0: 저도 이 나이 때 이 나이 돼서도 수우파를 즐겨본 이유가 춤 보면 멋있고 재밌고 신난다니까요.
1: 네.
0: 그리고 나름 저도 이제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수우파의 방송을 보면서 나름의 영감도 또 얻게 되고
1: 네,
0: 젊음의 에너지도 저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댄스는 예술의 영역이다. 맞죠?
1: 네.
2: 네.
0: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누구보다도 댄스를 사랑하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 어느도 마취할 시간이 됐습니다. 정말 마취할 시간인데 혹시 못다 하신 말씀 있을까요?
1: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또 제자랑 이렇게 새로운 경험해서 너무 네 재밌었고요.
0: 간간히 나오실 거죠?
1: 간간히요?
0: 네.
1: 불러주시면 노력해보겠습니다.
0: 댄스 관련된 최신 소식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성빈이의 1분 댄스 뉴스 이런 거
1: 있잖아요. 3분 뚝딱 뭐 이런 거.
0: 네, 그런 거. 네, 좋습니다. 이런 거 좋습니다.
1: 저희 김구 선생님이 이제 문화 관국론 이런 거를 많이 언급 그런 게 있는데
0: 네네.
1: 그런 것처럼 지금 K-댄스가 저희 주목도 많이 받고 유행도 많이 이루어진 만큼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많이 즐기시면서 이 문화를 문화가 꺼지지 않게
0: 네.
1: 네,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했잖아요.
1: 네.
0: 열심히 서둘러야 합니다.
2: 네.
0: 나윤님 혹시 못다한 말씀 있을까요?
2: 네. 저도 초대해 주셔서 좀 색다른 추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많이 떨렸나 봐요.
0: 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두 분 윤성빈, 조나윤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6년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3: Anderson. You hear me? Sit down. Sit down. This is your final warning, Anderson. How dare you? Do you hear me?
4: Oh, Captain, my cat.
3: Mr. Overstreet, I warn you. Sit down. Sit down, all of you. I want you to see him. Sit down. Leave, Mr. Keating.
0: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행위가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 9.20411 다양성을 말하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하루 보내세요.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천년의 도시 전주를 이야기로 들려드리는 시간 전주 이야기 받을 진행자 홍주환입니다. 여러분은 전주를 떠올리면 무엇이 가장 먼저 생각나시나요? 아마도 한옥마을, 비빔밥, 한지, 풍남문 같은 풍경들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깊은 전주의 시간을 만나보려 합니다. 조선왕조의 뿌리를 간직한 경기전, 그리고 붉은 벽돌 위에 기도와 눈물의 시간을 품고 있는 전동성당. 오늘 한 시간 동안 우리는 전주의 역사를 천천히 걸으며 역사와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잠시 후 조선왕조의 시간이 머물고 있는 경기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전주에 사는 분이라면 경기전에 대해 들어보지 않은 분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전주 한옥마을 중심에 자리한 경기전은 언뜻 보면 조용한 옛 건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조선왕조 500년의 시작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전은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어진, 즉 왕의 초상화를 모신 곳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왕의 초상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정신과 권위를 상징하는 매우 신성한 존재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왕의 초상 앞에서 예를 갖추고 나라의 안녕을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전주에 태조의 어진을 모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전주가 조선 왕실인 전주 이씨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조선 왕조의 뿌리가 시작된 도시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주는 단순한 지방 도시가 아니라 조선 왕조의 정신적 고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전에 들어서기 전에 가장 먼저 마주치는 것은 하마비입니다. 하마비는 궁궐, 종묘, 향교, 왕릉 등의 입구에 세워져 이곳을 지나는 사람은 누구든지 말에서 내려야 한다는 뜻을 담은 조선시대의 석비입니다. 하마비가 있는 곳부터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져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왕과 왕족조차 말이나 가마에서 내려 걸어야 했습니다. 왕실이나 성현에 대한 존경과 예의를 표하는 상징적인 표지석 역할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하마비에는 대소, 인원, 개, 하마,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말에서 내리라 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각 받침돌 위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전주 경기전 하마비는 암수 한 쌍의 해치, 조각이 받치고 있는 특이한 형태도 특이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궐문 앞이나 향교, 서원의 홍살문 근처에 주로 위치합니다. 그리고 경기전의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홍살문이 보입니다. 홍살문은 신성한 공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문을 지나 천천히 걸어 들어가면 수백 년 된 나무들이 방문객을 맞이합니다. 그 길을 걷다 보면 마치 시간이 느껴지는 느낌이 듭니다. 시끄러운 도시의 소리는 멀어지고 조선시대의 공기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저는 경기전을 걸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만약 태조 이성계가 지금 이 길을 다시 걷는다면 어떤 기분일까? 수백 년 뒤 사람들이 자신의 초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사실 경기전은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 속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왜군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사람들은 태조의 어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왕의 초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왕조의 정신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경기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조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전 안에는 조경묘와 예종대왕 태실비 같은 유적들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은행나무와 돌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가을이 되면 노란 은행잎이 가득 떨어져 마치 시간 위에 금빛 카펫이 펼쳐진 듯한 풍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여행

조금 전까지 조선 왕조의 숨결이 살아있는 경기전을 함께 걸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전주의 또 다른 상징, 붉은 벽돌이 아름다운 전동성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동성당 앞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붉은 벽돌과 둥근 지붕, 그리고 서양식 건축 특유의 웅장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묵직한 시간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성당은 호남 지역 최초의 서양식 성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14년에 완공된 이 성당은 프랑스 신부였던 보둔의 신부가 설계에 참여했다고 전해집니다. 붉은 벽돌 하나하나에는 100년이 넘는 시간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햇살이 비치는 오후의 전동 성당은 마치 유럽 어느 도시의 오래된 성당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당이 세워진 자리에는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천주교 순교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천주교는 금지된 종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분 질서를 흔든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았고 많은 신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동성장이 세워진 이곳 역시 실제 순교가 이루어졌던 자리라고 전해집니다.

1791년 조선시대의 전주, 당시 조선사회에는 유교질서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젊은 양반이 새로운 믿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윤지충 바오로입니다. 윤지충은 전라도 진산 출신의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공부하던 중 천주교 서적을 접하게 되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던 권상현 역시 함께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사회에서 천주교는 매우 위험한 종교였습니다. 특히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제사 문제였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조상을 신처럼 섬기는 제사를 금지했는데 이것이 당시 조선사회의 질서와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1791년 윤지충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유교식 제사를 지내지 않았고 신주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결국 윤지충과 권상현은 체포되어 전라 감영으로 압송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았더라면 자네.

0: 계절과 함께 다시 볼 수 있겠지.
1: 그리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뒤 사람들은 순교자들의 피가 스며든 바로 그 자리에 성당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전동성당입니다. 놀랍게도 성당의 기초공사에는 전주성 성벽의 돌들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마치 아픔의 역사가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전동성당은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지만 그 붉은 벽돌 아래에는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사람들의 용기와 눈물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전동성당은 단순히 예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곳은 믿음과 희생 그리고 용기의 기억이 남아있는 공간입니다. 전동성당의 건축 양식을 보면 서양과 한국의 시간이 함께 느껴집니다. 둥근 아치형 창문, 높은 천장, 그리고 붉은 벽돌의 조화는 로마네스틱 양식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특히 저녁 무렵 노을빛이 비칠 때면 붉은 벽돌이 더욱 깊은 색으로 물들어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진작가들과 여행자들이 전동성당을 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 중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전동성당 앞마당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모입니다. 한복을 입은 여행자들, 사진을 찍는 연인들, 조용히 앉아 쉬는 사람들. 과거에는 눈물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전동성당 앞마당에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주 모입니다. 한복을 입은 여행자들, 사진을 찍는 연인들, 조용히 앉아 쉬는 사람들. 과거에는 눈물의 장소였지만 지금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전주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가 함께 살아있는 도시인지도 모릅니다. 한쪽에는 왕의 초상을 모신 경기전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순교자의 기도가 남아있는 전동성장이 있습니다. 권력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 하지만 두 공간 모두 시간을 견디며 오늘까지 살아남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경기전과 전동성당이 오늘의 전주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는지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경기장과 전동성당은 사람들에게는 전주의 기억이자 전주의 자존심 같은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경기전 담장 위로 내려앉고 저녁 노을이 전동성당 붉은 벽돌 위를 물들이는 풍경은 전주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그 의미가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경기전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를 기억하게 하는 장소입니다. 조선왕조의 뿌리가 전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자부심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전주를 조선의 마음이 시작된 도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기전을 걷다 보면 단순히 오래된 건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주라는 도시의 뿌리를 만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 전동성당은 전주 사람들에게 위로와 쉼의 공간으로 남아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군가는 조용히 성당 앞 벤치에 앉아 바람을 맞고 누군가는 종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정리합니다. 특히 밤이 되면 은은한 조명 아래의 전동성당은 마치 사람들의 아픔까지도 조용히 안아주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경기전과 전동성당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결국 모두 사람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장과 전동성당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지만 결국 모두 사람의 시간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곳에는 왕의 시간이 흐르고 한 곳에는 믿음의 시간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두 공간 모두 수백 년 동안 전주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같은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기장과 전동성당은 단순한 문화재가 아니라 기쁠 때도 힘들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는 오래된 친구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도시의 품격은 높은 건물이 아니라 얼마나 깊은 시간을 품고 있느냐에 달려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주는 경기전과 전동성당을 통해 오늘도 자신의 시간을 천천히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자 홍주환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북입니다. 저는 진행자 신봉철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요. 전라북도 내에서 펼쳐지는 각종 스포츠, 프로야구, 프로축구, 그리고 또 각종 아마추어 소식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라디오 방송으로 생방송 또는 녹음 방송이 됩니다만은 유튜브에서도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시청하실 때에는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3일에는 제9회 전국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4년간 전북을 이끌 단체장과 지방의원 262명을 선출했습니다.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44명, 기초의원 200명 등 모두 262명이었습니다. 150만 전북 도민이 선출한 의원들에게 바람이 있다면은 치열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그리고 민생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귀와 눈이 되어서 투명하고 치열하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은요, 첫 번째 순서로 프로야구 소식, 지난주 동안 주중 경기 롯데전 그리고 주말 경기 삼성전의 경기 김병철 해설위원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에 원스포츠단이 있습니다. 이 원스포츠단은 어떤 스포츠단인지 오늘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 전북 유수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하고 만난 방송하면서 프로야구가 첫 번째 꼭지에 물린 것이 처음이죠?
1: 맞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감독님 빨리 하시고 네. 저 어린 야구단 시합이 있어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지난 주중 경기 롯데전 2승 1패 그리고 주말 경기 삼성과의 경기 2승 1패 기분 좋게 4승 2패를 했어요.
1: 네네.
0: 어떠세요? 해설위원으로서는?
1: 기아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만족스러운 시리즈였습니다.
0: 네.
1: 첫 경기에서 5-4 승리를 거두면서 네. 좋은 출발을 했고요.
0: 네.
1: 2차전은 3-8 패했지만 마지막 3차전에서 10-0 완승을 거두며 이닝 시리즈를 완성했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투타 밸런스가 살아났던 게 수확이었다.
0: 네.
1: 큰 수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0: 이 여섯 경기를 이제 분석해보면 그런 우리 감독님이 얘기한 대로 그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1: 네네네.
0: 이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롯데와의 3연전에서 기아가 가장 큰 수확은 어떤 것을 얻었을까요?
1: 가장 큰 수확은 네.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입니다.
0: 그렇죠. 네.
1: 3차전에서 네.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치며 선발진에서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다는
0: 네.
1: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0: 네.
1: 또 타선에서는 김도영과 아데들린이 홈런포가 폭발을 했습니다.
0: 네.
1: 김도영이 시즌 15, 16호 홈런을 기록을 했었고요.
0: 네.
1: 아데들린도 9호와 10호 홈런을 쏘아 올리면서
0: 네.
1: 중심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0: 네.
1: 결국 이번 롯데 3연전은 시라카와는 새로운 선발 자원을 얻었고 김도영과 아데들린 장타력이 살아났던 점에서 기아가 투타 모두 확실한 수확을 거둔 시리즈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투수 시라카와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제가 감독님한테 미안한 게 있어요.
1: 네네.
0: 감독님이 시라카와에 대해서 3페이지로 준비를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 선수가.
1: 네네.
0: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선수가 아니라고 봤거든요.
1: 네네.
0: 그래서 3페이지 제가 방송 안 했잖아요. 아, 근데 방송을 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그랬어요.
1: 그렇죠. 네. 그걸 알고 있습니다.
0: 그래. 그래가지고 그날 나와가지고 시라카와가 나오자마자 입단해가지고 광주에 봐가지고 두 번째 날 시합 선발로 나왔단 말이에요.
1: 네네, 3차전.
0: 네. 그래서 제가 세상에 이렇게 빨리 데뷔를 시켜라 했는데 네,
1: 너무 깜짝 놀랐어요.
0: 네, 너무 잘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기 보는 도중에 양 감독님한테 큰일 났다 이거죠. 방송 만나면 아 이런 선수를 말이지 왜 소개를 안 하게 했냐고 미안합니다. 자, 아무튼 시라가와가 아주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이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3차전 경기 중에서 1차전 경기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1: 정말 야구의 묘미가 네. 모두 담긴 경기였습니다.
0: 네.
1: 기아가 7회까지 3대0으로 앞서면서 무난하게 승리는 하는 듯 했지만
0: 네.
1: 8회 초 불펜이 흔들리면서 순식간에
0: 네.
1: 4점을 내주고 역전을 허용을 했습니다.
0: 네.
1: 그런데 여기까지 무너지지 않고 곧바로 나성범의 동점 홈런이 터졌고 결국 9회 말 끝내기까지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0: 네.
1: 최근 기아가 왜 상위권 경쟁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렇다면 승리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 아무래도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일의 호투가 가장 큰 힘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6이닝 무실점으로 롯데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경기 흐름을 기아 쪽으로 끌고 왔었습니다.
0: 네.
1: 비록 승리 투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이날 경기의 숨은 MVP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경기 흐름이 가장 크게 바뀐 장면이 있죠.
1: 네. 8회 말 나성범의 동점 솔로 홈런입니다.
0: 네.
1: 8회 초 역전을 허용한 후에
0: 네.
1: 분위기가 완전히 롯데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장 나성범이 곧바로 동점포를 터뜨리면서 흐름을 같이 가져왔습니다.
0: 네.
1: 베테랑의 가치가 보여준 멋진 한 방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롯데전 끝내기 승리의 숨은 주역. 그 주역이라면 성영탁 투수를 빼놓을 수 없는 거죠?
1: 네네, 맞습니다.
0: 네.
1: 9회 초 4대4 동점 상황에서 올라왔는데요. 롯데 중심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성영탁의 역할이 정말 컸거든요.
0: 네.
1: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카운트 싸움이었는데
0: 네.
1: 공격적인 승부로 유리한 카운트를 만들었었고요.
0: 네.
1: 불리한 카운트에서도 쉽게 정면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레이에스를 상대로 풀카운트 상황에서 과감하게 바깥쪽 체인지업을 선택해서 삼진을 잡아낸 장면은 이날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또한 직구와 체인지업이 완급 조절이 좋았고요. 코너워크를 활용해 타자들이 쉽게 타이밍을 잡지 못하게 했습니다. 단순히 공이 좋아서가 아니라 카운트를 유리하게 끌고 가는 투구 능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0: 네.
1: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끝내기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1: 단순

0: 경기는 여섯 경기인데 네네. 그러면 첫 경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롯데 이제 2차전 1차전은 이겼습니다만은 2차전은 3-8로 패했단 말이에요.
1: 네네네. 네. 기아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어요. 네. 선발 황동화가 초반 롯데 타선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그 경기 흐름을 내줬고 네. 수비 실책까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네.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5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을 이끌었지만 전체적으로 득점권이 득점권에서 집중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반면 롯데는 필요한 순간마다 적시타가 나오면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갔었습니다.
0: 네.
1: 다만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의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었고요.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후 경기에서 기대를 갖게 하는 요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자, 2차전 패배 속에서도 김도영 선수가 살아나면서 이제 홈런을 기록했는데 그 전에 보면은 19타석.
1: 네네.
0: 19번 나왔는데.
1: 맞습니다. 네.
0: 안타가 없었어요.
1: 네네.
0: 그래서 저희 어떤 팬이 여성 팬이 그러더라고요. 김정 선수 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졸린다고. 졸고 있다고.
1: 네, 이날 경기 전까지 네. 19타석. 네. 네, 연속 무안타로 답답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0: 그러면 4-46으로 따지면 5경기. 4경기 이상을
1: 그렇죠.
0: 안타가 없었다는
1: 네네,
0: 얘기예요.
1: 맞습니다.
0: 네네네.
1: 하지만 김지 그때 당시 김진욱의 초구 직구를 받아쳐서 시즌 15호 솔로 홈런을 터뜨리면서 침묵을 깼습니다.
0: 네.
1: 특히 유리한 카운트를 허용하지 않고 초구부터 과감하게 승부한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0: 네.
1: 비록 팀은 패했지만 김도영의 홈런으로 반등의 계기를 만들어졌고
0: 네.
1: 홈런 부분 단독 선두에도 올라선 의미 있는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그때까지는 유틸유틸했어요. 2등 네. 선수들이 따라 붙으면서
1: 네, 네, 네.
0: 이제 홈런 부분 공동 선두가 될 것 같았는데
1: 네, 네.
0: 아니다. 나 살아 있어 하면서 15홈런, 16홈런 계속 치는데 자, 3차전 롯데가 이제 기아가 롯데를 10-0으로 이기거든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경기 내용을 볼까요?
1: 네, 한마디로 투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새 외국인 투수 시라카와가 KBO 데뷔전에서 5이닝 무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선발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을 했습니다.
0: 네.
1: 타선에서는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홈런 선두를 굳혔고요.
0: 네.
1: 아데들린 노드리게스는 시즌 10홈런이자 KBO 첫 만루 홈런까지 기록하며 승부의 세기를 박았습니다.
0: 네, 네.
1: 특히 기아 타선은 유리한 카운트에서 적극적으로 승부하며 장타를 만들어냈었고요.
0: 네.
1: 마운드는 롯데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습니다.
0: 네, 네.
1: 결국 시라카와의 성공적인 데뷔전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0: 네, 네. 투수와 타자가 딱 궁합이 맞아가지고 그날 잘 되는 거예요. 시라카와 투수의 데뷔전의 투구 내용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1: 네, 시라카와는 최고 구속보다는 안정적인 제구 경기 운영 능력이 인상적이었는데
0: 네.
1: 직구는 140km대 중후반을 형성을 했고요.
0: 네.
1: 여기에 슬라이더와 스플리터, 커브를 잘 적절히 섞어 롯데 타자들이 타이밍을 빼는데
0: 네.
1: 그런 투구 패턴으로 투구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0: 네.
1: 특히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이 높았고요.
0: 네.
1: 유리한 카운트를 만든 뒤 변화구로 승부하는 패턴이 좋았습니다.
0: 네.
1: 힘으로 압도하는 유형보다는 코너워크와 완급 조절로 타자를 상대하는 스타일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데뷔전임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볼넷이 없이 5이닝을 책임을 졌고요.
0: 네.
1: 이기 상황에서도 변화구를 낮게 제구하면서 범타를 유도한 점이 아주 인상적이었고요. 기아 선발진이 새로운 옵션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 시라가와 투수를 보면은요, 일본 전형적인 일본 투수.
1: 네, 맞습니다.
0: 맞죠?
1: 네네.
0: 컨트롤 위주.
1: 네네.
0: 거기는 스피드가 사실 일본 야구에서는요, 스피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단 말이에요. 컨트롤만 잘하는 선수가 더 승률이 높다고도 그러거든요.
1: 네네, 맞습니다.
0: 힘으로 하는 야구는 아니거든요.
1: 네네.
0: 네, 그래서 우리 김병철 감독이 투수 출신이잖아요.
1: 네네.
0: 이 시라가와 같은 투수가 가까웠나요? 선수 시절에?
1: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0: 너무 또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럼
1: 저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0: 힘으로 비추는. 아,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일본 야구를 보면 아기자기한 이유가 투수가.
1: 기본기가 참 잘 돼 있죠.
0: 제구력이 참 좋고 네. 여기서 보면 슬라이.

0: 그다음에 스플리트,
1: 네.
0: 커브 이런 볼을 던져가지고 상대를 현혹하고 또는 속인단 말이에요.
1: 네네.
0: 아무튼 참 전형적인 시라가와 투수가 우리나라에 한번 이제 나와 있는데 좋은 이런 모습을 우리나라 투수들에게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요.
1: 아마 뭐 지금 시라카와 선수가 조금의 단점도 있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 저 기아 선수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0: 네,
1: 같습니다.
0: 첫 번째 경기였지만은 아무튼 첫 번째 경기에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1: 네네.
0: 일본 전형적인 투수의 그 모양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1: 네네.
0: 자, 타선의 집중력도 아주 상당히 좋아졌어요.
1: 네, 맞습니다. 기아 타선은 이날 10득점을 올리면서 롯데 마운드를 완벽하게 공략을 했고요. 특히 팀 10안타를 기록하면서 장타와 연결 능력이 모두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도영이 시즌 16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물꼬를 텄고 아드렐린이 시즌 10호홈런이자 말로홈런으로 승부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또 하나 반가운 부분은 나성범의 타격감이 회복입니다.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고 중팀 타선에서 해결사 역할도 점차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김도영과 아드렐린이 나성범까지 살아난다면 기아 타선의 중심 타선의 파괴력은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이날 경기는 10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집중력과 중심 타선의 장타력이 돋보인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0: 이제 기아보다는 밑에 있었던 롯데와의 경기에서 2승 1패 했어요. 그리고 이제
1: 네네.
0: 삼성을 맞이합니다.
1: 네네.
0: 삼성과 이제 주말 3연전. 사실 저희가 삼성전의 경기는 상당히 숨막힐 것이다. 이런 예상을 제가 했거든요.
1: 네네.
0: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지난주 삼성과의 3연전은 기아가 상위권 경쟁력을 다시 한번 보여준 시리즈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첫 경기에서 거둔 5대2 승리가 상당히 의미가 컸습니다. 당시 3위 였던 삼성을 추격하던 상황에서 승차를 줄수 있는 중요한 경기였는데 에이스 아담 올러가 완벽한 투구를 선보이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0: 자, 그러면은 타선에서는 삼성 첫 경기에서 말이죠.
1: 네네.
0: 기아가 승리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1: 역시 에더멀로의 압도적인 투구였습니다.
0: 그렇겠죠.
1: 올러는 7이닝 2피 안타 무실점 9개 탈삼진을 기록하면서 삼성 타선을 완벽하게 제압을 했고요. 1회 2사 이후 구자유격에 볼넷을 허용한 뒤 14타자를 연속 처리를 했고요. 6회 1사까지 노히트 행진을 이어갈 정도로 압도적인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순위 경쟁이 걸린 중요한 경기에서 에이스가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경기 흐름을 완전히 기아 쪽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타선에서 말이죠.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었을까요?
1: 최근 살아나고 있는 중심 타선의 힘이 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회 나성범이 선취 타점 2루타를 기록을 했고요. 아드렐린도 적시타를 보태면서 초반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나성범은 최근 타구 질이 좋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장타 생산력도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시즌 초반과 비교하면 중심 타선에서 존재감이 확실히 커지고 있고요. 또한 김도영은 안타보다도 타석 내용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출루 능력과 타구 질이 점점 올라오고 있고 이범호 감독 역시 김도영의 컨디션이 정상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 9번 타자 박민의 투런 홈런까지 터지면서 상하이 타선이 모두 연결되는 이상적인 공격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0: 감독님,
1: 네네.
0: 시간 많아요.
1: 네네.
0: 천천히 하시. 어차피 이거 끝내야 가시는 거고. 이 감독님이 지금 우리 제자들 시합에 나가는데 타격이 오늘 져야 될 텐데 또 투수 누구를 내보낼지.
1: 에어컨을 안 트셨나? 덥네요, 오늘.
0: 그런가요? 원래 방송할 때는요,
1: 네.
0: 에어컨 꺼요.
1: 아, 그래요?
0: 그거 모르셨구나. 끄고 해요.
1: 진짜요?
0: 예, 정말이에요.
1: 저번에 켰던 것
0: 그건
1: 같은데.
0: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실수하신 거야. 여기 윙소리 나거든요. 아무튼, 자, 이제, 불펜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1: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이 동시에 있었던 경기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8회 정의영은 3자 범퇴로 깔끔하게 이닝을 정리하면서 필승조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9회 등판한 최진민은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안타를 허용한 뒤에 박순규에게 투런 홈런을 맞으면서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0: 네.
1: 5대0으로 앞서던 경기가 순식간에 5대2가 되면서 분위기가 흔들릴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0: 네.
1: 마무리 성형탁이 급하게 등판에 추가 실점 없이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0: 네.
1: 지아지에게 장타를 허용했지만 침착하게 이기를 넘기면서 시즌 8세이브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0: 성형탁 선수가 네. 마무리 투수가 8세이브를 기록한 거죠. 네. 자 이제 3차 삼성과의 3차전을 앞두고 기아가 라인업을 변화를 줬어요. 감독님이
1: 네네네.
0: 네네.
1: 이범호 감독님의 그 철저한 선수 관리와 맞춤형 라인업 운영이 돋보인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이날 기아는 최근 주전으로 활약하던 김호령과 김선빈을 선발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0: 네.
1: 김호령은 최근 10경기에서 타율이 1할 4푼 7리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타격감이 떨어져 있었고요.
0: 그렇죠.
1: 개막 이후 꾸준히 많은 경기에 출전하면서도 체력적인 부담도 누적된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0: 네.
1: 김선빈 역시 체력 관리 차원에서 휴식을 부여했습니다.
0: 네.
1: 이범우 감독은 트레이닝 파트의 요청도 있었다고 밝혔는데
0: 네.
1: 장기 레이스를 고려한 예방 차원의 휴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대신 상대 선발 장찬희의 우한 투수란 점을 고려해서 좌타자 6명을 배치하며 상대 맞춤형 라인업을 구성을 했습니다.
0: 네네. 저 김호령 선수를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네네, 김호령 선수 인터뷰했잖아요. 네네. 네네. 요즘 김호령 선수 괜찮길래 인터뷰 한번 더 하자고 전화를 했더니 목소리가 다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니 좀 하자. 전라북도에서 군산상고 나왔으니까 또 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타율이 너무 좋겠구나. 그러니까 10경기 타율이 1할 4푼 7리니까 네, 힘이
1: 언제 전화하셨어요?
0: 지난주.
1: 이제 타이밍을 보셔가지고
0: 아니 그걸 못 봤던 거예요. 이걸 못 봤고 그래서 내가 이 원고 받아가지고 저로 이거 내용 보면서 선수가 기분 좋을 때 전화했어야 되는데
1: 관심이 없었나요?
0: 그렇지. 그냥 김호령 하길래 한번 인터뷰 또 하자고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좀 좋으면 연락해야 되겠군요. 선수들이 또 그렇군요. 기분 나쁠 때는 인터뷰 안 하려고 그러시는군요. 자 그래서 이제 김호령과 김선빈 자리는 누가 경기에 뛴 거예요?
1: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0: 네네.
1: 중견수에는 박정우, 이루수에는 김규성이 선발 출전을 했고요.
0: 네.
1: 이범호 감독은 정찬희를 상대로 좌타들에게 상대 전적과 타격 지표가 더 좋다고 판단을 했고요.
0: 네.
1: 이에 따라 공격적인 라인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0: 네.
1: 특히 최근 기아는 특정 선수에게 의존하기보다는
0: 네.
1: 다양한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부여하면서 선수층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관리하면서도 백업 자원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운영으로 평가가 됩니다.
0: 네네. 어떤 면에서 감독이 잘한 거예요. 이 장기 레이스잖아. 이제 그렇죠. 저희가 본격적으로 오거든요.
1: 네네.
0: 이럴 때 선수들을 바꿔주면서 해야 되는데 네. 그 경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노장 선수 쓰고 베스트 나인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그 선수는 이제 찬바람이 아니라 더운 7월 8월 되면 완전히
1: 맞습니다.
0: 네, 다운되는 거죠. 다운돼가지고 제 실력 발휘 못하는데 그 대타로 나오는 기아의 선수들이 괜찮은 선수가 많이 나와요. 여기서. 그 뭐죠 어디서 그냥 쏙쏙 한 명씩 뽑아
1: 지금도 오듯이. 대기하고 있는 선수가
0: 네.
1: 지금 또 한 두어 명 더 있다고 합니다.
0: 참 아무튼 박수를 보내는 바예요.
1: 네.
0: 네 잘하신 거고 자 이제 삼성 그 분위기에서 기아가 삼성과 2차전에서 연장전 접전 끝에 2대 3으로 패한단 말이에요.
1: 네네.
0: 네.
1: 결과적으로는 기아가 다 잡을 수도 있었던 경기를 놓친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0: 네.
1: 양현종이 5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했고요.
0: 네.
1: 6회 말 오선우의 선제 투런 홈런이 터지면서 기아가 경기 주도권을 잡았었습니다.
0: 네.
1: 하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 득점의 기회를 살리지 못했고요.
0: 네.
1: 결국 삼성에게 흐름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0: 네, 네.
1: 7회 초 구자욱의 2타점 2루타로 2대2 동점을 허용한 뒤에 경기 흐름이 완전히 팽팽해졌고요. 연장 10회 초 강민호의 결승 솔로 홈런으로 승부를 갈랐습니다.
0: 네, 네. 이날 저희가 가족끼리 이 경기를 봤거든요. TV로.
1: 네네.
0: 난리 났어요. 왜 기아가 지금 선수 뭐 하냐. 계속 주자가 나가는데 한 방을 못 치는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만 안 좋았고 식탁에 밥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1: 저도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0: 네.
1: 아,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러니까. 기회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러면 하나만 쳐줬어도.
0: 그렇죠. 네, 하나예요. 네, 하나.
1: 흐름이 기아 쪽으로 너무 왔을 텐데.
0: 말 공격이니까 네.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자, 이제 그건 저희들 얘기고 이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그 얘기가 나오셔야 돼요. 감독님 얘기하세요. 네.
1: 결정적인 순간은 추가 득점을 만든지 못한 공격력이 가장 아쉬웠잖아요.
0: 네네. 네.
1: 기아는 7회 말 1사 1, 2루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에 실패를 했고요.
0: 네.
1: 8회 말에도 1사 만루란 최고의 찬스를 맞고도 점수를 뽑지 못했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또 9회 말에는 무사 1, 2루 끝내기 기회가 있었지만 정현창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흐름이 끊겼고요.
0: 네.
1: 연장 10회 말에도 1사 1, 2루 기회를 만들었지만 김태곤의 또 병살타가 이어지면서 경기가 그대로 끝났습니다.
0: 네, 네. 네, 결국은 7회, 8회, 9회, 10회 네 차례나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결국은 2-3으로 패배를 했고
1: 네네.
0: 투수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요?
1: 선발진은 제 역할을 다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양현종은 5이닝 4피안타, 무실점으로 개인통산, 190승을 도전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0: 네네. 아니, 양현종 선수가 살아있어요, 볼이.
1: 아, 괜찮습니다. 네,
0: 괜찮아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타자들이 양현종 선배 나올 때 탁탁 이겨줘야 되는데 그걸 못 이겨 그리고 못 가는 거예요.
1: 네네. 네네.
0: 그래서
1: 궁합이 잘 안 맞습니다.
0: 네, 그렇죠. 투수는 투수형은 아주 기분이 좋은데 잘 치는 타자들이 못 때려주고 있어요 지금
1: 네네.
0: 현재. 자, 그러면 선발 양현종은 좋은 투구를 했지만은 불펜에서도 다소 아쉬움이 있었어요.
1: 네. 6회 조상우에 이어 등판한 정혜영이 7회 동점 상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다시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0: 네.
1: 다만 이후 김범수와 한재성, 각도규가 이어 던지며 추가 실점 없이 이기를 막아낸 부분은 긍정적이었는데
0: 네.
1: 접전 상황에서 불펜이 버텨주며 기아가 승부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었었습니다.
0: 네.
1: 그러나 9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진 성형탁이 연장 10회 강민호에게 결승 솔로 홈런을 허용하면서 결국 아쉬운 결과로 이어졌죠.
0: 네.
1: 그렇다고 이날 패배를 마운드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0: 네.
1: 투수진은 충분히 승리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줬고
0: 네.
1: 오히려 경기 후반 여러 차례 찾아온 득점 기회를 기아 타선이 살리지 못한 결정력 부족이 더 크게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삼성한테 2-3으로 졌단 말이에요.
1: 네네.
0: 그런데 바로 이제 어제
1: 네. 네.
0: 어제 원수를 갚았어요. 7대6으로 기어코
1: 네.
0: 이겼단 말이에요.
1: 네.
0: 또 역전 해가지고
1: 아유,
0: 그때는 또 역시 김도영 선수가 네. 최고였어요. 말씀을 해줘요 이제.
1: 저는 김도영 선수가 두 번째 홈런 쳤을 때
0: 네.
1: 이겼다.
0: 네.
1: 네.
0: 이 말씀 좀 해봐요.
1: 네네.
0: 아, 대단했어요.
1: 김도영 선수는 이날 4안타 2홈런으로 공격력을 이끌었습니다.
0: 네.
1: 3회 말 3-3 동점 상황에서 역전 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경기 분위기를 바꿨고요.
0: 네.
1: 6-6으로 맞선 8회 말에는 또 결승 솔로 홈런까지 폭발시키면서
0: 네.
1: 팀 승리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특히 홈런 두 개 모두 경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1: 타격뿐만 아니라 홈런 포함 4안타 경기를 펼치면서 공격 전반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김도영이었다.
0: 네.
1: 찬란하게 빛난 김도영.
0: 찬란하게.
1: 슈퍼스타다운 경기를
0: 네.
1: 보여줬다.
0: 네.
1: 우리 그 꼭 감독님께서도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0: 네, 그 극찬은요. 이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셔야 돼요. 롯데전에서 2차전, 3차전에서 15, 16 홈런 됐어요.
1: 네, 맞습니다.
0: 거기에서 타점만 한 점 한 점에서 두 점. 그다음에 삼성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 17호 홈런 두 점짜리. 그 다음에 8회에 18호 홈런 한 점짜리 해가지고 홈런 4개 쳤어, 일주일에.
1: 5개죠.
0: 왜 또 5개예요?
1: 아, 홈런은 4개.
0: 4개 홈런 4개.
1: 타점.
0: 네, 그렇지. 타점은 네, 5타점.
1: 타점.
0: 이야. 이게 김도영이에요. 네, 그러니 저는요, 이게 잘해가지고 미국으로 가버리면 야구 싱겁다고 안 볼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1: 또 다른 슈퍼스타가 나올 겁니다.
0: 나올까요?
1: 네. 네,
0: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나성범 선수가 또 아주 또 옆에서 너만 치느냐? 나도 네네. 홈런이다 했어요.
1: 네, 그렇습니다. 김도영의
0: 네.
1: 역전 투런 홈런 직후에
0: 네.
1: 나성범이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면서 공격의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0: 네네.
1: 시즌 10호 홈런으로 7시즌 연속
0: 네.
1: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을 달성을 했는데요.
0: 네.
1: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타격감이 살아나고 있고
0: 네.
1: 중심 타선의 무게감을 보여준 장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김도영과 나성범이 동시에 장타력을 보여주면서 기아 타선의 파괴력이 한층 살아난 모습이었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선발 투수 제임스 네이디도 나왔어요.
1: 네네.
0: 능구렁이가 나와가지고 던졌는데 저는 6이닝 동안 6안타 주고 6피안타 주고
1: 네네.
0: 3실점 하길래 오늘 또 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또 타자들이 또 이걸 또 잘 막 커버를 해주지 않았나 생각됐는데 어때요?
1: 네 선발 제임스 네일은 일단 승패를 떠나 제 몫을 저는 충분히 했다 해낸 경기였다고 충분히 자기 몫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0: 네.
1: 뭐 6이닝 동안 6피안타 3실점
0: 네.
1: 3자책점 퀄리 스타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0: 네.
1: 초반 삼성이 삼성 타선의 끈질긴 공격에 다소 고전하는 장면도 있었지만
0: 네.
1: 위기 상황마다 침착하게
0: 네.
1: 아웃 카운트를 잡아내면서 선발 투수로서의 최소 실점으로 경기를 운영을 했습니다.
0: 네, 네. 자, 이제 지난주 위닝 시리즈가 기아에게 아주 큰 의미를 줬어요.
1: 네, 네.
0: 네.
1: 네, 기아는 지난주 롯데와의 시리즈에 이어 삼성과의 3연전에서도 이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0: 네.
1: 상승세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0: 네.
1: 무엇보다 타선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고요.
0: 네.
1: 김도영, 나성범을 중심으로 중심 타선의 장타가 터지고 있고
0: 네.
1: 젊은 선수들도 힘을 보태면서 공격의 짜임새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한 치열한 중위권 싸움 경쟁 속에서 한 경기 한 경기의 가치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0: 네.
1: 이번 이닝 시리즈는 단순한 2승 1패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자, 이제 순위를 한번 볼까요?
1: 네네.
0: 감독님 보시죠. 순위.
1: 네네. 네네.
0: LG가 36승 23패 1위.
1: 네네.
0: 2위가 KT
1: 네네.
0: 34승 1무 24패로 1위와는 한 게임 반차.
1: 네네.
0: 삼성이 33승 1무 24패 1등과 두 게임 차.
1: 네네.
0: 네. 그리고 기아가 32승 네. 1무 27패로 1등과 네 게임 차입니다.
1: 네네.
0: 한화가 29승 1무 27패 1등과 5게임 반차.
1: 네네.
0: 두산이 29승 2무 29패로 50% 확률이죠. 6게임 반차입니다. 기아하고 하나는 1.5게임, 두산과는 2.5게임 차예요. 앞에와는 기아와 1위 LG와는 4게임 차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1: 지금 중위권 싸움이
0: 네.
1: 아주 치열합니다.
0: 그렇죠.
1: 네. 저는 이제 삼성과의 경기에서
0: 네.
1: 이닝 시리즈를 거두면서 지금 기아는
0: 네.
1: 3위권까지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다.
0: 네.
1: 이렇게 봅니다.
0: 네, 네. 그런데 이 경기가 말이죠. 삼성이 지금 기아한테 이제 2승 1패로 이제 기아가 더 승률이 높았잖아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벌써 게임이 3게임 차 벌어져 있던 것이 2게임 차로 줄어들었단 네네네.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지금부터 사실 뭐 아직도 3분의 1 전체 경기에
1: 네네.
0: 그렇죠?
1: 네네. 기아가 지금 두산과 하나와의 경기에서 지금 두 경기 차이거든요. 지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0: 네네. 이번 주 내일부터
1: 하나와의 경기가 지금 대전에서 잡혀 있는데
0: 내일부터
1: 아주 중요한 시리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네. 그리고 이제 주말 경기가 두산하고 또 하는데 그 두산이 또 6위 팀이에요.
1: 네 맞습니다. 여기도 지금 저 기아하고 불과 뭐 두 게임 반 차 그죠?
0: 네.
1: 네. 차가 났기 때문에 이번 주는 기아로서는 최대 중요한 경기다.
0: 네.
1: 경기가 지금 6경기가 잡혀 있다. 여기서 도약을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네.
0: 자, 한 가지 저희가 감독님하고 좀 숙제를 풀어야 될 것이 아대 늘린 선수.
1: 네네.
0: 이 선수가 지금 계약이 끝나간단 말이에요.
1: 네네.
0: 감독님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선수 계약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팬들도 이 선수 때문에 의견이 서로 달라요, 다들. 홈런 많이 쳤는데.
1: 일단은 지금 카스트로보다는 어떤 좋은 점은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0: 네.
1: 있는데 구단 입장에서가 있기 때문에
0: 네.
1: 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쉽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0: 그러니까.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선수가 연속 연속성이 없다는 거예요. 결여됐다는 네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홈런 한번 치고 그냥 또 네네. 침묵을 지키다가 또 어쩌다 네네. 홈런 한번 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있는데 감독님은 연장하고 싶지 않다. 뭐 이렇게 또 주저하세요?
1: 제가 카스트로 선수가 있기 때문에 카스트로 네. 선수의 입장에서 보면 네. 카스트로 선수에도 지금 더 초반이기 때문에 초반에이기 때문에 카스트로 선수에게도 기회를 좀 더 줘야 되지 저희... 않겠냐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0: 네, 제가 기아 감독에게 이 얘기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병철 감독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의 엘리트 체육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스포츠단이 있습니다. 바로 전북 원 스포츠단인데요. 오늘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을 모시고 전북 원 스포츠단의 창단 목적부터 또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0: 간만에 뵙습니다. 네. 자, 이제 전북 원 스포츠단이라는 이름이 참 직관적이면서도 강력한데요. 원 스포츠단이 언제 그리고 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 궁금합니다.
1: 네, 먼저 쉽게 정리하자면 네. 전북 원 스포츠단은 저희 전북 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직장 운동 경기부를 통합한 것인데요.
0: 네, 네.
1: 지난 2025년 도민들을 대상으로 명칭 공모를 통해 선정되었고 네. 10월부터 출범하여 현재까지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1: 출범하게 된 가장 큰 목적은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확충하고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안전적인 토대를 만드는 것에 있습니다.
0: 네, 네.
1: 그동안 재능이 있는 지역 유망주 선수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졸업 후 실어침 자리가 부족해 타시도로 유출되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0: 네네.
1: 이를 방지하기 위해 네. 도내 유망 선수들을 흡수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들어 스포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비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팀 창단을 하고 전북 원 스포츠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네. 이제 지역 체육인들의 그 간절한 염원이 담긴 그런 창단이었군요. 자, 그렇다면 그 훌륭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1: 네, 현재 9개 종목에서 총 10개 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0: 네.
1: 선수 육성부에서는 선수들의 계약, 예산 집행, 네. 훈련시설 관리 등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스포츠 지원단은 감독 선수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경기력 향상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 행정과 현장이 그 톱니바퀴처럼 잘 맞물려서 돌고 있는데요.
1: 네.
0: 자, 그러면 현재 어떤 종목들을 창단 운영하고 있고 또 소속된 선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1: 현재 전북 원 스포츠단은 네. 전북 강세 종목과 육성이 시급한 기초 종목을 조화롭게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0: 네.
1: 2003년 카누팀을 시작으로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 3종, 롤러, 세팍탁구로 육상팀을 창단하였고
0: 네.
1: 2025년도는 검도,
0: 네.
1: 올해 2026년도에는 철인 3종 여자팀이 창단되어 9개 종목 10개 팀 감독님과 선수 5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현재 각 종목 훈련장에서 전북을 대표해 경기력 향상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있습니다.
0: 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비인기 종목으로 주로 구성이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바이애슬론, 수영, 철인 3종, 롤러, 세팍탁구로 육상 그렇게. 근데 작년에 창단이 돼서 근데 우리에게는 꽤 오래된 느낌이에요. 그 스포츠단 이게 스포츠단 이름을 원 스포츠단 이름을 작년에 붙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실제 운영을 해 보시면서 체감하신 변화와 성과가 있겠죠?
1: 예, 가장 네. 큰 성과는 역시 전북 체육의 안정화입니다.
0: 네.
1: 선수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전북의 소속감을 느끼며
0: 네.
1: 훈련할 수 있게 되면서 팀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지역 내 학교 운동부와의 연계성 강화입니다.
0: 네.
1: 저희 선수들이 초중고 학생 선수와 대학 선수들에게 재능 기부 사업과 멘토로 활동하면서
0: 네.
1: 지역 꿈나무 선수들에게 동기부여를 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0: 네네.
1: 도민분들께서도 전북의 이름을 달고 뛰는 선수들에게
0: 네.
1: 많은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0: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스포츠 하면 또 성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그동안 각종 대회에 참가해서 아마 좋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맞습니다. 네, 자랑스러운 우리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이
0: 네.
1: 빠르게 자리 잡으면서 좋은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0: 네.
1: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수영팀은 금 3개, 은 8개, 동 1개를 획득했으며
0: 네.
1: 세팍타쿠르 팀은 단체 3위, 철인 3종팀은 혼선 단체 2위 등 전국체전 상위권 도약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0: 네, 네.
1: 특히 수영팀의 한다경 선수는 자유형 400m와 800m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우며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전국 스타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0: 네.
1: 올해에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장하고 있으며 10월에 예정되어 있는 제주도, 전국체전에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0: 네네. 대단합니다. 단기간에 그런 성과를 내다니 그 선수의 노력이 눈에 선하게 보이는데요. 자, 이 중에서도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선수가 있겠고 또 국가대표급으로 평가받는 선수가 있겠죠?
1: 네, 모두가 네. 훌륭한 선수들이지만 네. 그중에서도 눈에 띄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네.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네.
1: 오늘 9월 일본에서 펼쳐지는 아이치현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로 여러 선수가 뽑혔는데
0: 네.
1: 수영팀에 한다경, 이성훈 선수,
0: 네.
1: 카누팀에 이한솔, 한솔이 선수,
0: 네.
1: 세팍타쿠르의 박선주 선수,
0: 네.
1: 철인 3종의 김혜란 선수 등 전북 원스포츠단 6명의 선수가 태극마트를 달고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0: 네.
1: 또한 동계 종목 바이애슬론팀에 고은정, 김상은, 이현주, 권은구 선수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훈련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전북특별자치도 체육회 내에 이제 그 스포츠과학센터 그리고 또 선수 트레이너를 관리하는 선수 트레이너를 팀이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요?
1: 네, 전북 스포츠과학센터와 선수 트레이너는 전북 선수단의 비밀병기 같은 곳입니다. 스포츠과학센터는 첨단 장비로 선수의 근 골격계 기능을 정밀하게 측정 분석합니다. 선수들이 시즌 전후로 센터에 방문해 체력 측정,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 설계,
0: 네.
1: 스포츠 심리 상담, 경기 영상, 기술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0: 네.
1: 선수 개개인의 몸 상태와
0: 네.
1: 기술 등 다양한 데이터 기반 맞춤형 네.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0: 네.
1: 과학적 수치를 바탕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0: 네.
1: 부상 확률은 현저히 낮아지고 경기력은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0: 네. 네.
1: 또한 선수 트레이너는 각종 대회 훈련 현장에 파견되어
0: 네.
1: 부상 예방 및 컨디셔닝 관리, 부상을 입은 선수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0: 네.
1: 맞춤형 스포츠 재활 등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저 본부장님하고 지금 대화 나누고 있는데요. 네. 이 노래 한 곡 듣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네네.
0: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이제 전북 특별자치도 체육회가 그 스포츠 과학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선수 트레이너 팀들이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인원의 구성 그리고 또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떤 네.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요?
2: 네, 맞습니다. 전북 스포츠 과학센터는 네네. 센터장, 선임 연구원, 네. 연구원, 행정원, 측정원에서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네. 선수 트레이너는 남자 2명, 네. 여자 2명, 총 4명이 전국대회 전지훈련 장소에서 선수들과 같이 땀 흘리고 있습니다. 네네. 선수들의 신장,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같은 체격 측정을 비롯해 악력, 배근력, 근지구력, 네. 유연성, 심폐지구력, 순발력, 민첩성, 반응시간 등 운동선수에게 필요한 기초 체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네네. 또한 인게이트 장비, 트레이드밀, 포스플레이트, 운동역학 장비 등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정밀 측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러면 이런 그 센터 같은 거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너를 고용해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다른 도에서도 하고 있는지요?
2: 네, 현재 14개 시도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전북 원스포츠단의 향후 운영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2: 네, 전북 네. 원스포츠단은 현재 운영 중인 종목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네. 도민 여러분이 원하시는 비인기 치약 종목을 창단시켜 차츰 범위를 넓혀갈 계획입니다. 네. 궁극적으로는 전북 체육인의 복지를 실현하는 롤 모델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네. 전북 원스포츠단 선두들이 흘리는 땀방울 속에서는 전북의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네. 훈련장과 경기장에서 혹은 언론에서 전북 원스포츠단 선수들의 이름을 보시면 아낌없는 격려와 박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1: 알겠습니다.
2: 도민 여러분들의 응원이 선수들에게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가지고 아주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요. 이 과학적인 관리 그리고 뜨거운 열정으로 전북체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고 있는 전북원스포츠단. 앞으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 무대에 활약할 선수들의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최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이재인. 네, 죄송합니다. 이재인 체육진흥본부장님 감사했습니다.
2: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지금 프로 축구 얘기보다는 월드컵 얘기를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대회가 이번 주에 목요일에 이제 소위 세계 축제가 열리는데요. 우리 전북은 우리 대한민국은 6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이 되겠어요. 금요일 날 오전 11시에 체코와의 경기가 있게 됩니다. 요즘 월드컵에 대한 관심이 이 도민들, 우리 또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축구협회도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또 전북 현대를 갖고 있는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요. 거기에 이제 송범근, 김진규 선수가 있었고요. 늦게 조희재 선수가 참여를 했어요. 수비 선수 중에 부상이 생겨가지고 조희재 선수가 급기 또 미국으로 가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북현대 선수들이 또 활동을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6월 10일 금요일 오전 11시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일주 후인 6월 19일 금요일에는 멕시코와 경기를 갖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6월 25일에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예선전 경기하는데요. 많은 그 축구 전문 그런 데서 예선을 통과할 수 있는 팀을 선정을 해봤는데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가 멕시코와 함께 예선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소식 전해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다음 주에는요. 이 배드민턴의 국가대표 감독을 맡고 있는 박주봉 감독님을 저희가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대표 배드민턴 감독을 하고 계시는데 대회만 나가면 그냥 챔피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에 레전드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약 30분 동안 인터뷰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원 본부장 그리고 진행의 신봉철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선거라는 게 참 묘합니다. 누군가는 심판이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거울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을 꿈꾸는지 잠시 비춰본 거니까요. 거울은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의 민낯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춰주거든요. 당선된 분들은 그 거울 속에 비친 사람들의 기대를 닦아내느라 바쁠 테고요. 낙선한 분들은 깨진 거울 조각을 줍는 기분이겠지만은 괜찮습니다. 뭐 인생이라는 게 원래 좀 깨지고 금이 가야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는 법이기도 하잖아요. 당선된 분들에게는 축하의 메시지를, 그리고 낙선하신 분들에게는 씁쓸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록밴드의 역사를 보면은 처음부터 위리곡만 내는 밴드는 거의 없거든요. 수많은 거절과 실패가 쌓여서 비로소 명곡 하나가 나옵니다. 라이브 공연도 그렇죠. 처음부터 관객이 많지 않거든요. 뭐 이번엔 관객이 좀 적었을 뿐입니다. 목소리를 더 가다듬어서 다음번엔 더 멋진 앙코르 무대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진면목이 드러날 때 서서히 대중은 인식합니다. 승자에게는 무거운 책임을, 패자에게는 뜨거운 위로가 교차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시간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것처럼 우리는 또 퇴근길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있을 테니까요. 여기는 전주 FM 6시 특별한 저녁입니다.

Want to get fooled again이었습니다. 또 Who가 노래했습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이었는데요. 8분 34초. 좀 긴 곡입니다. 끝부분이 막 소리를 폭발하듯이 지르는 그게 압권이에요. 끊지 않고 끝까지 8분 34초 들었습니다. 피트 다운젠드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이 곡도 만들어질 당시에 영국이 참 시끄러웠거든요. 혁명을 외치던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나니까 예전이랑 똑같아지더랍니다. 피트의 뼈 때리는 통찰이 담긴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에 보면은 새로운 보스를 만났는데 애전 놈들이랑 똑같네 뭐. 아 이거 참 씁쓸하죠. 라는 가사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우리 유권자분들도 투표함 앞에서 후의 제목처럼 이번엔 정말 안 속는다 하는 마음으로 투표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오늘 시간에 첫 곡으로 또 후의 Want to get fooled again을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사연과 음악 보내주실 분은 전주 FM 홈페이지 특별한 저녁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은요 매주 화요일 저녁 6시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틀즈가 노래합니다. The Long and Winding Road.

비틀즈가 노래한 Long and Winding Road였습니다. 비틀즈도 오디션이란 걸 보던 시절이 있었어요. 데카 레코드에서 오디션에 떨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떨어뜨린 심사위원들은 아마 평생을 후회하지 않았을까. 이번 뭐 선거 결과도 나중엔 어떻게 기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저도 오디션이라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되었는데 기억도 잘 나지 않습니다. 오래돼서 서울 목동에 있는 SBS에서 오디션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1차 합격하고 2차까지 갔는데요. 담당 PD 선생님이 어떤 거에 끌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분위기가. 작가님이 저를 따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PD 선생님이 잘해보라고 하신다. 이렇게 챙긴 적이 없다라고 특별하게 저를 뭐 커피도 뽑아가지고 갖다 주고 대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것도 뭐 연습을 좀 시켜주기도 하고 뭐 작가분이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PD 선생님께서 뭐 눈도장 같은 거를 이렇게 찍었는데요. 아쉽게도 탈락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마 목소리였던 것 같아요. 마이크 테스트 하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뭐 테스트 하고 바로 불렀으니까 뭐 목소리에서 PD 선생님이 약간 아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오랜 세월이 흘러가지고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일상으로 돌아와서 오랜 시간 동안 음악을 안 들었던 저에게는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자, Long and Winding Road. 이 곡도 역시 뭐 비틀즈에게는 마지막 1위 곡이기도 하지만은 폴 맥카트니에게는 이 곡으로 비틀즈를 떠나게 되는 비운의 곡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의 하드코어 펑크 밴드입니다. 턴스타일이 노래하는 씬 스타즈.

마이클 잭슨이 노래한 블러드 온 더 댄스 플로어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의 사연을 봤는데요. 20살에 사법고시 패스하고요. 국내 최대 로펌에서 8년이나 일했다고 해요. 남들 보기에는 억대 연봉의 탄탄대로인 1등의 삶이잖아요. 정작 본인은 매 주말마다 마음이 텅 비는 공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장된 미래를 제 발로 걸어 나왔대요. 그리고 AI 시대의 통역사라는 어찌 보면은 험난한 가시밭길을 선택을 합니다. 남들 기준의 수익이나 전망보다 내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짜릿함, 그리고 내가 숨 쉴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린 다 알잖아요. 뭐 남의 시선에 맞춘 성공이 얼마나 허무한지. 설령 도전하다 실패해도 그게 그냥 끝이 아니잖아요. 나만의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나를 좀 더 깊게 되돌아보고 이해하게 되는 어떤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답 말고 나를 진짜 살아있게 할 나만의 행복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해도요, 괜찮습니다. 그건 뭐 무의미한 성취보다 훨씬 값진 나만의 데이터로 남게 되니까요. 오늘 광고 하나 해야겠습니다. 저희 전주 FM에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실시하는 시민 라디오 스쿨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시민 라디오에 참여하실 분들 함께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저희 전주 FM은 시민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제작이 되고 있거든요. 6월 15일부터 7월 15일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합니다. 참여 조건은 뭐 없어요. 전주 FM에서 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시민이면은 모두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 FM 공지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ake My Breath를 노래하는 Weekend.

우리가 살다 보면 가끔은 내가 만든 껍데기 속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특히나 대중 앞에 서는 사람들은 더하죠. 더 멋있어 보이고 싶고 또 특별해 보이고 싶어서 근사한 예명을 하나씩은 만듭니다. 그 이름 뒤에 숨기도 하죠. 그런데 위켄드는 전 세계가 다 아는 이름을 버리고 부모님이 지어주신 본명 에이벨 테스페이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합니다. 어쩌면은 가장 그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거기서 진짜 예술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켄드라는 화려한 외투를 벗어던진 그의 용기 참 멋지단 생각이 듭니다. 정체성이 뭔지. 암튼 이제는 위켄드가 아닌 에이벨이라고 불러야 하겠습니다. 위켄드 내한 소식도 있습니다. 8년 만에 다시 내한 공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10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내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에이벨이 노래한 Take My Breath에 이어지는 그룹 퀸이 노래하는 You Don't Fool Me.

여름이 시작이 되는 저녁 시간대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죠. 그룹 퀸 프레디 머큐리의 음성으로 들었던 You Don't Fool Me를 들었습니다. 저희 그 전주 FM이 위치한 곳이 전주역 앞에 있는 첫 맞은길이에요. 전에는 8차선이었는데요. 여름이 다가오는 요즘에 보니까 제법 선선하게 느껴질 정도로 나무 숲길이 울창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현준 건축가가 S자 형태로 설계한 도로인데 원래는 그 직선 도로였어요. 차량의 속도를 좀 자연스럽게 줄여가지고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또 운전자나 역에서 내린 전주 방문객들이 천천히 전주 풍경을 감상하면서 진입하도록 유도했다 그러죠. 일반적인 도로는 양 옆에 그 인도가 있고 가운데 차가 다니지만은 맞은길은 도로 한복판에 대규모 보행 공간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선은 효율의 길이지만은 곡선은 여유와 만남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머무는 장소가 되길 원했던 거죠. 방송국에 올 때마다 느껴요. 밤에는 은은한 조명이 너무 그 멋진 곳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좀더 시간이 지나면은 숲이 이렇게 울창하게 우거져서 숲길이 몇년 후에는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멋진 곳에 저희 전주 FM 방송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길을 걸었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직선의 삶도 필요하겠지만은 가끔은 옆 사람 얼굴도 좀 보시고요. 나무도 한번 쳐다보고 뭐 그런 여유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파도 소리가 너무 좋죠.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최성원이 노래한 제주도의 푸른 밤이었습니다. 그 저희 프로그램 보면은 두번 정도가 그 여자분 DJ의 음성이 저희 프로그램 6시 특별한 저녁을 소개하는 음성이 나오는데요. 이분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여자분 목소리가 나온다. 누구냐? 되게 매력적이다.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보현심이라고요. 저희 전주 FM의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를 진행하고 계시는 DJ 여자분이신데, 이분은 저희 전주 FM의 숨겨진 진주 같은 분이십니다. 웃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시고요. 방송 진행도 뭐 잘하시지만은 음성이 굉장히 섬세하고 매력적이어서 제가 처음에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중간에 음성을 좀 넣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녹음을 부탁을 했는데 주시면서 안 쓰셔도 됩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제그 프로그램 타이틀을 소개할 때 약간 그 포즈라고 그래서 좀 쉬어가는 한 1, 2초 정도를 이렇게 쉬면서 소개하면 좋겠다라고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이대로 쓰자. 이분의 매력이다. 이게 최고다라고 해서 그냥 이대로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보현심의 마음 그늘터도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그 이맘때쯤이면은 생각나게 하는 곡이죠. 그 제주도의 푸른 밤. 정말 여행하기 좋은 시기예요, 요즘. 제주도는 뭐 사계절이 다 아름다워요. 제주도를 여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일주일 내내 제주를 한 바퀴 그한 12일 정도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오래전인데 풍경이 생각나야 되는데 저는 제주 하면은 떠오르는 게 김밥입니다. 김밥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평생 그 먹어봤던 김밥 중에 제주도에서 먹었던 김밥이 제일 맛있었습니다. 지금도 먹고 싶고 제주도를 꼭 가면은 뭐이 음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토속적인 음식도 있고 뭐 제주에서 내리면은 해장국 있잖아요. 고사리 해장국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엄청 많아요. 제주도는 해산물도 많고. 그런데 왜 하필 김밥이냐 물어보시는 분 계실 것 같은데요. 너무 맛있습니다. 뭐 김밥은 다 똑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거의 비슷한데 이집 김밥은 정말 맛있어요. 인생 맛집입니다. 어디인지 상호는 잘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오래돼가지고 가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맛은 지금도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대기 줄도 있었고 예약을 해서 사야 돼요. 너무 그냥 하루 종일 짧게 판매하고 끝나더라고요. 근데 그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사가는 식의 김밥이었는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 여행은 식후경이잖아요. 아무튼 제주 가면은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 중에 하나는 김밥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추억 속에 자리하는 연주곡이죠. Variations on the Canon, 조지 웬스턴의 연주 오래간만에 들었습니다. 저도 막 생각이 나요. 겨울에 많이 들었던 December라는 곡도 기억을 합니다. 전에 눈이 그렇게 많이 오던 날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지금보다 이렇게 정말 눈이 많이 막 무릎까지 이렇게 푹푹 빠질 정도로 많이 오는 그런 겨울이 있었습니다. 펑펑 오던 겨울날이었는데 후배하고 술 한잔하고 같이 이곡 들으면서 집까지 걸어갔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 끝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브리즈 오버 트래블드 워러 들으면서 시간 마무리해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두개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데요. 다음에 또 방송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새로운 이야기 가지고 또 화요일 저녁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시간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99.1MHz로 방송되는 영월 FM 공동체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김수영이 진행하는 재즈 여행이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익숙한 풍경도 재즈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여행지가 되기도 하는 시간. 김수영의 재즈여행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래전 LP판에 지지직 하던 시절에 듣던 음악부터 요즘의 힙한 재즈 사운드까지 경계 없는 선율을 따라 자유롭게 유영하는 시간이죠. 어느덧 여러분과 함께한 재즈여행이 8개월이 되었는데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일상의 짧은 휴가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김수영의 재즈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오늘 여행의 첫 문을 여는 곡은 아티스트 라라 루이스가 부르는 Speak Low입니다. 이 곡은 원래 1943년 브로드웨이 뮤지컬 One Touch of Venus를 위해 커트 바일이 작곡한 유서 깊은 스탠다드 넘버입니다. 시간이 흘러 수많은 재즈 뮤지션들이 다시 불러온 대표적인 스탠다드 재즈 중 한 곡인데요. 너무 빨리 지나가 버리는 사랑의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가사가 인상적입니다. Speak low when you speak love. 사랑을 말할 땐 조용히 속삭여 주세요. Our summer day withers away too soon. 우리의 여름날은 너무 빨리 시들어가 버려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사랑의 순간을 의미하는 여름날의 시간은 너무나 짧고 붙잡을 수 없이 지나가 버리죠. 마치 사라질까 조심스럽게 속삭이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라라 루이스의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Speak Low 첫 곡으로 들으실게요.

라라 루이스의 목소리로 스피클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라라 루이스의 신비롭고 서늘한 음색 덕분에 스튜디오 안이 금세 낭만적인 공기로 가득 찬 것 같습니다. 어떤 삶이 좋은 삶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집,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화려한 성공을 꿈꾸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건 아주 거창한 행복보다도 평온한 하루의 반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누구도 궁핍함 삶 자체를 원하진 않을 테고 적어도 큰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을 바라게 되죠. 이번에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복잡한 욕심보다 단순하고 소박한 일상 속 행복이면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는 재즈 스탠다드 Give Me the Simple Life입니다. 이 곡은 1946년 영화 Wake Up and Dream을 위해 만들어진 곡인데요. 오늘은 스티브 타이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1995년의 영화 Father of the Bride 2, 신부의 아버지 2편에 나왔던 곡입니다. Folks are blessed who make the best of every day.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거죠. Living by their own philosophy. 자신만의 철학으로 살아가면서요. Everyone beneath the sun must find a way. 태양 아래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방식을 찾아야만 합니다. And I have found the only way for me. 그리고 난 나만의 유일한 방식을 찾았답니다. Give me the simple life. 나에게 소박한 삶을 주세요 라고 노래합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스티브 타이럴의 Give Me the Simple Life 들으실까요?

0: 들으신 곡은 스티브 타일러의 Give Me the Simple Life였습니다. 행복은 의외로 단순한 삶에 있다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두 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Loving You는 당신을 사랑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나의 삶이다 라는 가사가 인상적인데요. 사랑이 삶의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는 감정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버전의 주인공인 시릴 에이미는 프랑스 출신 재즈 보컬리스트로 자유로운 스캣과 유연한 리듬감으로 현대 재즈 보컬씬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부드럽지만 리듬감 있는 분위기로 곡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아주 오래된 스윙 재즈 스탠더드 한 곡입니다. 오늘 들으실 Some of These Days는 1910년에 발표된 곡을 1950년대에 바비 데린이 재해석한 버전입니다. 시릴 에메가 사랑의 고백을 노래하고 바비 데린은 떠나간 연인에게 Some of These Days, You are gonna miss me. 언젠가 당신은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예요 라며 스윙 리듬으로 노래합니다. 현대의 세련된 감각과 고전의 당당한 위트가 만나는 시간, 시릴 에메의 Loving You 그리고 바비 데린의 Some of These Days 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1: Loving you is not a choice, it's who I am. Loving you is not a choice.

0: 들으신 곡은 시릴 에이미의 Loving You 그리고 바비 데린의 Some of These Days였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조금 더 부드럽고 우아하게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여행의 파트너는 투명한 유리구슬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스테이시 켄트입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1951년 뮤지컬 왕과 나에 삽입되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은 Shall We Dance인데요. 화려한 원곡의 느낌 대신 스테이시 켄트 특유의 절제미와 부드러운 보사노바 리듬이 가미되어서 한층 더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가사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Shall we dance? 우리 함께 춤을 출까요? On a bright cloud of music, shall we fly? 음악 위를 떠다니는 듯 함께 날아가 볼까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스테이시 켄트의 목소리로 Shall we dance? 들어보실까요?
1: Shall we dance on a bright cloud of music? Shall we fly? Shall we dance? Shall we then say goodnight and mean goodbye? Oh, perchance

0: Shall we dance? Dance. Shall we dance?
1: 들으신 곡은 스테이시 켄티의 Shall We Dance였습니다. 마음속에 기분 좋은 설렘 한 조각을 남겨주는 참 예쁜 곡이었네요. 이번에는 가장 멋진 옷을 차려입고 화려한 거리로 나들이를 떠나볼까 합니다. 이번 여행의 주인공은 벨벳 안개라는 근사한 별명을 가진 멜 토메입니다. 들려드릴 곡은 Putting on the Ritz인데요. 1929년 어빙 버린이 만든 곡으로 스윙 시대와 브로드웨이 문화를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스탠다드 곡이죠. 이 곡이 탄생한 1920년대 후반은 미국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광란의 20년대의 정점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리츠 호텔처럼 화려한 곳으로 나들이 가는 것을 최고의 유행으로 여겼다 해요. 그래서 제목인 Putting on the Ritz는 잔뜩 멋을 부리다 라는 의미의 관용구가 되었다 합니다. If you're blue and you don't know where to go to, 우울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Why don't you go where fashion sits? 그럼 가장 세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Putting on the Ritz. 최고로 멋지게 차려입고 말이죠. 그럼 멜 토메가 이끄는 스윙을 따라서 100년 전 뉴욕 거리의 활기를 느껴보실까요? Putting on the Ritz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멜토메의 Putting on the Ridge였습니다. 짧은 곡이었지만 스윙 시대 특유의 세련된 분위기와 도시적인 에너지가 그대로 느껴지는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재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그 너머의 낭만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보려 합니다. 개성 넘치는 두 아티스트의 곡을 이어서 준비했는데요. 먼저 만나볼 목소리는 현대 재즈계에서 가장 뜨거운 찬사를 받는 사마라 조이입니다. 2023년 그래미를 휩쓸며 등장한 그녀는 전설적인 사라본을 연상시키는 깊고 풍성한 저음이 매력적이죠. 오늘 들으실 Can't Get Out of This Mood는 사랑이라는 묘한 기분에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다는 귀여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사마라 조이가 선사하는 고전적인 기품을 만끽하신 뒤에는 분위기를 바꿔 부드러운 보사노바의 물결에 몸을 맡겨보겠습니다. 쿨 재즈의 음유 시인이라 불리는 마이크 프랭스의 대표곡 앤토니오스 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사노바의 거장 안토니오 칼로스 조빔에게 헌정하는 이 곡은 여러분에게 마치 해질녘 해변을 걷는 듯한 평온한 휴식을 선사할 거예요. 재즈의 깊은 울림부터 보사노바의 감미로운 속삭임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사마라 조이의 Can't Get Out of This Mood 그리고 마이클 프랭스의 엔토니어스 송이었습니다. 사마라 조이의 당당하고 기품 있는 보컬이 재즈의 정수를 보여주었다면 이어지는 마이클 프랭크스의 목소리는 마치 마음속에 무지개를 띄워주듯 참 따스하고 다정했네요. 이번에는 익숙한 곡을 조금 다른 분위기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Hit the Road Jack입니다. 이 곡은 원래 소울의 전설 레이 찰스의 대표곡으로 잘 알려져 있죠? 무책임한 연인에게 당장 짐을 싸서 길을 떠나버려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마세요. 라고 외치는 아주 화끈한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곡을 부를 셜리 호는 1993년 레이 찰스를 위한 헌정 앨범을 통해서 이 곡을 재해석했는데요. 원곡의 경쾌함 대신 그녀 특유의 시크하고 여유로운 스윙을 입혀서 마치 당신 따위는 상관없어 라고 쿨하게 말하는 듯한 분위기를 표현합니다. 곡의 내용만 보면 냉정한 이별 이야기 같지만 음악은 의외로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경쾌하게 흘러갑니다. 바로 그런 대비가 이 곡의 가장 큰 매력이겠죠? Hit the Road Jack, Shirley Horn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셜리 혼의 Hit the Road Jack이었습니다. 익숙한 곡이었지만 셜리 혼 특유의 느긋하고 깊은 분위기 덕분에 원곡과는 또 다른 느낌의 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다시 조금 밝고 경쾌한 스윙 분위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From This Moment On입니다. 1950년대 브로드웨이 뮤지컬 Out of This World를 위해 만들어진 이 곡은 작곡과 작사는 모두 콜 포러가 맡았는데요. 콜 포러는 재치 있는 가사와 세련된 멜로디로 수많은 재즈 스탠다드를 남긴 인물이기도 하죠. 이 노래는 제목 그대로 바로 이 순간부터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는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가사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From this moment on, you for me, dear. 이제부터는 당신뿐이에요. Only two for tea, dear. 이제 우리 둘만의 티타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을 발견한 뒤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의 설렘을 밝고 유쾌하게 풀어냈는데요. 오늘은 이 곡을 브리아 스컨버그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브리아 스컨버그는 트럼펫 연주와 보컬을 함께하는 현대 재즈 뮤지션인데요. 클래식 스윙 재즈의 에너지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세련되게 풀어내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어요. 브리아 스컨버그의 From This Moment On 들으실게요.

들으신 곡은 브리아 스콘버그의 From This Moment On이었습니다. 오래된 재즈 스탠다드가 지금 시대의 감각 안에서도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걸 느끼해 주는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하고 정겨운 선율로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보사노바 뮤즈, 나희경의 목소리로 듣는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입니다. 이 곡은 조덕배 씨의 원곡으로 참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나희경은 이 곡을 브라질의 푸른 바다색을 닮은 보사노바 리듬으로 아주 근사하게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앞서 들었던 외국 아티스트들의 곡들과는 또 다른 우리말 가사가 주는 섬세한 감정의 울림이 있죠? 오늘 여행의 마침표를 찍기 전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온 그 누군가를 떠올리며 따뜻한 고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경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들으시겠습니다.

들으신 곡은 나희경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었습니다. 익숙한 멜로디가 보사노바 리듬을 타니 마치 낯선 여행지에서 만난 오랜 친구처럼 반갑고 따뜻하게 느껴지네요. 오늘 여행의 끝은 재즈 역사의 거장 찰스 민거스가 남긴 불멸의 명곡 Goodbye Pork Pie Hat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찰스 민거스가 평소 존경하던 테너 색소폰의 거장 레스터 영이 세상을 떠나자 그를 추모하며 만든 곡입니다. 제목에 등장하는 Pork Pie Hat은 바로 레스터 영이 즐겨 썼던 모자를 의미하죠. 거장이 거장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가 담긴 이 곡은 슬픔을 넘어선 숭고함과 깊은 서정성을 보여줍니다. 열 마디 말보다 악기의 떨림 하나가 더 깊은 위로를 줄 때가 있죠.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어떠하든 깊고 진한 베이스와 색소폰의 선율이 여러분의 하루를 다정하게 안아주길 바랍니다. 찰스 민거스의 Goodbye Pork Pie Hat을 마지막으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김수영의 재즈여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ee ya!

2026년 4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입니다. 이제 금연구역에서는 관련형은 물론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 사용이 금지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걷는 길, 이웃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조금만 더 배려해주세요. 건강한 영월, 금연으로 함께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영월군 보건소와 함께합니다.

도시 이야기 전주와 나. 전주 남부시장에 최근 새롭게 열린 공간이 있습니다. 로컬 플랫폼 모의장.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성과 문화예술 경험의 확장을 위한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정기적으로 다양한 공연이 열리기도 하지만 전라북도의 여러 특산품과 예술가들의 작품이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이 공간의 중심에 있는 인물을 오늘 모실 텐데요. 그는 음악인인 동시에 예술축제의 기획자이기도 했고 아티스트를 위한 정책 제안자이기도 하면서 청년 예술인을 육성하는 멘토이고 이제는 복합문화공간의 총괄 운영자로까지 성큼성큼 거침없이 나아간 분입니다. 20여 년 전 아무도 몰라주던 시절부터 전주 인디씬의 씨앗을 뿌린 사람, 그리고 지금도 그 도시에서 예술로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무엇이 그를 계속 나아가게 했는지 오늘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전주 청년 실록 6화 정상현 감독님을 모시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0: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저희 방송국에는 오늘 처음 오신 거죠?
1: 네, 처음입니다.
0: 네, 와보니까 어떠세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오늘 너무 일찍 오셔가지고 저 때문에 좀 미리부터 길을 많이 빨리셨어요. 네, 죄송하고요. 원래는 저희가 처음 오시는 분 모시고 오면 이제 이분을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취지로 방송을 하긴 하는데 오늘은 조금 고민을 좀 많이 해봤어요. 전주 안에 있는 문화예술 분야의 분들 중에서는 좀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지셔서 방송에도 최근에 많이 출연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고 오늘은 해오신 일들 중에서 좀 그런 거에 의미를 좀 짚어보고 해석해보는 대화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1: 네, 좋습니다.
0: 자꾸 이렇게 단답형으로 대답하실 거예요?
1: 아니요. 얘기한다는데 물어봐야 아니.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죠.
0: 알겠어요. 제가 초반에 너무 네. 네. 아니, 죄송해요. 제가 오늘 생방이라고 방송 이렇게 늦어지면 안 된다고 막 좀 스트레스 드렸나 봐요. 안 그러셔도 돼요. 네. 음악인으로 살아온 시간이 사실 제일 오래됐으니까 음악 얘기부터 하면 좋겠어요.
1: 아니요, 아니요.
0: 그러면 무슨 얘기부터?
1: 음악인으로 살아온 거가 좀 짧죠.
0: 청소년기 저는. 때부터 사실 음악을 먼저 시작하신 거잖아요.
1: 음악을 시작은 했죠.
0: 네.
1: 시작은 했고 아직 뭐 음악인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좋아했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때는 음악인이 싶어 했고
0: 그렇죠.
1: 예, 어느 순간 잠깐 짧게 음악인이었다가
0: 네.
1: 예. 또 그 사이에 또 뭐 또 기획자로
0: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먼저 나의 어떤 진로를 음악으로 시작했다가 거기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기획자로 어떤 전환된 계기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있죠.
0: 그러면은 먼저 어쨌든 하셨던 음악에 대해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1: 네.
0: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음악 얘기하면 너무 또 길어지니까
1: 네.
0: 검색을 좀 해 봤거든요.
1: 네.
0: 밴드 화요일 11시라는 밴드가 나왔어요.
1: 네, 네, 네.
0: 그때 베이시스트를 하셨다고.
1: 네.
0: 네. 잠깐 어떤 밴드였는지 얼마나 그걸 좀 지속하셨는지 얘기를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1: 한 2, 3년 했던 것 같아요. 한 3년 정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일을 하면서 이제 공연 의뢰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제가 네. 기획 일을 하다 보면은. 근데 이제 바쁠 때는 이렇게 공연할 팀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0: 네.
1: 그래가지고 예전에 스타피쉬라는 팀에서 보컬을 했던 이백희님하고 라디오 방송도 하고 있죠. MC니까. 그리고 제 친구인 김원진 기타리스트하고 드러머 김은수하고 저하고 또 여자 보컬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커버한다고
0: 아 그러죠? 커버곡을 했어요. 네,
1: 그렇게
0: 아.
1: 하면서 이렇게 용돈이라도 좀 벌자 네, 하고 네. 시작했는데
0: 네.
1: 그러면
0: 어땠어요?
1: 예
0: 공연
1: 공연 많이 했어요.
0: 용돈 좀 됐어요?
1: 아니 용돈까지는 아니고 그리고 그러다가 곡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가지고 네. 한 5곡 정도 5곡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감독님이, 앨범을 했죠.
0: 감독님이 그러면 그 중에 자작하신 곡들이 있는 거예요?
1: 아니요. 작곡은 제가 안 했고 저 연주만 했어요.
0: 앨범 발매도 하셨고.
1: 네네.
0: 그러면 그게 첫 번째 경로가 아니라 사실 기획자를 하다가 그 밴드를 하시게
1: 네네,
0: 된 거네요.
1: 그러죠.
0: 그러면은 이게 그럼 기획을 하시게 된 건 어떤 이유 때문이었어요? 공연을 기획하시게 된 건?
1: 제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제 음악을 하면서
0: 네.
1: 이렇게 중고등학교 때 음악을 하면서 제 친구들은 이게 엄청 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뒤처져가지고 잘 못하고 그랬었거든요.
0: 음악적으로?
1: 네. 그리고 열정은 이렇게 했는데 또 내성적이라 혼자 막 연습하고 근데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좋아해가지고
0: 네.
1: 연습실들을 이렇게 몇 번씩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만들면서 이렇게 선후배들하고 이렇게 같이 연습하고 하는 것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29살 2002년도인가 그때 이제 그 클럽이라는 라이브 클럽이라는 공간 레드제플린이라는
0: 네네 레드제플린 네. 네, 네
1: 그 유명한 밴드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그 이름을 달고 라이브 클럽을 시작을 했죠.
0: 그럼 그때 공연장을 운영하면서 공연 기획도 같이 하시게 된 거네요.
1: 그죠. 이제 거기에 누군가를 세워야 되잖아요. 저도 공연은 하겠지만은, 네, 거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공연하는
0: 네.
1: 사람들하고 알게 되고, 젊은 친구들부터 이제 지역의 뮤지션들하고 많이 교류를 하게 되면서,
0: 네.
1: 네. 기획일 쪽으로 조금 이제, 아, 나는 내 길은 연주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사람을 모아내는 일이 참 재밌다.
0: 아,
1: 네. 그런
0: 그렇구나.
1: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0: 같이 연주를 하는 게 좋았지만, 그 같이 연주하는 장면들을 좀 만들다 보니 그 일이 나한테 맞다는 거를 좀 깨닫게 되신 거네요, 그러면.
1: 연주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고요. 네.
0: 음악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 네. 그렇구나. 그러면은, 레드제플린은 당시 운영은 좀 어땠어요? 잘 됐나요?
1: 공연은 많이 있었죠. 가끔 다음 카페 이렇게 들어가면, 아, 진짜 공연 많이 했었구나. 그런
0: 아,
1: 생각.
0: 그게 아카이브 되어 있는.
1: 다음 카페에는 있더라고요.
0: 아,
1: 존재해요. 네,
0: 그래요?
1: 존재하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진짜 처음부터 있던 건 그쪽에 있고, 중간에 이제 싸이월드로 넘어갔잖아요.
0: 네.
1: 이제 그건 다 사라진 상태고,
0: 사라졌죠.
1: 예. 네.
0: 그렇구나. 그러면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이게 이런 부분에도 고민을 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궁금한 건 내가 공연장에 서서 연주를 하는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인 거랑 이 전체적인 장면을 기획해서 장면을 만들어내는 입장, 기획의 입장이 됐을 때좀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1: 근데 그때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여기 와서 공연하면은 좋았고, 어쨌든 다양한 사람들이 음악을 하잖아요. 장르도 다양하고, 사람도 다양하고, 뭐, 하다못해 연령도 다양하고.
0: 네.
1: 근데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게 즐거웠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연습실도 뭐 그런 식의 것들로
0: 네.
1: 연습실도 운영했었고 해서. 근데 그때는 딱히, 아, 그냥 그 자체만 좋았죠.
0: 그러면 예를 보통 음악 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0: 기획자로서는 사실 하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대본을 좀 만들면서 많이 쳐냈어요. 제가 중요한 얘기들만 좀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메이드 인 전주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2011년부터 그 콘서트 매년 진행되는 연례 행사잖아요. 이게 지금도
1: 네,
0: 진행이 되고,
1: 예,
0: 네, 지금도
1: 했었죠.
0: 진행이 되고 있나요?
1: 되고 있나?
0: 있나요? 아, 지금은 이제 그걸 주최로 하시진 않는 거예요.
1: 네, 그러죠. 그러면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0: 그게 지금은 좀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기획을 하시게 됐는지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1: 우선은 그 술 먹다가 이제. 술 먹다가 네. 그 예술인들이 이렇게 술 많이 먹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항상 이제 공연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얘기하는 그때는 이제 뭔가 끓는 가슴들이 다 있어가지고 야 우리 여기에서만 하지 말고 뭐 전국으로 한번 투어를 한번 돌아보자.
0: 네.
1: 시작이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이름은 뭘로 할까? 뭐 하다가 이제. 메이드 인 전주라는 이름이 나왔고 서로들 얘기하면서
0: 전국 투어 콘서트예요, 그러면?
1: 네, 전국 투어를 했어요.
0: 아.
1: 케베스에서
0: 네.
1: 전주 케베스에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0: 네.
1: 이제 그 영상을 스케치해 가지고 방송도 되고 그랬었어요.
0: 약간 무슨 뭐 자라 선배 뭐 인디 페스티벌 이런 것처럼
1: 아니, 그건 아니고 전국에 이제 네. 전주에서 활동하는 팀들이
0: 아.
1: 여섯 팀인가가
0: 아, 네,
1: 각
0: 팀을...
1: 지역에 아, 유명한 네네. 공연장들이 있어요.
0: 한 뮤지션이나 밴드가 전국 투어 하듯이
1: 네네.
0: 전주 팀, 메이드 인 전주라는 이 팀들이 하나의 그룹이 돼서
1: 네네네.
0: 전국을 돈다.
1: 전국을 이렇게 돌아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전주에서 이제 피날레를 했죠.
0: 네. 그 첫 공연 때 어땠어요? 반응 좀 있었어요? 솔직하게.
1: 아니, 제가.
0: 안 됐으면 안
1: 그러니까,
0: 됐다.
1: 썸판 모르는 친구들이 서울 가서 공연하는 애들.
0: 공연 어디서 했어요? 서울에서?
1: 서울 롤링홀에서 했고요.
0: 네.
1: 기억나는 게 서울 롤링홀, 대구 해비.
0: 홍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1: 네, 홍대 네, 네, 네, 네. 그리고 부산이, 부산 어딘가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나고, 광주가 네버마인드. 이렇게 광역시들이 이렇게 돌면서. 공연을 했었고
0: 소극장 주로 이제 인디 밴드들 많이 공연하는 소극장 같은 데네요.
1: 근데 뭐 어쨌든 그쪽에 사는 지인들이 이제 대부분 와서 이제 응원해 주시고
0: 네네.
1: 했던 거고 마지막 여기 와가지고 연주홀에서 공연을 했죠. 네. 근데 이제 전주에서는 저희 홈그라운드잖아요.
0: 네.
1: 연주홀 이제 꽉 채웠죠.
0: 아 아는 분들만 왔어도 꽉 찼을 것
1: 우선
0: 같아요.
1: 우선 팀이 한 6팀 되니까 거기서 여섯 팀이면은 공연팀 숫자만 한 30명 되잖아요. 5명씩만 해도.
0: 그때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된 거예요?
1: 비용은 이제 그 트럭이 아니고 버스를 한 대
0: 네,
1: 대절해서 대절해서 각자 팀들이 각출해 가지고
0: 아. 그럼 그게 한 해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제 연례 행사가 됐다는 거.
1: 네네,
0: 어쨌든
1: 그러죠.
0: 거기서 얻어지는 에너지나 그게 뭐 비용 예산 돈이 됐든 뭔가 동기 부여가 됐든 반응이 있든 뭐가 있었기 때문에 지속됐을 거 아니에요.
1: 네, 네.
0: 그게 뭔 것 같아요? 뭐가 이걸 지속하게 했던 걸까요?
1: 하면 될 것 같다 뭐 그런 거죠. 네, 이제 뭐 이제 계속 맨 땅에 헤딩을 한 거죠. 이제 야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0: 아, 그래요? 오. 뭐 다... 현장 반응은 좀 있었나 봐요.
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희 지역 팀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팀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시작했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부터 했던 게 장르 구분 없고 무경계
0: 네.
1: 예. 이제 공연장 세 곳에서
0: 네.
1: 티켓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다 볼 수 있는
0: 우와 너무 좋다.
1: 그걸 했었죠 이제.
0: 와. 근데
1: 그때 당시 이제 서울에서도 홍대에서도 그 뭐냐 라이브 클럽데이 뭐 클럽데이라고
0: 그렇죠.
1: 해가지고
0: 클럽데이처럼 그렇네요.
1: 그때 이제 뭐 KTNG랑 뭐 그런 데서도
0: 맞아요,
1: 많이
0: 맞아요.
1: 했었고 전주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늦게나마 시도를 했었고 뭐 관심 있는 전국의 밴드들이 많이 왔었죠.
0: 지금은 그러면 잘 모르시나요? 지금은 어느 정도로 뭐 규모가 어떻게 변했다든지 아니면 이게 반응이라든지 뭐 좀 최근 거는 팔로우업을 아직 잘
1: 뭐 지금 메이드 인 전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0: 메이드 인 전주의 어떤 브랜드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성장해 왔는지 뭐

0: 관객 수나 이런 부분이 좀 변화가 있는지 궁금한 것 같아요. 저희 사실은 저는 이제 공연을 많이 안 다니고 이래가지고 네. 그건 제가 한 번 나중에 알아보고 싶긴 한데 혹시 이제 느끼시기에 점점 해를 더할수록 달라지는 부분들, 내가 느껴지는 변화.
1: 보통은 에. 뭔가 이렇게 만들면 첫 해가 가장 재밌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매번 보던 사람들 또 보고 하면
0: 네.
1: 똑같은 곡, 똑같은
0: 노래는 바뀌지 않아요?
1: 아니면 바뀌는 팀들도 있고 한데.
0: 아, 네. 네. 1년에 한 번인데.
1: 네? 아니, 많이 모이긴 해요.
0: 네. 다음번
1: 공연은 됐었죠.
0: 2026년 공연 저 또 꼭 가서 보겠습니다.
1: 2026년은 안 없을 건데.
0: 아, 진짜요? 없어요.
1: 이제 제가 이거를 주최한
0: 네.
1: 법인이 있어요. 근데 네. 2011년도에 저희가 딱 처음 그렇게 투어를 네. 돌고 사단법인 IM이라고
0: 네네. IM 얘기 이따 하려고 합니다. 네. 네.
1: 그렇게 법인 비영리 법인이 설립되고 거기에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0: 네.
1: 저희가 이제 제가 저희 이제 또래 이제 운영자들이 이제 전부 이제 일반 회원으로 다 들어가고 지금 이제 20, 30대 친구들이 이사장
0: 네.
1: 이사진들로 다 네, 포진되어 네, 있어서 네. 저희는 이제 정권을 그쪽에 다 맡긴 상태라 뭐가 어떻게 돌아갔는지는 몰라요.
0: 그렇구나. 그쪽 그 다음에 하시엔 또 행보가 또 되게 바쁘시고 그래서
1: 네네.
0: 그러면 넘어갈게요.
1: 네.
0: 스테이블리시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얘기를 먼저 할까요?
1: 연도상으로는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가 그럴까요? 먼저일 것 같은데.
0: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네. 프로젝트는 약간 맥락이 조금 다른 부분이긴 한데
1: 네.
0: 2012년도부터 지역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을 취미로 하거나 뭐 진로를 생각하는 청소년들을
1: 네.
0: 지역 예술인과 연결해서 그들을 음악인으로 성장시키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지금도 14년째 지속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저 이거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1: 아, 그런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0: 아, 그래요? 아니, 네.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예술가로 어쨌든 키워내는 프로젝트를 매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기수가 이렇게 매년 나오고.
1: 근데 이게 예술가로 키워낸다기보다는
0: 네.
1: 예술가로 큰 거죠, 간애들이.
0: 기회를 줬으니까요. 관계도 만들어주고.
1: 큰 거고.
0: 선생님을 연결해주니까.
1: 네, 그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내가 뭔가 그렇게 의도하지는 않았고요.
0: 네.
1: 그냥 아이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듯이
0: 네, 네.
1: 전주에서 살듯이 이 아이들도 우리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게 선배가 될 수도 있고 어른이 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친구들이 이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계속 그런 멘토하고
0: 네,
1: 멘티
0: 네.
1: 입장에서
0: 네.
1: 멘티들이 멘토를 음악 예술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실질적으로
0: 현실을 완전 보는 거죠.
1: 그죠, 현실을
0: 네.
1: 보고
0: 장점과
1: 있잖아요.
0: 단점을 다
1: 네,
0: 보게
1: 다
0: 되겠죠.
1: 보고 네. 근데 뭐 이거를 막 저희가 의도하고 뭔가 기획해서 아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기획을 했다라기보다는 하다 보니 알게 된 것들인 거죠. 저희도
0: 네.
1: 그런 관계들이 아직까지 지역에 남아서 음악을 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은
0: 실제로 어쨌든 음악인으로 성장한 친구들 꽤 있잖아요.
1: 많죠.
0: 그리고
1: 많죠.
0: 자작곡으로 음원도 만들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이제 듣게 될 음악들도 그 친구들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1: 맞아요.
0: 그런 게 사실은 지역 안에서 어떤 음악의 생태계의 한 축을 저는 담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하는 이제 어떤 해석들이 너무 좀 크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1: 네네.
0: 왜냐하면 그게 뭐 대개는 청소년들 진로라는 게 대학 입시랑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 입시 학원에 실용음악과 뭐 이런 데를 목적으로 해서 막 학원 다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서 또 가르쳐주는 멘토링이나라든지 음악 지도의 양상은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시험을 준비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1: 그러죠. 시험은 뭐 입시학원 가서 하면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면 되는 거고 저희는 어쨌든 뭔가 가르쳐 주거나 교육한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우리가 서포팅 해주고 관계를 맺는다?
0: 그리고 공연을
1: 아이들하고?
0: 할 수, 그러니까 노래를 이제 자기 음악을 할수 있게 기회도 주고 가르쳐 주고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1: 그죠. 마지막에 이제 공연을 하죠.
0: 그니까요.
1: 네, 앨범 제작 쇼케이스를 하죠.
0: 저는 그게 일종의 에이전시예요.
1: 네?
0: 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
1: 아니요.
0: 아닙니까?
1: 네?
0: 하시는 역할을 굳이 이렇게 다 따져보면 다 그런 역할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1: 그거는 이제 전주시가 에이전시고 전라북도가 예, 투자자고 뭐
0: 네.
1: 그런 거죠.
0: 그
1: 이게?
0: 얘기도 오늘 이제 할 겁니다. 전주시에서 어떻게. 제가 아까 정책 제안자를 아까 언급했었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계속 어떤 씨앗들을 키워내는 역할을 하시고 있고, 지금도. 그럼 2015년 스테이플래시도 한번 잠깐 얘기하고 갈게요.
1: 네네.
0: 저는 제가 그때 그 축제, 1회 축제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1: 네네.
0: 구경을 갔는데 좀 되게 놀라웠어요. 이게 뭔가 약간, 네, 문화 충격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스테이플래시 위크는, 공연 중심이 아니고 약간 미술, 퍼포먼스, 캠핑, 그다음에 제가 기억에 나는 거 약간 그 아트 비주얼 같은 거 막 해가지고
1: 네네.
0: 하고. 그래서 그 스테이플래시라는 것도 바보로 남자 뭐 이런 뜻이잖아요.
1: 그죠. 그 스티브 잡스가 이제 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렬히
0: 네.
1: 발언했던 이제
0: 아, 그래요?
1: 스테이 헝거리 스테이
0: 아,
1: 플래시라는 거기에서
0: 영감을 얻었어요.
1: 바보처럼 우직하게라는
0: 아,
1: 이제
0: 우직하게란 뜻이 있군요.
1: 바보처럼
0: 아.
1: 우직하게 자기 길을 걸어라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연설을 막판에 엄청나게 이제 좀 많이 와 닿아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전주라는 곳에서 전라북도라는 곳에서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향유하고 있는 분들이
0: 네.
1: 그 단어에 이제 이렇게 묻어나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러니까 바보처럼 우직하게 뭔가
0: 그 오해하면 우직이 아니라 약간 뭐, 예를 들면. 우리는 이해관계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거고, 뭔가,
1: 아니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인 어떤 관계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0: 네.
1: 그냥 그 사람을 보는 제 시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가들이 그게 경제적으로 뭔가 쉽지 않은 길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0: 네, 그쵸.
1: 예. 그리고 어떤 전주라는 아는 지역에서 큰 어떤 성공의 그런 부분들보다는 어쨌든 지역에서 뭔가 이렇게 영유하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라서
0: 네.
1: 그거를 어쨌든 계속 뭔가 영유하고 있다는 게 존경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의미에서 좀그 단어가 그게 바보라는 단어가 또뭐그 당시에는
0: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들이 많든 많지 않든, 어쨌든
1: 네네네.
0: 그런 부분을 기획하고 만들어낸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던 어떤 함의가 그런 거였다는 거잖아요. 우직하게 우리의 길을 가자. 그런. 그때 저는 언론 기사도 보도도 좀 많이 난것 같은데, 그건 얼마나 지속이 됐어요, 혹시? 지금은 요즘도 하고 있어요?
1: 올해요.
0: 아, 올해도 하고 해요! 매년! 이것도 그 메이드 인 전주 같이?
1: 네, 코로나 때 잠깐 쉬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0: 아.
1: 끝내려고 2019년도에
0: 네.
1: 디 엔드라고 해갖고 딱 끝냈어요. 이게
0: 네.
1: 박수칠 때 떠나자 해가지고 그때 딱
0: 네.
1: 그거 갖고 딱 끝냈는데 코로나가 딱온 거예요.
0: 네.
1: 예, 네, 그해 겨울부터 이제 코로나가 쭉온 거잖아요.
0: 그때 좀
1: 저희가
0: 쉬고.
1: 여름에 하니까 보통 여름 막바지쯤에 하니까.
0: 네.
1: 근데 이제 코로나가 한 3년 가고 근데 이제 스물스물 이제 와 그때 기억이 생각나서 나또한번 해볼까 하다가
0: 하자는 얘기를 감독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
1: 서로들이
0: 그때
1: 이제
0: 되게
1: 그런
0: 좋은 경험들로 기억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1: 그죠? 그거 왜안 하냐고 하는
0: 끝난 걸
1: 사람
0: 다시 한 거니까. 예를
1: 예 네.
0: 들면, 은퇴한 사람이 다시.
1: 그죠? 복귀한 거니까요. 나 은퇴선언 하고
0: 아쉬워서, 미련이 남아서.
1: 있는
0: 오, 그 올해 하는 것도 계속 그럼 참여하시는 거예요?
1: 예 네. 네, 그거 계속해요. 작년에도
0: 오,
1: 했었고 재작년에도
0: 올해도 여름에
1: 했었고
0: 진행되나요?
1: 네, 8월 29, 30, 28, 29, 30인가?
0: 날짜도 정해졌어요?
1: 정해졌죠.
0: 아, 맞다.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고 보니까.
1: 네, 8월 29, 예, 네, 그때 거예요.
0: 오. 알겠어요. 이거 홍보 좀 많이 그때 즈음해서
1: 저희 홍보를 따로 안 해서
0: 홍보를 좀 해서 이런 것들을 좀 경험하는 사람들이 시민들 더 많아지면 여기 돈도 좀 모이고
1: 못 오면은 자기 탓이지 뭐 재미없으면 자기 탓.
0: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런 공연과 축제를 지금 2011년부터 한 15년째
1: 15년부터 했죠.
0: 메이드 인 전주는 이 메이드 인 전주는 2011년. 그리고 이게 어쨌든 어떤 전국 단위의 어떤 큰 규모의 행사와 축제를 하신 게 15년째 기획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1: 전국 단위라고 해야 되나?
0: 대략 전국 투어니까 전국 단위. 그러면 이제 이 20년 좀 안 되긴 하지만 이 시간 동안 감독님이 좀 지켜본 전주의 공연이나 음악 씬 어떤 장면들이 그런 씬들이 좀 변화됐다고 느끼세요? 내가 처음 이걸 시작할 때와 지금
1: 많이 변했죠.
0: 어떻게 좀 달라진 거? 뭐 어떤 부분에서 그런 걸 체감하세요?
1: 우선은 예술인을 대하는 뭐 시민들의 의식도 그렇고 예전에는 뭐 딴따라
0: 그렇죠.
1: 부모님들도 많이 말렸고
0: 네.
1: 그리고 지하실에서 라면 먹으면서 음악하는 그런 시절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회가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거겠죠. 사회도 성장하면서 또 더불어 또 지역의 예술 신이나 뭐 음악을 아니면은 예술을 하고 싶어라는 사람도 네,
0: 더 늘어난 것
1: 더 늘어난 것 같고 또 그게 그런 어떤 측면이 또 이렇게 뭐 동호회나 아니면은 그런 사회적 예술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뭐 그런 접연이 많이 확대됐고.
0: 생활 예술을.
1: 네, 생활 예술. 예, 네, 아. 뭐 그런 거이겠네요. 그러니까 자기 취미나 뭐 그런 것들로 많이 하고 계셔서 예전에 못했던 뭐 그런 것들을 나이 드셔서도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다시
0: 요즘은 주민센터마다 노래교실, 기타교실 다 있고요.
1: 있어요?
0: 네. 뭐, 사실은 진짜 뭐, 드로잉, 이런 거 사실 너무 인기 많아서 자리가 없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주민센터가 모자란 거죠. 생활문화센터로 바뀐 거죠.
0: 생활문화센터, 그쵸. 맞아요. 맞아요. 생활예술, 뭐, 생활체육, 이런 식으로 직업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것들을, 문화나 예술을 좀 접하는 것들이 좀 일상화가 되고, 보편화가 됐다.
1: 네.
0: 그게 실제 예술인들의 삶의 질이나 그런 거에도 좀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네요, 그러면.
1: 그러죠. 이제 어쨌든 예술인들의 삶의 질은 제가 볼 때 예전에는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뭐 십몇 년 전 뭐 이렇게 예술인 복지 재단이 생기는 어떤 계기로 보면은 좀 열악한 환경이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그래도 십수년 이렇게 지나면서 예술인에 대한 어떤 복지? 그 부분도 이제 점차
0: 예술인 기본소득 같은 것도 지금은 거의 얘기도 많이 나오고
1: 네, 공약들 많이 내시더라고요. 네,
0: 그렇게 되고 있죠.
1: 네, 공약들도 많이 내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예술인 복지라기보다는 이제 사회적인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예술인 복지도 자연스럽게 뭔가
0: 그렇군요. 그걸 체감을 하시고 계시군요. 그 사실은 이제 이런 시대의 변화잖아요. 사실 그거는
1: 그러죠. 시대의 변화죠.
0: 감독님이 역할하신 부분 안에서의 내가 아 이거를 좀 확실히 내가 약간 영향력을 행사한 것 같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할 것입니다. 저희 행정 얘기 할 거예요.
1: 행정.
0: 2019년도에 제가 그 기사를 찾다 보니까
1: 네.
0: 1일 명예 전주시장으로 뭐 이렇게 시장을 만나서 시장실에서 하루를 보냈다 뭐 이런 기사 봤거든요.
1: 네네.
0: 오래전 일은 아니에요. 사실 따지보면 10년도 안 됐잖아요.
1: 네. 10년. 네,
0: 그거를 어떻게 하시게 됐고 그리고 하루 동안 그 하루 딱 하루였어요 진짜?
1: 네, 딱 하루.
0: 그 하루 동안 어떤 일을 하셨고 기억이 나시죠?
1: 네, 나죠. 네.
0: 그때 어떤 걸 느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왜냐하면 그때를 계기로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네. 그때 변화가 예 네, 이제 아이 그때 계기로 변화는 아닌 것 같고요.
0: 아,
1: 우선은 네. 네, 2019년이니까 이때 예, 제가 좋아하는 시장님이었고.
0: 네. 네. 그랬군요. 네,
1: 제가 좋아하는 시장님이었고. 그러니까 저는 시장님이 정상현 씨 한번 해보는 거 어때? 뭐 그렇게 주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0: 아,
1: 네.
0: 이미 익히 감독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계신 상태였네요, 시장님이.
1: 여기 이제 처음 하실 초선 하실 때부터 알았죠, 이제. 네. 그때 당시 제가 공연 기획도 하고 있었고,
0: 네.
1: 기억이 좀 생생하긴 한데,
0: 네.
1: 우선은 그분 책에 제가 실렸어요, 사진하고.
0: 아, 그래요?
1: 초선 할 때. 백인의 전주 시민 백인 거기에 제가 실렸고
0: 네.
1: 8년 동안 시장실에 가면 제일 크게 이렇게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제 네. 얼굴에 그래가지고 예, 나름 예, 기억에 많이 남는
0: 그 전에 하신 활동 그 전에 하신 활동들이 있었기 때문에
1: 네네.
0: 이제 문화예술 분야에서 어떤 것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하고자 할 때 이제 감독님을 떠올리고 그렇게 부른 거잖아요.
1: 네네네.
0: 위촉을 했는데 그럼 그날 어떤 일을 하셨고 뭐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 들었는데
1: 아니 그날 아니 그, 한 일주일 전에 와서 어디 가보고 싶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관련된 데들이 이제 야호 그 청소년 센터하고 교육 쪽에 그때는 관심이 많았으니까요.
0: 네.
1: 그때 당시는 이제 저희도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을 때고.
0: 네, 네, 그렇죠. 네.
1: 그리고 저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0: 네.
1: 거기가 이제 녹음실.
0: 녹음실.
1: 네, 네, 녹음실이 좀 있어서 거기 녹음실들 가가지고 브리핑 좀 받고 또 놀이터. 놀이터 갔던 것 같아요. 숲속 놀이터 저기. 저기가 우화동 쪽에 뒤쪽에 숲속
0: 네.
1: 놀이터 같은 어쨌든 제가 그 당시 하고 있던 일에 네. 관련된 네네. 장소들을 찾아갔었어요.
0: 그러니까 거기를 방문하신 이유가 나는 사실 잘 알고 있는 곳들이잖아요.
1: 네네.
0: 근데 이제 거기를 시장으로서 행보를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1: 아, 그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좀 약간 아니,
1: 저는 관심이 있었죠.
0: 네.
1: 근데 그런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거기에 장들도 분명히 계실
0: 네,
1: 때고.
0: 네, 그렇죠.
1: 그러면은
0: 네.
1: 뭐 저는 이제 사전에 그 녹음실 그 거기하고 관련들이 다 있어서 거기서 녹음도 많이 하고
0: 네, 네.
1: 거기에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0: 네.
1: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싶었죠.
0: 네. 네.
1: 근데 이제 그렇게 좀 이렇게 좀 타이트해서
0: 네.
1: 뭐 그렇게 콕 집어가지고 뭐 이게 잘못됐어요 뭐 그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0: 네.
1: 아 이런 부분들 좀 건의할 사항들
0: 그쵸.
1: 아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됐으면
0: 네.
1: 좋겠다
0: 그게 핵심인 거잖아요.
1: 네,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조금 건네는 정도. 네.
0: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쁘게 여러 곳을 돌아서
1: 네.
0: 결과적으로 제안을 하게 된 정책이 있잖아요. 시행하게 된 정책이. 제가 이게, 얘기할까요?
1: 꾸준히 이게 그때 이렇게 뭐 한 건 아니고 꾸준히 얘기해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0: 결정적으로
1: 기회가 돼서 이제 됐던 것들이 뭐 전주 티켓박스라든가
0: 종합 티켓 판매소 정확한 명칭인 그거 아니에요?
1: 전주 티켓박스일 거예요.
0: 전주 제가, 티켓박스?
1: 네, 네. 전주 티켓박스고
0: 네.
1: 거기 그 행정적 용어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0: 그 이사에는 종합 티켓 판매소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청년 연습 공간,
0: 음악 연습실,
1: 네, 음악 연습 공간, 네.
0: 청년 예술가 음악인들을 위한 연습실.
1: 네네. 네. 그렇게 두 개를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법인에서 위탁을 받아서
0: 전주시에서 예산을 들여고 그거를 이제 그 사단법인 아까
1: 네네네네네.
0: 얘기하신 사단법인 IM이라고 하는 영리법인에서 위탁 받아서 운영을
1: 네네.
0: 하게 됐다는 거네요.
1: 네네.
0: 전주 티켓박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 전주에서 일어나는 뭐 인디라든지 아니면 독립 음악하는 분들의 공연이나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여기서 다 판매를 하는 시스템인가요?
1: 의뢰를 하면은
0: 의뢰를 해야겠죠, 그죠?
1: 네네 네. 의뢰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뭐, 그 관점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전주에서 일어나는, 뭐, 축제도 있을 테고, 전시도 있을 테고, 공연들도 있을 테고, 뭐, 공연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무용 공연, 연극 공연, 뭐, 이제, 뭐, 뮤지컬,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0: 네.
1: 홍보 루트가 없었던 거죠. 근데, 지역에서 뭔가 하고는 있는데, 그걸 알수 있는 루트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주시 뭐 간담회나 그런 거 예술가
0: 네.
1: 예술인 간담회나 할때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걸 따로 또 홍보비를 빼서 포스터 만들고 뭐 하고
0: 그렇죠,
1: 뭐 그런
0: 그렇죠.
1: 비용도 또 만만치 않게 들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한 군데서 좀 예산을 좀
0: 네.
1: 들여서 하면은 홍보할 수 있는 예산을 뭐 제작 쪽에 더쓸 수도 있는 거고
0: 네.
1: 그런 것들 간접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아니, 직접
1: 예술인들한테도.
0: 지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홍보가 돼야 사람들이 보러 올수 있고,
1: 그죠, 이제 뭐 수액이.
0: 보러 와야지 또 이게 지속될 수 있는
1: 네네네네.
0: 거니까. 혹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테이블에서 흔들려가지고
1: 네네.
0: 약간 그런 소리가 들어간, 그죠? 그렇죠.
1: 아니요, 괜찮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아, 네. 그러면은 그 음악 연습실 같은 경우도 지금 전주시청 인근에 지금 그 음악인들이 공연을 연습을 할수 있는
1: 네네.
0: 공간이 별도로 전주시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
1: 그러죠.
0: 엄청 저렴한 비용으로.
1: 네네네.
0: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또더 많이 알려주면 좋겠네요.
1: 근데 자리가 없어. 꽉 차가지고.
0: 네,
1: 잘 알려줘.
0: 만실이에요? 만실이면 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예?
0: 사실 약간 수요가 많으면 공급도 거기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1: 네, 뭐, 그럼 다 좋죠.
0: 올해부터 좀 시장님 바뀌었으니까 기대
1: 예.
0: 좀
1: 시작.
0: 해보시게요.
1: 예. 아니, 근데, 저희도 힘들어서, 네.
0: 그래요. 어쨌든 좋습니다. 이 방송을 혹시라도 듣게 되실 음악을 하는 혹은 예술을 하는 분들, 청년분들, 특히 청년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아시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하고 계신 이야기로 좀 넘어갈게요. 저희 아주 차곡차곡 잘 가고 있습니다. 모의장 얘기입니다.
1: 네.
0: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 되게 복합공간으로 소개를 드렸는데,
1: 네.
0: 이거 제가 이제 AI의 도움을 받아서 대본을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1: 네.
0: 얘는 공연장이자 시장이자 카페 겸 휴식 공간이자 전시장인데 딱한 단어로 설명이 안 되는 공간이라고 얘가
1: 아유, 저
0: 얘기하더라고요.
1: 정확하네요.
0: 정확해요? 아, 이거 어디서 나온 문장일까요, 이게?
1: 정확하네. 아니,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이렇게 스테플릿이 소개하면서
0: 네.
1: 그 포스터를 올리면서 올린 글이
0: 네. 그 문장 그럼 쓰셨던 거예요? 직접 사용하신 문장을
1: 아니
0: AI가 쓴 걸까요?
1: 그거 모르겠어요.
0: 아,
1: 그거는 모르고 그거
0: 그래요?
1: 비슷해요. 제가 뭐라고
0: 와,
1: 썼냐면은요.
0: 네.
1: 보면은
0: 이게 그럼 정확한 표현이구나.
1: 전부 남부시장 일대에서 스테이플리시를 한다
0: 네.
1: 이렇게 썼고요. 돈은 없고 사람만 있는 뭐라 정리하기 힘든 축제 아닌 축제라고 썼거든요. 이게
0: 비슷한 어떤
1: 야동생.
0: 맥락이네요.
1: 그죠.
0: 오, 그렇구나. 감독님이 하시는 어떤 일, 만드는 장면들의 어떤 공통적인 부분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있고, 근데 그게 어떤 수익이나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하지만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여들고,
1: 네.
0: 그런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그런 게 예술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정의되면 그게 예술인가요?
1: 정의가 됐으면
0: 아,
1: 좋겠어요. 아니, 정의가 되는 순간, 경제적인,
0: 상품이 되죠, 정의되면.
1: 그죠?
0: 네.
1: 그러죠.
0: 야, 그렇구나. 그러면은, 오,
1: 이 정의라는 게, 이게
0: 네.
1: 어느 한 사람한테 정의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잖아요. 이 어떤 대중이나,
0: 네.
1: 아니면은 그 많은
0: 네.
1: 사람들의 어떤,
0: 일반화할 수 있는
1: 그죠,
0: 어떤
1: 그죠.
0: 것.
1: 예, 그게 정의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좀 사는 살기 좀 편해지겠죠.
0: 내가 하는 일들이 좀 정의됐으면 좋겠어요.
1: 예? 그니까요. 그게
0: 정의되면 이해되기 편하죠. 많은 사람들이 좀더 이해하기 편하고 쉽고 좀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것
1: 그러니까
0: 같아요.
1: 뭐 이해를 바라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이거.
0: 정의가 안 되시네요.
1: 아,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정의가 아니고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0: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정의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모의장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가 많이 좀 언급을 했지만 그래도 감독님이 거기 총괄 운영자시니까 네. 모의장을 좀 소개 좀 해주세요.
1: 아니 제가 생각하는 모의장은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았지만은. 저는 좀 뼛속까지 예술이라는 단어가 좀 이렇게 평생 가지고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네. 사람이긴 하거든요.
0: 네.
1: 뭐 나중 뭐 미래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이곳이 뭔가 판매하는 공간들 그리고 뭔가 영유하는 공간들 아니면 뭔가 행해지는 공간들 그렇게 한 세 종류로 나눠지고 있긴 한데 우선 거기에 주가 예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연은 예술의 일부이고 또 그 예술가들과 함께 할 수 함께 뭔가 해 나가면서 예술가들을 홍보하거나 아니면은 예술가들의 2차 저작물을 그쪽에 또 뭔가 네. 판매할 수 있는 네네. 어떤 장소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술가들이 어쨌든 지역에서 전주에 예술가들이 누가 있어라고 네. 보면은 일반인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나 네. 아니면은 지금 여기 사회자분들도 예술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세서 해봐 열 손가락 안에 이름 기억하고 있으신 분들을 빼면
0: 지역 예술가?
1: 아, 응.
0: 저 여기 방송하시는 김은총 선생님.
1: 응. 그리고 열 손가락 안에
0: 그렇네요.
1: 못 뽑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0: 맞아요. 그렇네요.
1: 근데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알리고 아 이게 결국은 시나 도에서도 어떤 물건이 자산이다 생각하고 뭐 굿즈도 만들고 홍보하려고 막 다 그러잖아요.
0: 네.
1: 저는 좀 편한 게 예술가로 홍보하면 되는데 그러잖아요. 예술도 지역의 예술도 그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리고 그 어떤 살아온 어떤 역사나 배경들이 다 묻어나와 있는 것들이고 전주의 어떤 삶이
0: 종합적 산물이죠.
1: 그러죠.
0: 어떤 인간 문화에
1: 왜 이거를 홍보를 안 하고 자산으로 생각을 안 할까? 네. 뭐 그런 관점에서 네. 좀 아 이쪽이 좀 어필을 좀 많이 해 봐야겠다.
0: 제가 약간 그러면은 좀 떠오르는 저의 말로 좀 정의를 하면
1: 네.
0: 거기서 어떤 판매하거나
1: 네.
0: 영유하거나 나눔하는 네. 행위들이 벌어지는데
1: 네.
0: 그것은 모두 예술에 의한 예술을 위한 예술의
1: 링컨인가요? 바이더 아트, 퍼더 아트 그거죠?
0: 그것은 어떤 소재도 예술이고 매개하는 것도 예술이고
1: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말을 제가 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술로 하나 되는 세상 뭐 그런 얘기 네. 근데 요즘은 이제 그 공간을 조금 그 오래도록 뭐 공간을 좀 여러 군데 또 운영을 해왔었고 하면서 네. 그냥 일상이 예술인 공간이었으면 좋겠고 또 일상이 축제인 공간?
0: 뭐 일상이 예술이고 일상이 축제다.
1: 그런 공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0: 되게 뭔가 추상적이지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감각적으로 와닿는 설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거를 결국 이거를 어떤 문장으로 설명하시기보다는 근데 와서 경험해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죠?
1: 아니, 모를 수도 있어요.
0: 거기 항상 뭐
1: 거기,
0: 팔고 공연하고
1: 여기 뭐 하는
0: 행사하고 아니, 축제하고
1: 어르신들 항상 오시면서.
0: 시장 상인들?
1: 아니, 시장 상인들 말고, 거기 이제, 어쨌든 시장이니까 어르신 분들이 이렇게
0: 네네.
1: 뭔가 이렇게 막 번쩍번쩍 하고 있으니까 그쵸, 이렇게
0: 그쵸.
1: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시면서 여기 뭐 하는데야? 라고 항상 물어봐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그런 분들이 계세요.
0: 네. 네.
1: 여기 술도 팔고요. 커피도 팔고 그래요.
0: 네. 행위로서 어떤 정의가 되네요.
1: 네.
0: 좋아요. 그럼 약간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로운 질문을, 이건 사실 저희가 사전 인터뷰 때 했던 얘기인데요. 이게 결국에는 감독님이 하고 있는, 그리고 계속 앞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을 핵심적으로 정리하면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예술가 IP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그때 얘기하고 나서 찾아가 봤는데, 이게 intellectual property라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같은 그러죠. 건가요? 네. 연극, 무용, 음악 뭐 같은 예술 작품의 지식 재산권으로 다양한 부가 상품 및 서비스를 양산할 수 있는 창작물이라고 사전적 의미가 나와 있던데
1: 네.
0: 지금 모의장에서 지역 예술가들의 특히 이제 청년 예술가들 대부분이죠 그걸 창작해내시는 분들은 예를 이제 IP로 가치화해서 상품으로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네네. 계속 그 작업을 하실 거고
1: 네.
0: 그거를 아카이브하는 작업도 지금 계획 중이시고
1: 네.
0: 그 전에도 해오셨고 네. 가사집 내고 이런 거
1: 네네네.
0: 그죠 그죠 악보집 내실 거고
1: 네네
0: 네. 그리고 그 예술가한테는 이제 작품을 상품으로 어쨌든 전환해야 되는 어느 시점에 이 일을 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격을 매긴 상품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1: 제품이라는 말이 좀 상품 제품.
0: 제품은 이제 만든 거고 이거를 판매하니까 상품이 되죠.
1: 네,
0: 그렇죠, 그렇죠. 네. 제품과
1: 우선
0: 상품은
1: 네. 지금 만들고 있는
0: 제조해서 아, 판매하니까 상품은 보통 유통해서 쓰는 네. 단어고. 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팔아야 먹고 살긴 하는데 저도 사실은 되게 그런 거 좋아하는데 네. 굿즈나 이런 것들을 사는 걸 좋아하는데 어떤 거는 너무 비싸다. 이게 이 정도 네네네네네. 가치가 있나 싶은 것도 있고 네네. 어떤 거는 이렇게 공이 들어가고 예쁜데 이거밖에 안 돼? 라는 작품도 있어요.
1: 네네네.
0: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사실은 제일 저는 어려운 게 가격을 매기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1: 가격이요?
0: 예술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 아니에요?
1: 힘들어할 일이 없는데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네. 뭔가를 만들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나 이게 지역적인 문제 이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지역에 축제들 많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축제들 많이 있잖아요. 네. 누군가가 나를 섭외를 할 거 아니에요. 너 얼마 주면 돼? 하면은 얘기를 못 해. 뭐 알아서 주세요. 뭐 그렇게 하는
0: 맞아요,
1: 경우들이
0: 맞아요,
1: 대부분이고요.
0: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좀
1: 나 얼마짜리요? 얼마짜리예요? 라고 얘기를 많이 못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정도는 받아야 되는데 이 정도 얘기하면은 저쪽에서 다음부터 안 써줄 것 같고
0: 그리고 약간 시세 따지고 끝수 따지고 뭐 네네. 인지도 따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1: 네네네. 네.
0: 근데 이제 지역 예술이라고 하는 게 그런 쪽에서 사실은 경쟁력이 막 이렇게 있다고 느끼거나 스스로 그렇게 잘 못하니까
1: 아니 경쟁력 아니 경쟁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0: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 네, 지역에서 여기에서 뭔가 활동하는 팀들이 이 지역의 축제를 보이콧한다고 쳐봐요.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0: 그렇죠.
1: 밖에서 데려와야
0: 맞아요,
1: 되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청년 정책하고 좀 비슷하긴 한 건데,
0: 네.
1: 난 전 예술가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0: 맞아요.
1: 전주가 좀 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뭐냐면은, 저는 우리 노동할 때 그 1년에 한 번씩 최저임금 이렇게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0: 네,
1: 만 얼마네, 뭐 만 천 원이네 뭐 하면서.
0: 네.
1: 이 공연자들, 예술인들의 최저 줄 수 있는
0: 최저 단가.
1: 최저 단가를 정해놓고
0: 네.
1: 이것도 좀 협상을 뭐 1년에 한 번씩 했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을 좀 조례로 좀 제정을 해서
0: 예술인 노조가 있나요 혹시
1: 예술인 유니온이라고
0: 아 예술인 유니온 있어요 아 서울에서 만든
1: 쪽에는
0: 거죠
1: 좀 있죠,
0: 아 청년 유니온처럼
1: 근데 이제 좀 많이 이렇게 좀 예전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또 그렇게 활동을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0: 세대적인 특징도 좀
1: 네네네네.
0: 있는 것 같아요.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에 좀 묶여서 단체적인 네네네네. 목소리를 내거나 하는 게 요즘은 좀 시대적으로 좀 흔히 보기는 어려운 장면인 것 같긴 해요.
1: 네네네.
0: 저희 때만 해도 막 단체 활동 같은 거 많이 했었는데, 근데 너무 저는 너무 중요하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뭐 예술인 기본 지금 시간이
1: 그러니까 이게
0: 시간이 다 됐다고.
1: 아 그래?
0: 중간곡을
1: 몇 분 남았나요?
0: 일단 저희가 5분 초과했고요. 중간곡을 지금 들어야 되는데 중간곡 빼고 갈까요?
1: 중간곡 넣으세요.
0: 중간곡 넣으면 얘기 끝인사 끝 마지막 질문 못 하는데요.
1: 마지막 질문 그거 하면
0: 아 되죠. 그러면 저희 어쨌든 오늘 모셨으니까
1: 이게 빨리 결정을 하고 해야 빨리.
0: 네 이야기를 좀 계속 하고 지금 하시는 얘기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1: 네네네. 네. 이게 아, 뭔 얘기야?
0: 어, 예술인들이 하고 있는 어떤 일자리를 어쨌든 최저의 가치 하한선을 좀 정해서 네네. 어쨌든 하고 있는 작품 활동이나 이런 거의 가치를 뭐 상한선을 정하기는 없는 거 아니에요?
1: 그거는 이제 시장에 놀라서
0: 임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임금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과 여러 가지 노동이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작품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하한선이라도 정하면 좋겠다.
1: 네네.
0: 뭐 공연 단가가 됐든 아니면 그게 뭐 뭐가 있을까요? 뭐 임금이 됐든 기획을 한다면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뭐 그런 게 됐든 간에 그거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꼭 했으면 좋겠어요.
1: 이제 제가 할 건 아니고
0: 그건 누가 해요?
1: 아니 시에서 이게 왜 그러냐면
0: 목소리를 내는 민간의 어떤 목소리가 있어야 그게 행정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거의 100% 99%라고 해야 되나? 지자체나 아니면은 그 국가에서 나오는 돈으로 축제들이 네. 일어나고 네네. 그들이 고용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요.
1: 네.
0: 그렇죠. 그 단가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급되는 어떤 비용들이
1: 없어요.
0: 아예 없어요. 네.
1: 그냥 와서 해달라는 데도 있고.
0: 아. 네. 왜 그러지? 네. 자기들도 돈 벌
1: 보조 보조금 지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들이
0: 그
1: 있잖아요.
0: 저번에 저희 원도심 활동가가 나와서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기획을 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하나도 책정되지 않는다. 네네네. 그 재료비에 묻어가지고 녹여서 봤는데 그것도 사실 사실과도 맞지 않고 너무 사실 모멸감을 느낀다.
1: 네, 뭐 보조금 지출 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0: 그게 바뀌어야겠네요.
1: 아니 그게 없어져.
0: 좋아요. 이 방송을 혹시 어떤 권한과 책임 있는 분들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1: 아니, 그걸 기획하는. 산출 내역서만 보면 되지 왜 거기 국가에서 그걸 지침을 왜 내리는지
0: 알겠어요. 저희 그러면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또 시간이 또 모자라요. 그럼 마지막 질문 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드릴게요. 네. 전주 토박이시고 네. 전주 완주 이쪽 지역에서만 거의 지금 가까이 계속 살아오고 계시고 네. 이제 대중문화라던가 어떤 대중예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쨌든 전주는 아주 로컬이란 말이에요. 요즘에 뭐 로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흐름도 있지만 그래도 서울 수도권에 비교했을 때 이 지역 안에 살면서 감독님이 생각하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전주이기 때문에 내가 더 좋다고 느끼는 거. 하지만 전주여서 안 된다고 느끼는 것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왜 나는 전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나랑 연결해서
1: 이걸 그냥 짧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전주가 될 것 같고요.
0: 될 것 같다.
1: 네.
0: 지금은 네. 잘 좀 부족하지만
1: 아, 부족한가요?
0: 아니에요? 제가? 아, 아니 잘 되고 있어요?
1: 아, 잘 되고 아니, 뭐... 잘 하고 해왔어요. 잘
0: 아,
1: 해왔고요.
0: 네, 네, 네, 네.
1: 부족하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쨌든 저도 예술가가 있어야
0: 네.
1: 삶의 영이 되는 거고 또 네. 예술가가 있어야 시민들도 뭔가 더 뭐라고 해야 돼? 그거 뭐라고 하죠? 이거. 좋은 어떤
0: 삶의 질이 높아질 수
1: 있죠. 기도 하고 네. 하는 것처럼 이게 다 순환 좋은 어떤 선순환적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리고 아 전주는 다른 데보다 좀 더 빨리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다른 데서 못하는 걸 여기서는 할 수 있지 않을까.
0: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나 이유가 뭘까요? 전주는 되겠다.
1: 아니 이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예술가들을 이렇게 보고 있자면은
0: 될 것 같아요.
1: 좋아, 네, 될 것 같아. 이게 막이야, 막이 너무 막 이걸 어떻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제가 딱 봐봐요. 아 이것도 흥분되네. 이게 뭐냐면요. 제가 모의장을 이렇게 네. 하려고 할 때 네. 100이면 100 반대를 했거든요.
0: 네. 안 될 거다.
1: 응. 가끔 저도 지금 막 이렇게 상태를 보면은
0: 네.
1: 아, 그들 말을 들을 거예요. 생각도 있어요. 아, 생각이 들을 때도 가끔. 가끔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네. 아직 1년이 안 지나가지고, 예, 들을 때가 있겠죠.
0: 뭐 잘 안 될 때.
1: 네, 그러겠죠. 이제 월급 줘야 될 때, 뭐 그런 때들이죠. 그런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또, 이게 될 것 같은데, 또,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그러면서 내가 뭐, 54년을 살아왔는데.
0: 네.
1: 네.
0: 그 본인이,
1: 아니,
0: 본인이 생각하시기엔 어쨌든 지금까지 밟아온 경로가, 경로를 네. 평가해봤을 때, 그래도 성장해왔다.
1: 네.
0: 조금씩 점점 나아져왔다. 진전이 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걸까요?
1: 아니, 아까 말했듯이 그게 사회가 좋아져서 그랬을 수도 있기도 하고, 예, 뭐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냥 멋있는 말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0: 저희가 우선, 다음번에 네. 한 세 번 정도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어요. 왜 오늘 하고 싶은데 못하신 얘기가 너무 많을 거라 제가 알고 있고요.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데 못하고 빼먹은 질문도 너무 많고 또 대화하면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들이 되게 질문이 많이 생겨서
1: 네.
0: 저희가 이 방송 도시 이야기 안에서 뭐 이제 이 코너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다시 한번 모실게요. 그럼 짧게, 진짜 짧게 한마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마지막 네네.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1: 무의장 많이 와야죠.
0: 무의장. 남부시장.
1: 예. 네. 네. 거기에 있는. 많이 와서 공연도 좀 즐기시고, 지역 팀들, 어쨌든.
0: 네.
1: 예. 네. 아, 아까 그 얘기, 지금. 56분 좀 남았네요.
0: 그럼 끝곡을 들을 시간이 좀 부족해요.
1: 이거 중간에 자르면 돼요.
0: 알았어요.
1: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0: 아, 네.
1: 예술?
0: 네.
1: 플러스?
0: 네.
1: 로컬?
0: 네.
1: 하면 드는 생각이, 된다, 안 된다?
0: 이거는, 오, 예술, 로컬, 된다, 안 된다? 너무 잘 이게 모르겠어요.
1: 어떻게 보면은,
0: 네.
1: 가장 힘든 단어를 제가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0: 저희가 로컬주의자긴 한데,
1: 네.
0: 예술을 사실 로컬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네. 사실 그게 더 어렵고 앞으로 고민 제가 해볼게요 많이.
1: 두 개를 붙여놓은 게 딱 모의장이거든요.
0: 아, 네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1: 네.
0: 네.
1: 많이 와주시고
0: 오늘 못한 얘기 적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다음번에.
1: 아니,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세요.
0: 네, 그럴게요.
1: 아, 이게 막 너무 재밌고
0: 제가 한 시간
1: 웃겨가지고
0: 한 시간 제가 짧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면은 저 이제 마지막 곡 들으면서 오늘 방송 정리할게요.
1: 네. 뭔 노래인가요?
0: 내일부터 웃자 들을까요?
1: 아, 네네.
0: 네.

우리 사회의 예술과 사회적 가치가 경제적으로 지속될 수 있다고, 지속되면 좋겠다고 바라는 것과 그것을 지켜내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의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상현 감독님은 끊임없이 몸으로, 장면으로, 다양한 실험과 결과로 지역 예술의 지속성과 확장을 위해서 애써오셨는데요. 우리 지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도시의 예술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향유할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끝곡으로 감독님이 기획하신 크리에이티브 프로젝트 두 번째 노래가 아니고 내일부터 웃자 라고 크림 밴드의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다음 달 또 더욱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시이야기 전주하나 제작의 JK 진행의 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주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를 하였습니다. 원하시는 결과가 나오셨는지요? 이미 결과는 나왔고요. 내가 원하든 그렇지 않았든 선택받은 사람과 함께 서로 혼연일체가 되는 그런 전라북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변화와 길을 같이 갔으면 싶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배낭여 잠시 후 뵙겠습니다.

네.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정세랑 작가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성으로 돌아오다는 김무원이 죽고 나서 큰아들 지율이 불교로 입가를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옥화가 작지 않게 놀라지요. 그리고 지율이 몸이 회복이 많이 되었다는 것을 옥화가 알고서 크게 분노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157쪽부터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 놈은 나를 안을 수 있으면서 앉지 않았어. 내 놈은 내내 다른 뜻을 품고 있었어. 내 놈을 기다리고 내 놈을 구안하고 내 놈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나를 한 번도 마땅히 대해준 적이 없었어. 옥화의 말들은 지율만이 들어야 했던 말들이었다. 그 자리 나머지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들어버린 바람에 주춤거리며 물러서는 자세들을 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일어서서 그 방을 나가고 싶은 것처럼 보였다. 그중 자은과 인곤이야말로 으뜸으로 불편한 사람들이었다. 누군지도 모를 바깥 사람들 앞에서 이토록 내밀한 이야기가 나오고 말다니. 자은은 죄책감이 들어 헛기침을 했다. 옥화는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았고 지우를 내려다보며 하고 높게 웃기까지 했다. 이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나를 떠나보낼 명분을 기다린 거야. 그리고 냉큼 생생하고 예쁘다. 생생하고 예쁘다고 한 다음 다른 낭군을 만나라 하는 게 말이 될성 싶으냐? 이 돌아버린 놈이 직구석. 내가 없으면 굴러가긴 할 줄 알고 내가 대문을 나서자마자 추춧돌부터 부서질 것이다. 이 덕을 모르는 자야. 옥화가 몇 번이고 칼을 다시 내리쳤고 지열은 얼굴에 마르 조각이 튀어도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였다. 화가 난 옥화가 지율의 옷을 베었을 때는 다들 움찔했지만 옷 안쪽 금갑은 칼을 잘 튕겨내

가까이 내려다보았다. 지율이 금갑을 벗어 누이가 부른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던 것이다. 등 부분에 분명하게 글자가 있었다. 10개였군요. 이토록 늘 보는 글자였다니 인군이 허탈한 모양이었다. 그것은 대단한 사리가 담긴 말이 아니다. 단순한 설명의 글자였다. 판과 판이 겹친 부분에 홈곁에 그 부분을 손바닥으로 누르면 잘 분리된다고 전하고 싶었던 장인의 배려 섞인 표시였다. 아니, 왜 도훈이스는 개를 쓰시지 않고? 덕분에 온갖 흉한 글자들을 떠올리고 말았나 보군. 세 사람이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울은 금급 없이도 앉는 것이 편안해 보였다. 그동안 다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의 심정을 헤아리기 어려웠다. 언제 나오셨습니까? 자은이 물어도 고개를 들지 않았다. 자은은 지울의 숙인 이마와 눈가에 떠오른 수치심을 확인하고 의아해졌다. 수치심을 쉬이 숨기지 못하는 지울이 그 중대한 비밀을 어떻게 숨기고 있었던 것일까? 작년쯤 등뼈 아래쪽이 가끔 찌릿찌릿하더니 그 느낌이 위로 점점 올라오고 어느새 조금씩 움직임이 쉬워지고 힘도 붙게 되었습니다.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나으셨다는 것 또 누가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눈치채고 있었던 듯하지만요. 도저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친 저를 돌보시는 것으로 아버지가 그나마 모든 걸 저버리시려는 욕망을 누그러뜨리고 계시다고 느꼈기에 낫고 나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았다고 말씀드리면 물론 겉으로는 기뻐하셨겠지만 속으로는 더 스스로를 괴롭히셨을 겁니다. 비틀린 이야기였다. 전쟁에서 다친 몸이 기대하지 않고 있을 때 천천히 나았는데 그 사실을 전할 수 없었던 부자 사이라니 서로에 대한 아낌이 없던 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얽매려던 것도 아니었을 텐데 매초성에서 살아나온 후로 비틀려 버리고 말았다. 오카님이 금갑을 입혀주시던 게 아닙니까? 두 분의 방을 보고는 그렇게 여겼습니다. 처음에는 늘 아내가 아침 저녁으로 금갑을 입히고 벗겨주었습니다만 사이가 멀어진 뒤로는 오카는 지율을 연모했고 지율은 그 마음을 돌려주지 못했을 것이다. 전쟁 때문이었는지 사열택을 그림자 속에 두었던 독군 때문이었는지 자기 옷을 입고 퇴실 죽은 해요 때문이었는지 짚어 말하기는 어려우리라. 애초에 급피한 혼인이었습니다. 전장으로 떠나는 젊은이들 때문에 그런 혼인이 흔할 때였지요. 죽을지도 모를 길을 떠나기 전에 혼인이나 시켜주자는 풍조가 있어. 많이들 그렇게 혼인하였지만 제안이 왔을 때 저도 아버지도 망설였습니다. 서랍벌에 누군가 있어 몸살이고 싶지 않았고 또 제가 죽어 누군가를 뒤에 남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쪽에서 차일 피일 회피하자 자연이 없었던 이야기가 되려고 할 즈음에 본인이 직접 이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오카님이 직접요?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요? 인곤이 지울의 이야기에 빠지고 말았다. 격한 이야기를 좋아해서는. 한낮에 종 하나만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저를 불러내 똑바로 보며 전쟁이 아니었더라도 나와 맺어지고 싶었노라고 왜 미적거리며 이를 성사시키지 않는 것이냐고 따져물었지요. 지율이 그때 우화를 떠올리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랬던 우화가 칼을 들어 지율을 내리쳤다. 정말 다치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지울의 거짓말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 거짓말은 독군을 위한 거짓말이었다.

깊이 사랑하는 지울이 자진하여 포박당한 채로 있는 것이 끔찍하여 그 아버지를 죽여버렸나. 깊다 못해 독한 사랑은 그런 일을 가능하기도 하지 않는가. 입고 벗는 것을 도와주지 않으셨다 해도 금갑을 걸어두는 방이 두 분 방 사이에 있으니 옥하님은 언제든 금갑에 손을 대실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자은이 물었다. 아버지와 제가 전쟁터를 떠도는 동안 집안을 지킨 사람입니다. 사나는 이 집을 떠났고 기차는 어렸지요. 제가 엉망진창으로 돌아왔을 때는 내내 돌보아 주었습니다. 몸을 추스렸던 동안은 기억조차 희미합니다. 응당 아내를 바라보았어야 했으나 마음이 다른 곳을 떠돌았습니다. 그 일을 의롭게 두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아까처럼 정면으로 내지를 사람이지 요사한 방식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지는 않아도 아끼기는 하는 듯 지율이 오카를 두둔했다. 오카와 사이가 멀어지고 나서부터 오카가 지율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이 어색해지고 말았다. 혹은 지율이 오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없어 괴로운 나머지 오카에게 금갑을 맡기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자유로운 아버지 독군이 그 역할을 대신 맡았다. 독군은 거의 매일 금갑을 만졌을 것이다. 그걸 아는 누군가가 힘주어 열고 닫는 부분에 독을 발랐다. 글씨가 희미하게 손바닥에 남은 것은 처음 써보는 독을 몰라 벌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알았다면 요철 부분을 피해 발랐을까? 이제 그 요사함을 가리지 않고 말하기로 하지요. 독이란 걸 지울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금갑의 등에 그 글자가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던 거지요? 왜 다른 분들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며칠 전에야 깨달았습니다. 뒷면은 볼 일이 드물었고 항상 입고 있으니 오히려 입고 있었습니다. 지율은 누가 보아도 우기고 있었다. 금갑에 독을 바른 자가 지율님의 몸이 나은 것을 알고 있었다면 몸에 금갑을 들어올리고 다룰 힘이 돌아왔다는 걸 알았다면 지율님이 독군님 대신 독에 당해도 상관없대 애긴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를 보호하시는 겁니까? 자은의 말은 지율의 눈을 흔들리게 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자은의 말이 타당하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뜻을 바꾸지 않았다. 지울에게 아주 가까운 사람 혹은 지울이 빚을 졌다 여기는 사람, 무엇보다 지울의 금갑을 만져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지울은 독군이 금갑을 다루었노라고 했지만 매번 독군이 했을 리 없다. 집안의 어른이 그렇게까지는 그렇다고 그 일을 아무에게나 시킬까? 돌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이 맡을까? 전장에 다녀온 장자의 벗은 몸, 흉터가 큰 몸을 번번이 다른 사람이 지율의 말을 믿고 오카를 제어할 수 있다면 형제인 기창과 함께 싸운 중봉, 두섭은 그 역할을 맡은 것이 자연스러운 일들이다. 독버섯에 대한 흔치 않고 난해한 글을 읽고 이해한 사람, 중봉이 여기서 재해진다. 그 필요한 재료를 구하기 위해 바깥 출입이 쉬운 사람, 기창과 두섭 모두 가능하다. 사일택을 대신 이끌고 있는 어린 동생, 은인이자 해유의 아버지, 지율은 어떤 마음으로 죄를 덮고 있는 것일까? 사천왕사와 독군 사이의 약조를 미리 알 수 있었던 사람일까? 그 급박함이 독설자를 움직였다면 어떻게 미리 알았나? 독군을 절에 수행했나? 사천왕사 안에 누군가가 몰래 전했나? 아니면 독군이 의논하고자 따로 얘기해 주었을 수도, 엿들은 누군가가 고했을 수도 있다. 엿들은 자가 고했다면 의지를 잃은 가신보다는 기찬 쪽이, 집과 재산에 깊이 관여하는 기찬 쪽이 더.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났다.
말울음이 들렸다. 시간을 끄셨군요. 자은의 말에 지혈이 흘끗 창문 밖을 보았다. 오카와의 혼인까지 되돌아가는 것은 이상이 여겼어야 했다. 뭐? 인곤이 놀라 자세를 바꾸었다. 자은은 인곤에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었다.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갔다. 기차님이다!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 다른 이일 수가 없었다. 이 집안의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기찬뿐이었다. 집과 식음을 가장 잃고 싶지 않은 이도 나이가 어려서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해도 끝없이 없는 사람 취급당했던 막내 아들. 그가 말에 올라타 대문을 향하고 있었다. 자은과 인곤이 지율과 독대를 시작할 때 들켰다는 것을 깨닫고서 늦었어. 아무도 기찬을 막을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말을 피해 양옆으로 물러섰다. 좁은 곳에서 주인이 지시해 힘차게 움직이는 좋은 말이었다. 중봉과 두섭의 얼굴에는 뒤늦은 이해의 기미가 떠오르고 있었으나 망연하게 기찬을 멈추기는 어려워 보였다. 사나는 울고 있었다. 급박한 순간에도 그 눈물이 보였다. 이것은 사나가 자원을 통해 알아내길 원했던 결과가 아닐 것이다. 대문을 지나기 위해 기찬이 몸을 더 말에 바짝 붙였다. 가는구나. 잡을 수 없겠구나. 포기했을 때 약야가 대문 뒤에서 뛰어올랐다. 내 이놈! 석장을 휘둘러 기찬을 말에서 떨어뜨렸다. 약야도 놀란 말에 채일 뻔했으나 날랐게 피했다. 보았느냐, 나의 날렘을 하는 양 자은과 인곤 쪽을 향해 덕지댔다.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님. 중봉과 두섭이 얼른 대문을 굳게 닫았다. 야가가 뛰어와 숨이 차 있는 자은과 인곤에게 한 번 더 물었다. 틀림이 없나? 스님이 틀리길 바라며 묻는 걸 알면서도 자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닥에 떨어져 신음하던 기찬이 몸을 튕기듯 일으켜 다시 도망치려 하는 걸 인곤이 붙들고 늘어졌다. 힘이 달리는 듯 보여 얼른 자은이 가세했다. 흥분에 위험해진 말을 진정시킨 것은 더 이상 근갑을 입지 않은 지울이었다. 지울의 포기한 얼굴을 보며 기찬을 꿇어 앉혔다.

많은 사람에게 작은 덕이라도 베푸는 가치 있는 삶은 연습이 필요할까요?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가치 있게 정성껏 보내시고요. 함께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같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이 밤은 너무나 아려워. 사랑은 훨씬 더 아려워. 돈이 많으면 안 아려워. 돈이 없어 마음이 아려워.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우리만으면 좋겠어.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 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 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 예술, 문화 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 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 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난 몇 주 동안 온 나라가 선거운동의 열기로 들썩였습니다. 유행가 리듬에 어떤 후보의 이름이 섞여 동네 여기저기로 울려 퍼지기도 하고, 차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마다 자리를 잡고 연신 폴더 인사를 하고, 또 누군가는 지나가는 사람마다 눈을 맞추며 악수를 건네고 명함을 나눠주면서 시선을 붙잡기 위해 애쓰기도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 번쯤 마주치셨겠지요? 네, 오늘이 바로 6.3 지방선거입니다. 이미 각 지역의 투표소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둘러 투표를 마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집에서 쉬다가 늦지막히 나가봐야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지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이런저런 공약 중에 노동공약 기억 남는 게 있으신가요? 공약을 진짜 권리로 만드는 건 일하는 우리들의 투표 참여입니다. 정치가 당장 우리의 일상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날도 있지요. 그럼에도 우리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야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정책에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요? 132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1과 3 이야기 132 라디오 진행을 맡고 있는 유기만이라고 합니다. 이번 132 라디오는 6.3 지방선거 전에 녹화되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132 라디오 첫 번째 코너 이슈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달 지역 노동 이슈를 언론을 통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비카인즈라는 뉴스 분석 사이트에 등록되어 있는 전북 지역 신문사 외에 다양한 지역 뉴스를 짚어보고 뉴스 이면의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2026년 5월 한 달 주요 이슈가 되었던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오영수 센터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반갑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날씨가 부쩍 더워요.
4: 네, 엄청 덥습니다.
5: 지구가 너무 뜨거운 것 같아요.
4: 네, 네. 6월 같은 날씨예요. 네. 네. 그 지난 한 달 뭐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나요?
5: 네, 오늘 노동 뉴스 진짜 노동자였던 삶의 냄새, 땀방울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전북 지역 고용시장 이야기인데요. 아마 네. 곧 이후에 방송이 될 것 같은데, 통계를만 보면 4월 기준 전북 취업자 수가 지난해보다 2만 2천 명이 늘어서 2024년 수준으로 회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4: 아, 네. 네. 취업자는 2만 명 늘었다.
5: 그렇죠.
4: 24년
5: 속을 들여다보면 네. 조금 다릅니다. 주당 17시간 미만 초단기간 취업자는 2만 5천 명이 늘어나고, 아. 그런데 45에서 53, 3시간 취업자는 2만 6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4: 네.
5: 그래서 임금 노동자가 늘기는 했는데, 예, 임시 노동자이고 상용직은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4: 단시간 노동자 중심으로 많이 늘고 이제 전일 이제 노동자들에게
5: 그렇죠. 실질적인 예, 안정적인 줄었다는 네, 얘기인데요.
4: 네.
5: 그리고 또 전주시 평균 임금이 10.6% 올라서 도내 최고를 기록하긴 했는데
4: 네.
5: 노동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 10명 중 7명이 비정규직이고 또 그중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습니다.
6: 네.
5: 특히 그 29세 이하 청년층이 1인 자영업자가 무려 254%나 늘어났다는 건데요.
6: 네.
5: 이 청년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6: 네.
5: 뭐 배달 라이드라든가 플랫폼 노동 같은 어떤 강요된 사장이
6: 네.
5: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또 여성 노동자 또한 15시간 미만 쪼개기 구인이 이제 늘어나서 비중이 15%나 늘어난 그래서 양질의 어떤 노동 어떤 조건이라기보다는 뭐 수는 늘어났지만 노동 현장은 매우 열악하다 네. 이 말씀을 드립니다.
6: 아이고, 그렇군요. 오늘 전지적 노동자 시점에서 이제 고용 동향을 살펴볼 텐데 일단 이제 잠시 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고요.
5: 예.
6: 다음 소식 전해 주십시오.
5: 예. 두 번째는 전북 자치도와 전북 노동권익센터가 편의점 업계와 손을 잡고 5월부터 11월까지 이전 노동자 연계형 쉼터
6: 네.
5: 10곳을 운영합니다.
6: 연계형 쉼터라는 거는 이제 편의점을
5: 그렇죠.
6: 쉼터로 활용한다는 거죠.
5: 예, 전주에 5곳,
6: 네.
5: 그다음에 완주 2곳, 익산 2곳, 김제 1곳인데요.
6: 네.
5: 이제 이곳에 방문을 해서 명단에 서명을 하시면 그 매월 비치된 기프트 카드로 음료 한 잔을 무료로 받으면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6: 아 그렇군요.
5: 예.
6: 일단은 좋은 소식인데 전주 다섯 곳이 어느 곳인지 혹시
5: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주 다섯 곳은 중화산동, 도청사랑, CU 중화산동이죠.
6: 네, CU, CU와 주로 CU와
5: 그렇죠.
6: 지금 전주는 하고 있네요.
5: 송천제일, 서신미소점,
6: 네.
5: 그다음에 세븐일레븐 전주 뉴타운점.
6: 네, 아 라이더 분들 듣고 계시면
5: 네, 네. 참고를 하셔서 꼭 방문해서 네. 네, 음료 한 잔씩 이렇게 드시고 하시면 좋겠고 어쨌든 길 위에가 곧 일터인 분들이잖아요.
6: 네, 라이더 대리기사 이렇게
5: 그렇죠.
6: 네.
5: 한여름 폭염과 폭우를 피할 공간은 이게 복지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잖아요. 네, 비록 지금은 편의점 열 곳인데요, 이 작은 쉼터가 도래 곳곳에 좀 촘촘히 확대돼서 우리 이동 노동자들의 땀을
6: 네.
5: 식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 아, 좋은. 매월 20만 원인데
5: 예.
6: 이게 이제 소진되면은 안 돼요.
5: 안 되잖아요.
6: 그래서 막 조기에 소진되는 네. 편의점도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5: 예.
6: 그래서 아마 이제 6월 이 방송 들으면 6월 초에 나갈 건데 예. 네. 더 더워지니까
5: 예.
6: 또 쉬더라도 이렇게 음료 한 잔 편하게 마시고 눈치 안 보고 이제
5: 쉴 수 있도록
6: 예. 그런 편의점 전주 연계형 쉼터 많은 네.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5: 네.
6: 좋은 소식입니다.
5: 세 번째 소식은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조합원 1,205명을 대상으로 전북도가 먼저 해야 할 노동 정책을 조사를 했습니다.
6: 네. 네.
5: 그래서 노동자들이 꼽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뭐냐? 라는 질문에 1위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및 휴일 공휴일 수당 지원이 1위를
6: 네.
5: 차지했습니다.
6: 그렇군요.
5: 아마 이것은 그 법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6: 네.
5: 서름이 반영된 결과 아닌가 네. 싶습니다.
6: 아, 그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저희한테 상담이 오는 경우도 꽤
5: 많죠.
6: 예, 있는데
5: 네.
6: 역시나 이제 진짜 고르게 법이 적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군요.
5: 사실은 절박한 곳이 사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든요.
6: 그렇긴 네. 하죠. 예, 예, 맞습니다.
5: 두 번째는 그 2위는 산재 임금 체불 또 근로 감독권의 지방 이양이
6: 네. 예,
5: 차지했습니다. 아마 이건 가까운 곳에서
6: 네.
5: 뭔가 여러 가지 문제를 좀 신속하게
6: 네.
5: 예, 풀어가기를 바라는 우리 노동자들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6: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전북도도 이제 하반기부터 네. 근로감독 권한의 일부가 이제 전북도에 이양이 되잖아요.
5: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좀 기대가 도민들로 노동자들도 그런 기대가 좀 있나 봐요.
5: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왕 도입된 제도인 만큼 조금 좀 실효성 있는
6: 네네
5: 그런 제도 이행이 됐으면 철저한 좀 준비를 해서
6: 맞습니다.
5: 우리 노동자들이 효능감을 느끼는 네. 그런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 주 4일제 도입 그다음에 또 비정직 차별 해소
6: 네.
5: 뭐가 그 뒤를 이어서 차지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지금 기간이잖아요.
6: 네네, 네, 맞습니다.
5: 그래서 노동자가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외치지만 정작 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어쨌든 아픔을 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가고 어쨌든 노동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선거에 꼭 네. 참여를 해서 네.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 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이 공약이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투표 참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
5: 네,
6: 이런 게 진짜 네. 필요한데 어쨌든 이제 전북 지역의 노동자들이 이제 이렇게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것이니만큼 우리 이제 당선된 분들이 이런 것들을 실제로 정책화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5: 네, 하여튼 권리는 당사자들이
6: 네네네.
5: 적극적으로 나설 때
6: 그렇습니다.
5: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다.
6: 네,
5: 그건 맞습니다. 바로 선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6: 그렇죠.
5: 네. 네. 적극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이주 노동자 이야기인데요.
6: 빠지지 않죠.
5: 그렇죠.
6: 매달 사건이 있습니다.
5: 네. 네팔 출신 이주 노동자 A씨는 고용 허가제, 그 뭐 E9 비자라고 하던데요. 가족 동반이 안 된다며요.
6: 맞습니다. E9 네. 가족 동반이 안 되고
5: 지금
6: 있죠.
5: 8년째 타향살이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가족 못 본 지가 2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미등록 체류자가 된 분들이 고향조차 방문하지 못한다는
6: 그렇죠.
5: 것은 정말 이것은 아타까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6: 네.
5: 또 더 아픈 것은요. 고창의 한 축산 농장에서 일하다 일주일 만에 왼손 네. 손가락이 절단된 네팔 노동자 B씨의 이야기입니다.
6: 아, 네.
5: 사고만큼 더 아픈 것은 그 이유인데요.
6: 네.
5: 현행법상 5인 미만 농업사업장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아까 전 뉴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 농업사업장은 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6: 가입이 이제 의무가
5: 의무가 아니다 보니까 네. 농장주가 이제 필수로 가입해야 할 농업인 안전보험마저도 또 가입이 또 안 돼가지고.
6: 아, 네. 아이고.
5: 예.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신청을 반려했고.
6: 네.
5: 그래서 지금 치료비 문제라든가 또 그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해고 통보 또 기숙사 퇴거까지
6: 네.
5: 있었거든요.
6: 아이고. 네. 네.
5: 그래서 지금 소송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6: 네.
5: 너무 안타까운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 아,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전에 전해주신 이야기는 네. 이제 5월에 가정의 달이니까
5: 네.
6: 사실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가지고
5: 네. 그렇죠.
6: 이제 한국에서 이제 가족 동반을 좀 허가해달라는 이나인의 요구들이 네. 많이 있었는데
5: 그러니까요.
6: 여러 비자 중에 가족 동반이 허가되는 비자도 있는데 네. 이제 여기 이제
5: 이나인
6: 이나인은 안 되고 있어가지고
5: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6: 이제 요즘은 이제 연장하면 네. 최장
5: 9년까지 가는 거죠.
6: 이제 예, 네. 있을 수 있거든요.
5: 근데 계속 가족 이 못 들어오게 되면은 잘못하면 못 볼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6: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소식을 전해 주신 것 같고.
5: 예. 어쨌든 이제, 우리 농촌 또 그다음에 공장 이제 이주 농자 없으면 들어가지 않거든요.
6: 그럼요.
5: 예. 네, 그래서 뭐 K
6: 정말 그렇습니다.
5: K 농촌의 구원투수라 이렇게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6: 맞습니다.
5: 예. 네, 일하다가 다치면 소모품처럼 네. 이렇게 버리는 것은 에, 글로벌 전북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권리는 국적을
6: 네.
5: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을 때 법령의 허점을 핑계대는 비정한 제도는 당장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6: 제일 이게 산재 이게 참 이게
5: 너무 안타까워요.
6: 농업에 그 대한 이게 빨리 시정돼야 되는 문제고 저희도 이제 저희 단체도 몇 번 이게 이제 이런 그 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는데 이제 제대로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사실 이거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농장주도 보험 처리하면은 너무나 이제 가벼운 문제인데
5: 그렇죠.
6: 이게 이제 복잡하게 만든 거죠. 치료를 네. 치료비를 또 지불하고 그러려면 맞아요. 심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재기간에 임금도 어쨌든 근로기준법상 주게 돼 있는데
5: 그렇죠, 그렇죠.
6: 보험으로 안 되니까 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농장주분들도 생각을 진짜 많이 바꿔가지고 네. 어쨌든 보험은 진짜 가입을 해야 된다.
5: 맞습니다. 제도적인 어떤 그런 조치도 필요하지만 농장주의 인식도
6: 네.
5: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6: 맞습니다.
5: 그래서 그래야 우리 농촌 어떤 그 노동 문제도 네. 좀 보드랍게 좀 해결될 네. 수 있지 않을까.
6: 지금 해마다 네. 막
5: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6: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느는 것보다 정책이 따라가는 속도가 너무 더뎌가지고
5: 맞습니다.
6: 정말 네. 진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할 때 좀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하고 네. 시행이 되지 않는 것에 희생자들이 또 이제
5: 맞습니다.
6: 작은 사업장의 이제 사업주이기도 하고 노동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5: 네. 어떤 지방정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좀 나섰으면 하는 네, 바람 네, 네. 간절합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6: 네.
5: 이것도 비슷한 얘기긴 한데 좀 좋은 얘기입니다.
6: 아 그렇습니까?
5: 정읍 씨가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 온 계절 노동자 143명을 네. 대상으로 인권 침해 여부와 또 고용주 네네네. 준수 사항을 네.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정읍에서 710여 명의 계절 근로자가 네. 농촌 인력 네. 인력난을 돕고 있는데요. 숙소 마련이 어렵거나 또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하루 단위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도 운영합니다.
6: 아, 네, 네.
5: 아주 굉장히
6: 네.
5: 예. 그래서 하루 인건비가 11만 원인데요.
6: 네.
5: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가 상생하는 모범 사례가 되기를 바랍니다.
6: 네. 아, 네. 이거 이제 사실 이제 저희도 네. 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구해 왔던 건데 인권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노동 환경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설문 조사를 한다니까 현장 점검을 한다니까 너무나 반가운 소식인데 이것도 이제 제대로 좀 이렇게 점검돼서 결과도 좀 발표됐으면 좋겠네요.
5: 아, 그렇죠. 그것도 네. 한번 연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인권보호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또 이탈을 막는 통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6: 네,
5: 안전한
6: 네.
5: 숙소, 네. 그다음에 정당한 대우, 네. 이런 신뢰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6: 네.
5: 농가의 책임 있는 고용 관행이 정착될 때 비로소 농촌 인력난도 근본적으로
6: 네.
5: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6: 그래도 이런 점검에 나섰다니 네. 너무 반가운 소식이고요. 네, 네 5월 달에 네. 이제 사실 선거여가지고 네. 노동 뉴스가 네. 그리고 또 삼성전자 뉴스에 막 가려져가지고
5: 그렇습니다.
6: 노동 뉴스가 지역 뉴스가 많지는 않는데 네. 사실 후보들이 그런 거를 막 적극적으로 공약화했다면 훨씬 더 많은 노동 뉴스가 있었겠죠.
5: 맞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뭐 노동 소식을 이렇게 나누면서
6: 네네.
5: 제 마음속에 계속 맴돌았던 단어는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는 결코 거창한 구호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다친 이의 손을 또 잡아주고 땀 흘려 일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보상해주고

0: 하기보다는 1년에 한 번씩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발표해서 비정규직과 취약노동자의 실태를 이렇게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에 에서 발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전라북도 노동권익센터의 노현정 정책국장님을 모시고 지역별 고용 동향상의 전북 지역의 고용 동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노현정입니다.
0: 네. 이걸 이제 해마다 해오고 계신데 잠깐 이 통계에 대해서 간단히 그래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저희 도센터가 2021년부터 지역별 고용조사의 원자료를 가공해서 전북 지역의 어떤 주요 노동 동향을 보고 형태로 발표해 왔고요. 근데 매년마다 이제 보고서를 내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서를 내는지 모르고 또 내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 많이 관심이 없으세요. 근데 지역의 어떤 노동 동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이제 실업률이나 많은 분들 생각하시기에 그냥 뭐 취업률, 실업률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 지역의 어떤 그 노동의 동향들을 살피지 않으면 어쨌든 뭐 지금 선거 기간이어가지고 뭐 많은 후보들이 뭐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지역이 어떻게 일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지역의 경제도 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황들을 매년마다 보고서를 내고 있고요. 또 우리 사회자 분이신 우리 유기만 국장님도 같이
0: 네,
1: 공동
0: 저도
1: 연구하고
0: 참여하고 있습니다.
1: 계시잖아요.
0: 네. 일단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 보고서는 볼수 있고,
1: 네, 볼수
0: 네.
1: 있습니다.
0: 그리고 또 요약본도 이제 살펴볼 수
1: 네,
0: 있고요.
1: 그렇습니다.
0: 주요하게는 이제 비정규직 취약노동자의 어떤 현황 분석, 임금, 노동시간의 변화, 이런 것이 이제 주된 어떤 내용일 텐데,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을 큰 변화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이제 노동 동향을 내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비정규직이 얼마나 돼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는 이제 저임금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취약 노동자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 비정규직의 규모를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전북 지역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 잘안 보이시겠지만 저희가 올해 이제 인포라고 하는 인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어떤 좀 시각적으로 통계를 잘볼수 있도록 자료집을 좀 구성을 해봤어요. 근데 워낙 잘들 안 보셔가지고 제가 A3로 한번 출력을 해봤습니다. 근데 여튼 전북 지역은 25년을 기준으로 해서 어쨌든 비정규직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전 24년도에 비해서 한 3%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고,
0: 14,000명
1: 네네, 그 정도
0: 감소했다고.
1: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국장님도 아시지만 국가 통계 중에 비정규직 규모를 내는 조사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경제활동 인구 조사상의 근로 형태별 조사에서 그 사실은 이제 국가가 그 이제 시군은 발표를 하지 않지만 전체 그 이제
0: 광역 시도,
1: 광역시도의 비정규직 규모를 매년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조사의 방식이 지역별 고용조사랑 다르긴 한데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지역별 고용조사상의 비정규직 규모는 사실 근로 형태별 조사상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약간 그 근로 형태별 그 비정규직 규모보다 다소 높습니다. 다소 높은데 일단은 이제
0: 특수고용이 포함되고 막
1: 네, 그렇죠.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근로 형태별 조사상의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규모는 24년도에 41%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2021년도부터 비교를 하면 소폭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고 나오긴 합니다. 근데 저희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저희도 감소하긴 했지만 저희는 한 58.3, 전반적으로 전체 퍼센테이지가 좀 여기 보시면 한 38.9%고요. 이제 성별로 따지면 여성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규모가 남성보다 한 높은데요. 그 작년은 다소 감소했어요. 네, 이제 감소해서 뭐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도에 여성 비정 규직은 다소 감소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일단은 뭐 통계 수치상으로는 네네. 반가운 소식인데 네네. 전국보다는 어쨌든 높고 네. 전북이 네. 감소하고 있더라도 네. 전국이

0: 8.2% 임금 노동자 중에 38.2%가 비정규직이고 전북은 41%로 나온다고 네. 하는 거죠.
1: 네.
0: 최근에는 또 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까지 포함하면 그 비정규직 규모가 점점점 늘고 있어서 사실 굉장히 이제 그 고전적인 의미의 비정규직 규모가 약간 좀 변해야 되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그런 특징이 있었군요. 그리고 또 혹시 더 뭐 비정규직 관련해 가지고
1: 네.
0: 그 연령대별 특징이라든지 아까 뭐 그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어떤 네. 특징들이 좀
1: 있습니까? 성별의 특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연령대별의 특징을 보셔야 돼요. 근데 전북 지역은 어쨌든 연령대별 비정규직에 누가 제일 많을 것 같으세요? 그냥 당연히 60대 이상의
0: 그렇죠. 그러니까
1: 그 고령의 연령층의 네. 비정규직이 무려 75%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 연령은 가장 이제 노동을 시작한 20대 연령이 33%입니다.
0: 아, 네.
1: 그 다음이 50대, 40대, 네. 30대 순이에요. 근데 전반적으로 제가 전체 비정규직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연령별로는 다 줄긴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전북 지역은 60대와 20대 비정규직 규모가 가장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해요.
0: 네, 네.
1: 근데 어쨌든 특히 이제 20, 30대는 비정규직 중에도 계약직만 무려 40% 이상이 증가했고 50대는 단시간 계약직, 60대는 단시간이 증가했어요.
0: 아.
1: 그래서 이제 전북 지역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료들을 검색해 보니까 전북 지역의 청년들의 고용을 하는 곳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혁신도시의 그런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0: 네,
1: 단시간
0: 네,
1: 뽑는
0: 네,
1: 뭐
0: 네.
1: 연금공단이나 농촌진흥청이나 네. 이런 데에서 약간 뭐 체험형 인턴이나 프로젝트성의 어떤 계약직 중심으로 20대가 는 게 아닐까. 2030의 어떤 계약직 비중이 늘어났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고령화가 되면서 저희 전북 지역의 가장 큰 문제는 40대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40대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물론 1인 가구 수도 많겠지만 가정을 꾸리고 있는 40대 연령층은 가정을 꾸려야 되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유출하는 경향성이 높아서 단시간 일자리도 그렇게 급감한 게 아닌가 좀 추정해봤습니다.
0: 네. 네. 그 저희 단체로도 이제 60대 고령층의 이제 상담도 좀 꽤 오거든요.
1: 네네.
0: 비정규직. 그리고 쪼개기 계약도 있고
1: 네.
0: 이제 초단시간 근데 여성분들은 초단시간 상담도 많은데 어쨌든 이제 비정규직이 줄긴 했는데 사실 청년층은 계약직이 증가했고 60세 이상은 단시간이 증가했다.
1: 네.
0: 이거는 약간 좀 살펴보면 이게 진짜 고용의 양극화 현상은
1: 네.
0: 여전히 진행 중인 거 아닌가
1: 네.
0: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제 연령별로 살펴봤는데
1: 네.
0: 이제 주로는 어떤 업종의 비정규직이 많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나요?
1: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제가 기억나는 걸 말씀드리면 그때는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이었거든요.
0: 네네네.
1: 근데 올해는 25년도 기준으로는 부동산업이 무려 57%가
0: 네.
1: 넘었고요. 그 다음이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 네.
1: 그 다음이 숙박 및 음식점업입니다.
0: 예상이 되는
1: 그쵸?
0: 업종들.
1: 그렇죠. 이 세 가지 업종이
0: 네.
1: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제 비정규직의 가장 비중이 1등이었다가 2등이었다가 3등으로
0: 네.
1: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제 보통 부동산업은 이제 그 이름 자체로
0: 네.
1: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공급하는
0: 네.
1: 업이고 보건업 같은 데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거주 복지시설의
0: 네.
1: 어떤 상담, 운영업,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시설. 관련한 업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뭐 숙박 음식점업은 민박업소나 이런
0: 네.
1: 음식점을 운영하는 곳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산업으로 뭐죠? 규모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는 매년 거의 10년 이상 1등하고 있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전북 지역은 45%가 비정규직이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종사자, 그다음이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순입니다.
0: 네.
1: 그리고 전년 대비로 가장 높게 나타났던 건 농림업의 숙련 종사자, 그다음에 관리자, 사무 종사자 순인데요.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도대체 어떤 직종이 포함되었는지를 보니까 말 그대로 현장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시는 분들, 또 청소, 경비,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 또는 가사 보조나 또는 육아 또는 농림업에서 단순한 노무 일을 하시는 분들을 이 단순 노무 종사자에 포함됐다라고 할 수 있고요. 서비스 종사자는 말은 서비스지만 우리가 흔히 주변에 있는 요양보호사나 네. 또는 간병 하시는 네. 분들, 양육, 육아도우미 또는 검침원들 또 주차관리, 배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이런 일을 하는 곳에서 비정규직이 매우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네. 네. 그 이제 전에 단시간 노동자가 네. 많이 늘었다고 했고 통계상으로도 이제 지금 전국 통계로도 초단시간 노동자가 네. 더 증가하고 있다고 이제 방송에도 나왔었는데 네. 이제 초단시간 노동자는 이제 15시간 미만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를 지칭한 말이잖아요. 네. 여기는 어떻습니까? 이 통계가.
1: 여기도 아까 이제 비정규직 비중이 여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이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중에 노동자의 비중은 여성이 무려 남성보다 2배 이상 한 4만 6천 명 정도로 네. 추정이 됐고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여성이 71% 정도가 돼요.
0: 전체 초단시간 그렇죠. 노동 중에.
1: 노동자 중에.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의 규모 차이가 한 2만 7천 명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근데 왜 이럴까? 이것도 이제 아까 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어쨌든 요양보호사나 아이 돌봄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나 뭐 장애활동 지원사 이런 분들도 대부분 정부 지원 사업인데 굉장히 단시간 하루에 두세 시간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한 이런 여성의 비중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고요. 또 예를 들면 20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커피숍이나 대학교 안에 상권 안에서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5시간 미만의 어떤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배제되면서 어떤 비중도 높아진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추정을 해봤습니다.
0: 아니 네. 추정이 아니고 사실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주휴수당 안 주려고 1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경우가 정말 네. 요양보호 기관도 있고 네. 강사분들도 예, 공공기관에서도 네. 아예 제가 그 공고문에 네. 뭐 14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계약을 하라고 예, 아. 공고 지침을 내리는 네. 것도 최근에 상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 지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뭐 그 정도 시간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예 그냥 세팅을 더 일해 줄 수 있지만 이 뭔가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위해서 초단 시간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분별하게 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인데 통계상으로도 이게 나왔네요. 네, 갈수록 그렇습니다. 증가하고 있다는 네. 게 참 슬픕니다. 그래서 이 초단 시간 노동자도 뭐 차별 없이 뭐 그런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국정 목표가 비정규직 공정수당, 네, 공정임금제잖아요. 네, 네. 네. 이런 것도 이제 사실 그런 어떤 것들이 반영되면 빨리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청취자 중에 이제 이런 것을 대놓고 초단시간 15시간 이하로 막 근로계약을 강요하는 분 있으면 저희들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들이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런 불합리함들이 좀 발생하고 있고 물론 익명과 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25년도 최저시급 1만 원이 이제 넘었잖아요. 그렇죠. 실질 최저임금 근데 인상률은 마이너스라고요.
1: 네, 여러분들이 통장에 받으시는 임금과 달리 그 우리가 그거 그런 임금, 그러니까 통장에 들어온 임금을 명목 임금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해 소비자 물가가 오르잖아요.
0: 그렇죠.
1: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 소비자 물가를 대비했을 때 계산을 하는 임금이 실질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임금 명목 임금이지만 내 돈으로 예를 들면 콩나물 하나 샀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살 수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걸 실질 네. 임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가 그 최저시급이 도입된 지 몇 년 만에 만 원으로 도입됐냐면 찾아보니까 한 37년 만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 원이 돼서 기뻐했지만 소비자 물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평균 임금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가 그 임금 안에서 계속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2014년부터 25년까지의 전북 지역의 평균 임금이에요. 한 14년에 비해서 한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그 올해 저희의 전북 지역의 명목 임금은 여성 남성 포함해서 282만 원입니다. 네. 이거를 소비자 물가 지수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떨어지냐면 무려 240만 원대로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실제 한 달에 280만 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실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24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이 전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 올랐으니까. 오르고 있어요. 근데 네. 2023년도부터 무려 1% 이상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르다 보니까 최저임금의 실질 인상률도 하락하는 거죠. 네. 그래서 25년도가 마이너스 0.4%로 실질 임금의 소비자 최저임금 인상률이 하락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제 전에 질문한 것과 연동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올랐어 너무 기뻤지만 실제 받는 임금으로는 구매력이 저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 같은 비정규직 비중도 높고 초단 시간의 비중도 높은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다른 그렇죠. 직종보다. 네. 그래서 이 실질임금의 하락이 이 생계 위협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제 200만 원에서 뭐 210만 원으로 월급은 올랐지만 네. 200만 원일 때보다 살 게 더 줄어든 거죠. 네, 물가가 거죠. 올라서 네네. 그래서 이제 명목 임금은 200에서 210만 원이 된 거지만 구매 능력은 200만 원보다 적어진 네. 막 190만 원 정도 되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가 되었다. 네, 이런 네. 뜻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사실 물가가 오르고 이게 끝없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네. 뭐 정부가 뭐 고유가 지원금도 주고 있지만 사실 한 그런 어떤 고유가 지원금으로만 물가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또 이제 최저임금을 참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는데 우리의 이 갈수록 커지는 이 양극화 소득 격차 이거 진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데요.
1: 네.
0: 아, 참 빨리 이런 어떤 것들이 좀 정상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정상화 중에 우리나라가 역대로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또 성별임금 격차인데
1: 네, OECD 국가 중에 네. 한 거의 15년 이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별임금 격차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네. 이런 공직사회나 네. 뭐 이런 데서는 이제 사실 차별이 그렇게 임금 격차가 이제 있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1: 네.
0: 초단 시간이 많아지고 네. 비정규직 비율이 높고 이런 그리고 네. 여성 직종 중에 네. 여성이 많은 직종이 이제 계속 최저임금에 묶여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더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그 지금 해소를 못하는 어떤 걸림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올해는 어떤 상황인가요?
1: 이제 여기 그림으로 이제 네. 성별을 표현했는데 뭐 이제 멀리서 보여서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이제 녹색이 남성이고 보라색이 여성인데요. 25년도에 남성의 임금은 335만 원이에요. 네, 네. 전북이. 여성은 287만 원입니다.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한 거의 100만 원 네. 이상의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제도 지역에서 뭐 성별임금 격차 관련해가지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지역에서. 네. 그러니까 여성의 임금이 무슨 이유로 성별이라는 이유로 100만 원의 차이가 물 10년 이상 계속 100만 원의 범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한 남성이 100만 원을 받을 때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할 때 여성은 한 66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0: 네, 그것도 네. 조금씩 개선이 됐네요. 24년에는 그래도 65.3%?
1: 네, 더 늘어났죠.
0: 24년에는 65%?
1: 그러다가 다시 66.9%로 네, 올랐습니다.
0: 66.9%로 네. 약간 격차는 조금 네. 조금씩 줄어왔다는 거잖아요.
1: 네, 네.
0: 네.
1: 근데 그래. 이제 이걸 실질 임금으로 계산하면 이 격차가 해소되냐? 절대 해소가 안 돼요. 그만큼 그래. 또 벌어집니다. 그래서 네. 여튼 여성의 임금이 어쨌든 남성의 임금보다 100만 원 이상이 낮다라고
0: 여전히.
1: 하는 네, 네.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싶고요. 이건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임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공간 어떤 일터에서 일한 결과인데
0: 네.
1: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일은 하고 여성이라는 성별이라는 어떤 차이로 임금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정부에서도 그랬지만 뭐 성별임금 공시제, 임금 공시제 제도를 통해서 이거를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 이재명 정부는 법을 만들어서 임금 공시제를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서울시도 이미 몇 개 지자체는 주요 공공기관의 임금을 공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시제도를 통해서 아까 이제 공공기관은 성별 임금 격차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 주요 행정기관을 뺀 어떤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의 기관들도 임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시해서
0: 그렇죠.
1: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것들이 좀 공개되고 그것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0: 비정규직을 많이 사용해서 문제예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네.
0: 안정된 일자리보다는 그것도 참 네. 그 혹시 이제 최저임금
1: 네.
0: 단시간 이런 네. 걸 했었는데
1: 네.
0: 최저임금 미만 노동자도 이제 통계를 내고 있는데
1: 맞아요.
0: 어떠셨나요?
1: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을까?
0: 월 소득이
1: 그렇죠. 왜냐하면 네. 최저시급은 우리 제도잖아요. 한국 네. 사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는데 25년도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만 30원이었고요. 그 월로 계산하면 한 209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월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이 전체 임금 노동자의 한 27%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0: 네.
1: 전국보다 한 0.9%가 높고 물론 전년 대비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25년도에 감소하긴 했지만 아, 어떻게 또 최저임금을 못 받는 직종에 일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0: 단시간 노동자들은 또
1: 뺐잖아요. 이제, 예.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놀라웠죠. 우리 전북 지역이 이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의 비중이 이렇게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산업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업종 중에 보건업,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가장 높았고
0: 네.
1: 직업별로는 뭘까요? 단순 노무 종사자가 무려 40% 가깝게 높게 네, 나타났어요. 네. 네.
0: 그래요. 초단시간 노동자를 빼고
1: 그렇죠.
0: 이제 그렇더라도 그 중간에 뭐 20시간, 30시간 이렇게
1: 네.
0: 그런 노동자들도 많은 모양입니다.
1: 네.
0: 그런 분들 어쨌든 월 소득이 이제 임금으로 한 달을 먹고 사니까 월 소득이 이제 최저임금 정도는 이제 최저임금이 이제 최저 생계비 수준이니까
1: 그렇죠. 네.
0: 그런 소득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갈수록 단시간 노동자가 많아져가지고
1: 네.
0: 이제 생활의 어려움을 느끼는 호소하는 그런 층이 많아진다는 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분석에 따르면 여성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1: 네.
0: 이제 특히나 이제 초단시간이나 최저시급 미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다고 이제 또 나오고 있어요.
1: 네.
0: 어느 정도입니까?
1: 일단 60대가 가장 높았어요. 성별로는 여성 그리고 연령대는 60대가 초단시간과 최저시급 미만의 비중이 높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초단시간은 여성이 71% 넘었고 60세는 87%를 넘었고
0: 네.
1: 그러니까 거의 60대 이상 여성들이
0: 네.
1: 어떤 노동을 하냐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노동이지만
0: 네.
1: 주변부 노동,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노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0: 뭐 60세 이상은 네. 남녀가 다 그런 거예요.
1: 아, 그래요. 경비 노동을 네.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어쨌든 고령 연령대 금방 말씀하셨던 남성과 여성을 포함한 어떤 그런 불안정한 고용 구조나 이런 저임금 구조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특히나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1: 네.
0: 일자리가 이제 없다 보니 일자리 뭐가 이제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고령층이 훨씬 더 많이 이제 이렇게
1: 네.
0: 그 취업을 원하고 그리고 사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연금으로 생활하는 것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고령층이 지금 노동시장으로 네. 다시 편입되고 있는 그런 게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제 그런 층을 중심으로 초단시간 최저시급 미만도 많다.
1: 네.
0: 이렇게 이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뭐 저희 지역은 이제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많은 지역이잖아요.
1: 맞아요.
0: 전북 지역이. 네. 그런 5인 미만 사업장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1: 여기 그림 보시면 보시지 모르겠지만 전국보다도 2%가 높아요. 저희 전북 지역은 5인 미만 사업장이 19.3%, 이제 거의 20% 육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많은 연령대도 60대예요.
0: 네.
1: 60대가 30%를 넘고 있고요. 그다음 50대, 40대 순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영세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노동권이나 기본 노동 기본권의 보호가 어쨌든 배제되는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에 어쨌든 정부 정책들이나 지자체 정책들이 마련되면 좋겠어요. 이제 선거가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에 후보들이 정말 관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가 언제부턴가 상병수당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고 네. 서류도 복잡하고 그래서 이런 5인면 사업장에 이런 상병제도가 도입된다거나 혹은 또는 금방 얘기했던 고령 노동자들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센터를 소개하셨는데 이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어떤 상담과 이런 서비스가 지원됐으면 하는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뭐
0: 네.
1: 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들더라고요.
0: 아까 전주 통계상 그 뉴스 브리핑 저 통계를 내다 보니까 청년층이 이제 창업을 많이 해가지고
1: 네.
0: 전주는 24년에 비해 25년도에 막 240%가 청년 창업자들이 증가했는데
1: 네, 네.
0: 참 그런 영세 사업장도 네. 사실 창업 중심으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좀 이런 어떤 열악하게 만드는데
1: 일조하는 것 같아요.
0: 좀 문제인 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영세한 어떤 사업체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지원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노동자들 지원 이거는 정말로 좀 심각해 보이고
1: 네.
0: 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이제 사실 비정규직 비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약간 뭐 몇 퍼센트 등락은
1: 네네.
0: 있지만
1: 네.
0: 이 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특히 네. 이제 저희 지역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굉장히 네. 이제 비정규직도 높고 최저임금 미만도 많고 여성이 집중되어 있는데
1: 네.
0: 이런 데를 좀 개선하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합니까 실제로?
1: 일단 뭐 지속적인 실태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한데요. 저는 일단 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임금이었죠?
0: 공정임금.
1: 공정임금.
0: 네,
1: 저희는 공정임금까지는 바라진 않아도 생활임금 적용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생활임금 적용을 통해서 어쨌든 이분들의 실질임금을 높여주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초단시간의 근로를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에 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0: 네.
1: 전북형 사회서비스원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현 어떤 지자체 어떤 공약이기도 한데 이런 서비스원의 어떤 기능을 강화해서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같이 어떤 작동을 하면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어떤 노동 조건이 개선되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0: 네. 그래요. 이제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 구조적인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특히 그 산업재해 통계를 분석하셨어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산업재해 통계는 어떤가요?
1: 이게 이제 전북 지역의 그림인데요. 저는 이제 사실 뉴스로만 듣고 이 통계를 네.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전국이 사망 만인율이라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가입자 만 명당의 사망자 수의 비율을 사망 만인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국이 0.38이었어요.
0: 네.
1: 근데 전북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무려 0.47이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전국의 사망 만인율보다 전북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전년에 비해서 준 건데요.
0: 사망자 수가.
1: 그렇죠.
0: 네,
1: 근데 이게 전라북도의 어떤 그림입니다. 14개 시군을 표현하는 그림인데요. 군산 지역은 굉장히 산업재해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물론
0: 그렇죠.
1: 줄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전히 5명, 김제 5명. 이게 이 파란색의 숫자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일하다가 죽은 사람의
0: 네,
1: 숫자를
0: 네.
1: 표현하는 건데 어쨌든 전국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전북 지역이 또 그래서 어쨌든 산업의 안전지표가 매우 취약한 것으로 이 사망 만인율을 봤을 때 드러났고요. 또 이 여기는 이제 전국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사망 숫자입니다. 그래서
0: 네.
1: 전북이 재해율이 전국이 0.67인데 전북이 얼마죠?
0: 0.77이에요. 네.
1: 그러니까 전북은 일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못 받는 지역이고 비정규직 비중도 높지만 또 일하다가 이렇게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의 비중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는 거예요.
0: 이게 제조업 비중이 높은 뭐 울산이나
1: 네.
0: 경남
1: 네.
0: 이런 데를 이런 전남 이런 데를 빼고는
1: 네.
0: 굉장히 이제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이제 거의
1: 전북이죠. 그렇죠. 네.
0: 그렇군요.
1: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업무상 질병 사망자 수도 전년 대비 한 그러니까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9명 정도 증가를 했고 어쨌든 도내 사업장이나 뭐 건설 현장 뭐 등등의 어떤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이나 질병 관리 영역까지 포함한 어떤 종합적인 노동 안전 대책들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0: 아이고,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산업재해 통계까지 네.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14개 시군의 어떤 특징들도 이렇게 네. 돌파보면 좋겠지만
1: 네.
0: 오늘은 전북 지역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네. 들어보고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14개 시군 특히 특징적인 것들을 한 번 더 보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요.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해마다 귀중한 통계 자료로 전북 지역에 없는 노동 동향을 발표하고 계신데요. 수고해 주신 노현정 국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 잠시 노래 듣고 멘트 듣고 예, 다음 코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아무데나 주차하고 차 빼달라 전화하면 다짜고짜 불만에다 전화 문통 주차 빌러 모두가 자는 밤에 우당탕탕 민원해도 자기는 아니라며 발뺌하는 소음 빌런 베란다 화장실에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스멀스멀 올라오는 담배 냄새 담배 빌런 분리수거는 고사하고 음식물인지 쓰레기인지 뒤죽박죽 뒤엉켜서 아무데나 막 버리고 어이 저기 이놈 저놈 육두 문자방만에다 걸핏하며 주먹 따짐 폭행에다 고소고발 어찌 또한 이쁜 일이에요 형광등을 가로달라 박힌 변기 뚫어달라 오만가지 잔심부름에 공과 사는 구분 없고 노동법이 보장하는 휴게시간도 안 지키고 이것저것 따져먹고 사사건건 관여하니 갑질갑질 진상진상 빌런들의 세상이로구나 당신은 진상주민 아니죠? 아따 아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함께 잘 사는 것이 좋지 않겠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한마디에 미소나는 행복일터
3: 어르신
2: 수고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따뜻한 한마디에 힘이 나는 좋은 일터
3: 그렇지
2: 존중받을 권리는 일하는 모든 분들의 기본 권리여 그려 안 그려?
4: 존중과 배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여 필수가 지켜지는 세상 같이 만들어 보아요잉

네, 이번 코너는 일할 땐이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일할 때 듣는 노래 혹은 사연이 있는 노동요, 역사 속의 노동요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는 시간인데 오늘은 사연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네, 사연 소개해 드리고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은 뭘까요? 저희 회사에는 아주 이상한 투명 인간들이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정수기 물통입니다. 분명 정수기 물통이 텅텅 비어 있는데 다들 눈이 먼 건지 그 누구도 교체하지를 않아요. 10번 중 8번은 참다 못한 여자 직원들이 무거운 새 물통을 끙끙거리며 굴려옵니다. 그런데 더 소름 돋는 건 옆에서 그러거나 말거나 주변 남 직원들은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자리만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벌써 몇 년째인데 변하질 않아요. 지난번 교체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면 제가 회사에 일을 하러 온 건지 정수기 물통을 교체하러 온 건지 자괴감이 들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정수기 물량을 미리 계산해서 제 텀블러에 물을 받아놓고 빈 물통을 봐도 신경을 끄기로 말이죠. 이렇게 마음먹으니 차라리 속이 편하더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여름철 필수인 얼음입니다. 얼음 얼리는 과정 다들 아시죠? 틀에서 비틀어 빼서 통에 담고 다시 물을 받아 쏟아지지 않게 조심조심 냉동실에 넣고 그리고 한번 얼릴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 여러 번이 과정을 반복해야 하잖아요. 정말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얼리는 사람 따로, 홀라당 먹는 사람 따로 있더라고요. 심지어 얼음이 다 떨어진 걸 빤히 보고도 그냥 냉동실 문을 닫아버리는 빌런을 제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 툭 던지는 얄미운 한마디. 아, 냉동실에 얼음이 없네. 어쩌라고요. 없으면 본인이 얼리면 되잖아요. 이꼴 보기 싫어서 전 이제 회사 얼음을 끊었습니다. 마지막 에피소드 진짜 최고 꼴불견인데요. 무거운 비품 배달이 올 때입니다. 딱 봐도 묵직한 박스가 들어오는데 다들 모니터에 영혼을 판 것처럼 망구석이 되어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해요. 진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왜 다들 집 밖에 나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빌런이 되는 건지, 집에는 도대체 어떻게 대접받고 살고 계신 건지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이속 터지는 직장에서 탈출하는 길은 로또밖에 없어서 매주 토요일만 바라보며 출근하지만 그래도 이제 얌체 빌런들 사이에 좋은 동료들도 있어서 겨우겨우 버티며 다니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직장에서 이런 투명 인간들과 함께 근무하고 계신가요? 제발 저만 이런 꼴 보며 사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데이식스 해피입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멜로디 때문에 밝고 신나는 노래인 줄 알았는데 가사는 행복한 일상을 갈구하는 노래네요. 예, 사연자님이 왜 이 노래를 신청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함께 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정수기통 함께 갈아요 뭐 이런 거, 얼음도 함께 얼려요, 무거운 택배 박스 함께 달라요 뭐 이런 갈구의 노래네요. 그래요, 잠깐이면 진짜 귀찮은 일이지만 잠깐 같이 하면 또 즐거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배려들이 넘치는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평등, 이런 직장 생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동료가 있어서 버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좋은 동료들이 많아지는 그런 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었든 노동자의 권리는 언제나 마땅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종 동해 라디오 사회자 유 아신입니다. 반갑습니다.
1: 大家好，我是中文主持人李佳玉，很高兴和大家见面。
0: 오늘은 치아 건강과 외국인 다문화 진료 이야기를 조금 더 따뜻하고 가까운 시선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1: 今天这期节目呢，我们想要聊的不只是怎么治疗牙齿，也是在看牙这件事情背后很多人都会经历的紧张、犹豫到最后的安心的过程。
0: 오늘 이 시간에 저희는 단순히 치과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불안을 털어주고 누군가의 미소를 지켜주는 현장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순효준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유디 전주 효자 치과 원장 손효준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另外呢，我们今天也邀请到了负责中文咨询和口译工作的车海仙经理，欢迎。大家好，我是负责中文咨询与翻译工作的车海仙，很高兴和大家见面。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게 되어 더욱 든든합니다. 네, 오늘은 5월 한 달 동안 진행된 협회의 주요 활동을 간단히 소개해드린 뒤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 首先呢， 5月2日在民主劳动组合总联盟全北本部会议室举行了全北全球移民协会成立的仪式，以及零拖欠工资宣言的活动。全北地区的移民协会，还有各国的社群以及劳动市民团体共同参与，为保护移民劳动权益、解决拖欠工资的问题，搭建了沟通和交流的平台。
0: 이날 행사에는 14개국 커뮤니티 관계자 등 약 80명이 함께했으며 전북 글로벌 이주민 협회는 14명의 공동대표와 14명의 공동부대표로 구성되었고 41명의 노동인권 통번역 단원이 위촉되었습니다.
1: 同时呢，我们协会的会长朱春梅也被推选为共同代表之一。同时呢，部分的协会会员受聘为劳动人权翻译志愿者。协会希望继续为移民在当地社会的定居和沟通贡献自己的一份力量。
0: 또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전북 이주민 체불 임금 해결을 위한 집중 상담 및 법